0: 보자 이런 표제를 달고 지상연단을 편집했습니다. 시문은 밀농사 조언 과정을 과학농사로 일관시켜 이런 제목으로 국가 알곡 생산 계획을 넘쳐 수행한 연탄군의 밀농사 경험을 놓고 쓴 글과 전국 건설부문 과학기술 발표회가 진행된 소식, 그리고 강원도 안의 경공업 부문 공장들에서 제품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경쟁 열풍이 세차게 일어번지고 있는 소식을 주었습니다. 신문은 사면에 위대한 전승사를 격조 높이 구가하는 시대의 명곡들 이런 제목으로 우리 시대에 태어난 전승 찬가들을 들으며 쓴 글과 전쟁 노병들을 위해 온갖 지성을 다 바치고 있는 해주시 식료 수매 종합상점 승마 과일 남새 상점의 봉사자들을 소개한 기사를 싣고 일본의 핵정책 개종은 곧 전범국의 핵무장화이다 이런 제목의 조선중앙통신사 논평과 국제 소식들을 편집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호 노동신문 민주조선을 개관해드렸습니다.
1: 호구 만운비 경보입니다. 오늘까지 평양시와 평안남북도, 자강도, 남포시의 일부 지역에서 호구 만운비 주의 경보입니다. 어제 12시부터 18시까지 강동 41.3mm, 신양 53.3mm를 비롯해서 평양시와 평안남도의 극부족 지역에서 41.3mm 내지 53.3mm의 비가 내렸습니다. 오늘까지 순안, 덕천, 구장, 향산, 성원, 령강을 비롯한 평양시와 평안남북도, 자강도, 남포시의 일부 지역에서 시간당 30 내지 70mm의 폭우를 동반한 100 내지 150mm, 특히 평안남북도의 극부족 지역에서는 200 내지 250mm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견됩니다. 그리고 폭우가 내리면서 한때 벼락이 치고 돌풍도 불 것으로 예견됩니다. 그러므로 해당 지역의 농업부문, 전력공업부문을 비롯한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는 폭우와 많은 비, 벼락, 돌풍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폭우 만원비 경보입니다. 오늘 평양시, 평안남북도, 자강도, 남포시의 일부 지역에서 폭우 만원비 주의 경보입니다. 오늘 순안, 덕천, 구장, 향산, 성원, 령강을 비롯한 평양시, 평안남북도, 자강도, 남포시의 일부 지역에서 시간당 30 내지 70mm의 폭우를 동반한 100 내지 150mm, 특히 평안남북도의 국부적 지역에서는 200 내지 250mm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견됩니다. 그리고 폭우가 내리면서 한때 벼락이 치고 돌풍도 불 것으로 예견됩니다. 그러므로 해당 지역의 농업부문, 전력공업부문을 비롯한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는 폭우와 많은 비, 벼락, 돌풍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0: 보도입니다. 위대한 우리 조국과 인민에게 불멸할 영광과 명성을 안겨준 뜻깊은 전승의 날을 맞이하는 언나라 강산에 전승 세대의 조국소 정신과 백졸불굴의 기상, 그 후손들의 계승의 의지를 담은 명곡들이 높이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변색을 모르고 세대가 바뀌어도 진함이 없이 더욱더 굳건히 이어지는 승리 전통의 계승성과 영원성을 과시하며 태어난 새 시대의 전승 참가들은 위대한 다왕좌의 향도 따라 전승국의 영예를 줄기차게 빛내어가는 온 나라 인민들과 인민군 장병들에게 백전필승의 신념과 의지를 배가해주고 있습니다. 주체혁명의 새 시대의 창작돼서 널리 불려지고 있는 전승 참가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탁월한 군사 사상과 전략 전술적 방침을 받들어 미제를 괴수로하는 제국주의 침략 세력을 타승하고 조국의 존엄과 용의를 소환, 우리 민 특유의 자긍심과 필승의 신념을 더해주는 영원한 승리의 메아리입니다. 조국해방 전쟁 승리 예순돌을 맞으며 727 행진곡 전승의 축포여 말하라, 위대한 연대의 승리자들에게 경의를 드린다. 위대한 전승의 명절이 창작돼서 천만의 심금을 세차게 울려주었습니다. 조국해방 전쟁 승리 예순돌 기념 훈장을 수여받은 국보적인 명곡들은 조국의 존엄과 자주권을 위해, 영원한 번영과 행복을 위해 자기의 도움피를 아낌없이 바치며 후세토록 길이 찬양하고 계승해갈 승리의 역사와 전통을 창조한 전하의 영웅들에게 드리는 후손들의 다없는 경의와 존경심을 담아 싣고 오늘도 힘차게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세계 최강을 자랑하던 미제를 소산나길의 운명에 몰아넣고 걸음마다 통쾌한 죽음과 괴멸만을 들씌운 영용한 근위 부대들의 위훈을 생동하고 진실한 형상으로 구가한 가요 근위 부대 사랑가도 우리 민의 사랑을 받는 새 시대의 명곡입니다. 백승의 역사만을 떨쳐오는 우리 민 군대의 전형 부대들이고 우리 당과 조국과 인민의 사랑인 군위 부대들의 위훈을 생생히 떠올려주는 이 노래를 부르며 우리 민과 인민군 장병들은 수령의 명령을 결사의 실천으로 받들어 하늘과 땅 바다에서 미제에게 수치스러운 참패를 안긴 군위부대 용사들의 전투 행로와 결전의 낮과 밤들을 숭엄히 돌이켜보고 있습니다. 전쟁 발발 3일 만에 원수의 아성을 완전히 함락하고 미제의 상승사단을 괴멸시켜 영적 조선인민군의 본때를 보여준 근위 서울 유경수 제105 땅구사단, 근위 서울 제3보병사단, 근위 서울 김책 제4보병사단과 1211고지를 지켜 싸운 근위 강군 제2보병사단, 하늘의 요새라고 뽐내던 B-29 전략폭격기들을 비롯한 미제의 공중비적들을 가을의 낙엽으로 만들어 버린 근위 제56 김지상 용의연대, 단 20분 만에 적들이 2년 동안 만들어 놓은 방어 축속물들을 까버리고 대대장 고지를 점령한 근위 제14보병연대, 전쟁 전기간 38,400km를 기동하면서 280여 대의 적 비행기를 격추하고 전군적인 첫 여성 비행기 사냥꾼조와 함께 명성 떨친 근위 제23 고사포병연대. 가요는 전하의 근위병들이 지녔던 불굴의 조국수호 정신과 승리의 전통을 대대손손 계승해 나가도록 우리 민과 인민군 장병들을 힘있게 고무 격려하고 있습니다. 절세위인의 세심한 지도 속에 태어난 가요 전쟁의 3년간을 들을 때마다 우리 민은 영원히 잊을 수 없는, 잊어서는 안될 준엄했던 조국해방 전쟁사의 갈피갈피를 돌이켜보곤 합니다. 순환의 역사를 다시는 되풀이하지 말아야 하며, 국력이 강해야 혁명의 고귀한 존치물도 삶의 보금자리도 지켜낼 수 있다는 진리, 승리 속의 교훈을 철학적으로 새롭고 깊이 있게 해명한 가요는 누리는 행복이 커갈수록 조국과 승리의 귀중함을 언제나 잊지 말아야 한다는 천리를 새겨주고 있습니다. 가요 승리는 대를 이어에는 전하의 용사들이 물려준 승리의 자랑찬 전통을 이어 우리의 신성한 자주권과 국익을 침탈해버리고 가진 바락을 다하고 있는 원수들에게 기어이 멸망을 선언하고야 말새 세대의 멸족의 의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노래는 희생의 전출위를 진두에 높이 모시었기에 우리의 빛나는 승리의 전통, 백승의 역사는 끝없이 계속된다는 절대 불변의 진리를 다시금 체감하게 하고 있습니다. 연대와 세대를 이어 승리만을 떨쳐온 자랑스러운 전통을 명줄처럼 간직하고 전승국의 후손이라는 고귀한 명예와 존엄을 빛내어갈 새 세대들의 철속의 의지를 격전 높이 구가한 전승 찬가들. 들으면 들을수록 부르면 부를수록 승리자의 신념을 억세게 펴뎌주는 전승 찬가들은 위대한 당의 용도 따라 우리 국가의 융성번영을 일으켜 나가는 전인민적 진군의 신심과 활력을 더해주며 세세연연 울려 퍼질 것입니다.
1: 뜻깊은 전승절을 맞으며 각급 직맹 조직들에서 전승 세대의 용웅 정신을 따라 배우기 위한 교양 사업을 적극화하고 있습니다. 직총중앙위원회에서는 각급 직맹 조직들에서 동맹원들을 1950년대 조국 방위자들이 지녔던 수령에 대한 충실성과 열렬한 애국심, 견결한 투쟁 정신으로 무장시키기 위한 사상 교양을 여러 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실속 있게 해나가도록 조직 사업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봉화화학공장, 신의주제약공장의 직맹조직들에서는 혁명사족지에 대한 참관을 통하여 직맹원들이 조국해방전쟁을 빛나는 승리로 조직 영도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전승 업적을 깊이 체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신포원양수산연합기업소 직맹위원회에서는 해당 지역의 사상교양 거점에 대한 참관을 의의있게 조직해서 가열한 전화의 나날에도 수산물 생산을 잘하여 싸우는 전선에 물고기 공급을 중단없이 진행한 전세대 오로공들의 투쟁 정신으로 동맹원들을 무장시키기 위한 사업에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전하의 용웅전사들이 지녔던 숭고한 사상정신 세계를 따라 배우는 사업을 해당 단위의 특성에 맞게 진행해 나가고 있는 단천지구 광업천국의 직맹일꾼들은 전시가요 보급을 비롯한 다양한 방법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실효성을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남포시 채신관리국, 남포항, 대동강 전기공장의 초급직맹위원회들에서는 신문독보, 도서해설 등 정치사업의 전과정이 전하의 용사들이 지녔던 강인한 정신력의 원천이 어디에 있었는가를 깊이 인식하는 계기로 되도록 풍부한 자료들을 안받침하는 데 품을 들이고 있습니다. 선교 편집공장을 비롯한 여러 단위의 직맹 조직들에서도 전승 세대가 발휘한 대중적 용웅주의와 애국 헌신에 대한 교양 사업을 적극적으로 진행하여 당지 구차대회 결정관철을 위한 투쟁에서 빛나는 노력적 성과를 안아오르는 노동계급의 혁명적 열의를 배가해주고 있습니다.
0: 당조계는 제9기 제2차 전원회의 결정을 높이 받들고 량강도 림업관리국의 일꾼들과 노동계급이 혁신적인 창조 기풍을 발휘하며 통나무 생산에서 연일 혁신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관리국에서는 전반적 생산 단위들의 물질 기술적 토대를 한층 강화하는 데 힘을 넣는 한편, 앞선 단위들의 경험을 일반화하기 위한 사업을 실속 있게 내밀어 모든 일터들이 증산 열기로 들끓게 하고 있습니다. 백자림산사업소, 독립림산사업소에서 운수수단들의 가동률을 높이고 상하차 시간을 단축하여 매일 통나무 생산 계획을 넘겨 수행하고 있습니다. 여남 객목생산사업소의 노동계급은 공정 간 맞물림을 긴밀히 하면서 사이 나르기 실적을 부단히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배감 객목생산사업소에서는 중기계들과 운전 기지들의 만가동 만보에 큰 힘을 얻으면서 단광들이 보내줄 동반나무 생산을 다고치고 있습니다. 이 밖에 다른 임산사업소들에서도 뜨락도로와 자동차를 비롯한 운수수단들의 만가동을 보장하면서 통나무 생산 성과를 계속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1: 다음, 프랑스에서 열파로 많은 인명피해가 나고 있습니다. 이 나라에서는 지난 6월 17일부터 7월 2일 사이에만도 열파로 5,764명의 사망자가 났다고 합니다. 사망자들 중약 3분의 2가 로인들이라고 이 나라 보건당국이 밝혔습니다.
0: 다음, 운동의 가장 큰 효과는 뇌에서 나타납니다. 운동을 정열적으로 하면 몸이 튼튼해질 뿐 아니라 뇌 역시 건강해집니다. 특히 나이 든 사람일수록 운동이 뇌 건강에 좋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운동을 알맞춤하게 또는 정열적으로 하면 치매를 비롯한 노화로 인한 인식 능력의 감퇴를 막을 수 있다고 합니다. 연구사들이 정신 활동에 미치는 운동의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800여 명의 건강 자료를 분석했습니다. 분석에 앞서 그들은 평균 나이가 70살인 대상자들이 운동을 두 주일에 몇번 하는가를 요해했습니다. 7년 후 그들에 대한 신경 심리학적 검사를 진행하고 5년 후 다시 했습니다. 기억력과 사고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신경 심리학적 검사에 이어 자기 공용 화상 장치를 이용한 뇌 검사도 진행했습니다. 요해한 데 의하면 대상자들의 90%가 걷기 운동을 간단하게 했거나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10%는 달리기나 체조 등 운동을 알맞춤하게 또는 정열적으로 했습니다. 초기 기억력과 사고 능력에서 이상이 없던 대상자들 중 운동을 소극적으로 한 대상자들의 인식 능력은 5년 사이에 상당히 감퇴되었습니다. 즉 10년 정도 뇌가 노화되었습니다. 또한 연구사들은 그들이 간단한 일을 얼마나 빨리 처리하며 단어를 얼마나 기억하는가는 검사를 통해 대상자들의 인식 능력을 평가했습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면 나뭇가지처럼 뻗은 뇌 세포들의 시냅스 기능이 손상됩니다.

0: 시냅스 기능은 사고하는 데서 필수적입니다. 세월이 흐르면 뇌의 회백질 체적이 작아져 여러 가지 정신장애에 걸리기 쉽습니다. 결과가 보여주는 바와 같이 알맞춤하거나 정열적인 운동은 뇌의 노화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운동은 해마 용역 안에 있는 회백질의 체적이 커지게 하는 등 인식 능력을 크게 높여줍니다. 해마 용역은 기억에서 매우 중요한 작용을 합니다. 중년기 운동을 정열적으로 하면 노년기에 치매증 발생 위험성이 소극적으로 하는 사람들에 비해 훨씬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한 의학 박사는 뇌가 왜 운동에 긍정적으로 반응하는가에 대해서는 아직 다 밝혀지지 않았다. 그러나 운동을 정상적으로 하면 뇌 수축이 지연될 수 있다는 것이 연구들을 통해 증명됐다고 강조했습니다. 매일 씩씩하게 걷는다든가 그와 비슷한 약간한 정도의 운동을 하기만 해도 건강에 좋다고 하면서 그들은 인식 능력 감퇴를 막는 데서 운동을 정형적으로 하는 것이 약이나 보충제를 먹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이라고 확언했습니다. 이 시간 보도를 마칩니다. 담당의 허이라 권주현이었습니다. 여기는 평양입니다.
1: 폭우 많은 비 경보입니다. 오늘 평양시, 평안남북도, 자강도, 남포시의 일부 지역에서 폭우 많은 비 주의 경보입니다. 오늘 순안, 덕천, 구장, 향산, 성원, 령강을 비롯한 평양시, 평안남북도, 자강도, 남포시의 일부 지역에서 시간당 30 내지 70mm의 폭우를 동반한 100 내지 150mm, 특히 평안남북도의 국부적 지역에서는 200 내지 250mm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견됩니다. 그리고 폭우가 내리면서 한때 벼락이 치고 돌풍도 불 것으로 예견됩니다. 그러므로 해당 지역의 농업부문, 전력공업부문을 비롯한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는 폭우와 많은 비, 벼락, 돌풍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2: 위대한 오보이를 우러러 부르는 인민의 노래.

0: 조선중앙방송입니다. 주체위협이 꼬시는 절세의 위인.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전쟁 노병들은 용조선의 강대성과 승리의 역사를 체현한 증견자들이며 위대한 수령들의 존엄과 함께 불리우는 시대를 대표하는 금은보화에도 비길 수 없는 나라의 귀중한 보배입니다. 전쟁. 지난 세기 1950년에 이 땅에서는 참혹한 전쟁의 불길이 치솟았다. 역사에 보병총과 원자탄의 대결로 기록된 조선전쟁. 참혹한 이 전쟁에서 가열한 전화의 불길 속을 뚫고 헤쳐 위대한 승리를 안아온 용시대의 주인공들. 역사가 기억하고 후대가 안고 살며 조국이 자기의 총사위의 금문자로 떠올린 공화국의 첫세대 수호자들을 우리는 전승세대라고 부른다. 전승세대의 삶을 감높이 빛내주시오. 우리 공화국의 첫 수호자들, 숭고한 이상과 아름다운 희망과 포부를 지닌 열혈의 혁명가들, 전설적인 항전사를 창조하고 우리 혁명의 밝은 미래를 열어놓은 진정한 영웅, 참된 애국자들, 혁명적이고 애국적인 삶의 참된 귀감. 이 고귀한 칭호들은 우리의 전쟁 노병들을 이 땅의 모든 세대가 따라 배워야 할 귀중한 혁명 선비로 내세워주시고 크나큰 사랑과 믿음을 베풀어주시는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순관 혁명적 도덕의리가 비껴있는 소중한 부름들입니다. 지금도 혁명의 수도 평양에서 성대히 진행된 제2차 전국 노병대회의 나날이 감회 깊이 돌이켜집니다. 전세대들이 이룩한 업적과 투쟁 정신을 후대들이 대를 이어 빛나게 계승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뜻깊은 전승절을 성대히 기념하도록 발기하시고 전국의 전쟁 노병 대표들을 평양에 초청하여 전승절 경축 행사에 참가시킬 때 대한 은정 깊은 조치를 취해주신 우리의 경애하는 총비서 동지. 이 격동적인 소식은 온 나라를 세찬 격정으로 끌어번지게 했습니다. 조국 해방전쟁 승리 59돌씨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던 그때 일꾼들과 자리를 같이 하신 경애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전승업적으로 빛나는 7.27을 승리자의 명절로 뜻깊고 성대하게 경축하여야 하겠다고, 전승절을 뜻깊게 경축하는 것은 수령님의 불멸의 전승업적을 길이 빛내이며 조국 해방 전쟁에서 우리 인민과 인민군 장병들이 발휘한 용족 투쟁 정신으로 새 세대들을 무장시키고 그 정신을 대를 이어 계승해 나가도록 하는 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뜻깊게 말씀하셨습니다. 전쟁 노병들이 이제는 모두 나이가 많을 것이라고, 자신께서는 전쟁 노병들이 더 늙기 전에 그들을 만나 기념사진도 함께 찍고 국가연회도 차려주려고 한다고 말씀하시는 경애하는 그 일을 우러르며 일꾼들은 그 한없는 사랑과 의리의 세계에 솟구치는 격정을 금치 못했습니다. 자신께서는 전쟁 노병들을 도덕의리적으로만이 아니라 인간적으로 자신의 할아버지, 아버지로 생각하며 존경하고 귀중히 여긴다고, 사회적으로 전쟁 노병들을 존대하고 잘 대우해 주어 그들이 위대한 조국해방전쟁 참전자라는 긍지감을 가지고 자기의 한생을 빛나게 총화할 수 있게 해야 한다시며 온갖 조치를 다 취해주신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사랑의 손길에 떠받들려 전쟁 노병들이 가슴에 훈장을 번쩍이며 평양으로 모여왔습니다. 정녕 숭고한 도덕의리로 전승세대의 삶을 빛내주신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다심한 사랑을 어찌 한두 마디의 말로 다 전할 수 있겠습니까? 경애하는 총비서 동지의 그 사랑은 원수복을 입으신 위대한 수령님의 존귀하신 용상을 모신 대표층에도 오려있으며 은정어린 축하연과 보통 강반을 붉게 물들인 축포야외에도 깃들어 있습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전쟁 노병들의 숙식 조건과 참관 사업을 최상의 수준에서 보장해줄 때 대한 문제, 대회기간에 생일을 맞는 대표들에게 생일상까지 마련해주고 환송도 크게 조직해줄 때 대한 문제, 집으로 돌아갈 때 안겨줄 기념품에 이르기까지 행사 준비와 관련한 구체적인 방향을 일일이 가르쳐 주신 우리의 격려하는 총비서동지십니다. 정녕 하늘도 감복할 절세위인의 숭고한 동지적 사랑 속에 전국 로병대회가 여러 차례 진행됐고 눈물 없이는 대할 수 없는 이런 숭고한 화폭들이 끝없이 펼쳐졌습니다. 전쟁 노병들에게 지난 조국희방 전쟁 시기에 입었던 것과 같은 군복을 해당 군종별로 해입히면 그들이 대단히 좋아할 것이라고 하시며 몸소 발기하시고 마련해주신 사랑의 군복에 깃든 사연. 가열한 조국해방 전쟁에서 승리의 날을 보지 못하고 먼저 간 전우들을 자나깨나 마음속으로 못 잊어한 노병들의 마음까지 헤아리시오. 조국해방 전쟁 참전 13여 앞에서 제4차 전국 노병대회 참가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던 그날의 가슴 뜨거운 화포. 조선혁명박물관 강사 김미성 동문은 전쟁 노병들을 불굴의 조국수호 정신을 창조한 귀중한 혁명 선배들로 내세워주신 경의하는 총비서동지의 숭고한 혁명적 도덕 의리에 대해서 이렇게 전합니다.
1: 전승 세대들을 혁명 선배로 높이 선대하고 내세워주시는 경의하는 총비서동지의 크다큰 사랑은 전국 노병대회들에서 하신 연설들의 구절구절에도 뜨겁게 오려있습니다. 용조선의 강대성과 승리의 역사를 체온한 중견자들, 자신들의 피와 생명을 바쳐 조선 혁명의 새로운 계승의 역사를 창조하고 백대 혁명 정신을 전 인민적인 사상 정신으로 승화시킨 자랑스러운 세대. 정말이지 이 뜻깊은 말씀들에는 주실 수 있는 감 높은 칭호와 용의를 다 안겨주시려는 경려하는 청비서동지의 숭고한 뜻이 오려 있습니다. 바로 이렇듯 경려하는 청비서동지의 대애 같은 믿음에 또받들려 오늘도 우리의 전승 세대는 이 세상 그 어느 전쟁 참전자들도 체험할 수 없고 자부할 수 없는 용광의 단상에 올라 가장 감 높은 삶을 누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0: 우리 숭고한 마음으로 뜨겁게 되새겨봅니다. 제6차 전국 노병대회의 뜻깊은 자리에서 우리의 전쟁 노병들에게 깊이 호리구표 인사하시며 정을 담아 축하 연설을 하시던 경의하는 총비서동지의 따뜻하신 그 말씀을 세계 최강을 자초하는 미제와 구 추종무리 군대를 무릎 꿇게 하고 혹독한 연대와 모진 세월도 다 이겨내시던 그처럼 강인한 노병 동지들인데도 세월의 흐름은 어쩔 수 없는지 이제는 많은 분들이 우리 곁을 떠나가시었고 여기에 계시는 분들마저도 머리 위에 흰 소리가 내려앉는 것을 피하지 못하시는 것을 보니 가는 세월이 야속하고 참으로 안타깝다고 하시며 부디 건강하시기를 바라고 또 바란다고 절절히 당부하신 격려하는 총비서동지. 이렇듯 무한한 존경심과 신뢰심을 나누시고 가장 경건한 마음으로 경의를 드리시는 한없이 위대한 오보이를 우러르며 전쟁 노병들만이 아닌 온 나라 전체 인민이 감격의 눈물, 격정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대성구역 사회구병관리소 경리 김혜정 동지는 전 사회적으로 전쟁 노병들을 적극 내세우고 우대하며 생활에서 아무런 불편도 없도록 진정을 다해 돌보아주는 기풍을 확립하도록 하신 경의하는 총비서동지의 다심한 사랑과 운정 속에 전승세대의 불멸할 공적과 위훈은 조국 총사에 더욱 찬연히 빛을 뿌리고 있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2: 지난 10일 우리 대성구역 사회구병관리소에서는 전쟁 노병들을 그토록 아끼고 사랑하시며 또 온 나라가 또받들고 존경해야 할 고마운 운인 귀중한 혁명 선배들로 내세워주시는 우리 경의하는 총비서동지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구유간의 전쟁 노병 동지들을 진정으로 위하고 돌봐주기 위한 사업을 적극 진행하여 왔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노병 동지들이 어떤 분들입니까? 정말 피와 목숨으로 우리 조국을 지켜내고 전후 빈토에서 오늘의 터전을 다진 이런 분들이고 또 애국의 눈과 정신을 자신들의 실천 행동으로 우리 후대들에게 물려준 인생의 수승들이 아닙니까? 이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들이 고여오는 지성이 정말 아무리 깊다고 해도 당에서 우리 노병 동지들에게 돌려주는 이런 사랑과 배려에 비해 볼 때 우린 아직 정말 멀었다고 생각합니다.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노병 동지들을 우리 공화국의 첫 세대 수호자 용조선의 강대성과 승리의 역사를 지원한 중견자들로 내세워주시오. 그들이 당과 조국과 인민의 존경과 이런 축복 속에 노당입장하며 나라의 힘이 되고 인민의 정신적 기둥이 되어주도록 대같은 운종을 베풀어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앞으로도 이런 당의 숭고한 뜻을 높이받도록 구육안의 전쟁 로빙 동지들과 용해군이 제대 군관들을 솜씨름하게 돌보며 또 온 사회의 혁명적 도덕우리와 고상한 집단주의 기풍 애국주의 정신이 더욱 사넘치도록 하는 데 적극 이바지하겠습니다.
0: 그렇습니다. 진정 우리 전쟁 노병들을 값높은 영광과 행복의 최절정에 올려 세워주신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의 위대한 사랑의 품이 있어 전쟁 노병들이 세운 위헌과 그들이 지녔던 숭고한 조국수호 정신은 위대한 우리 공화국의 무궁한 본영사와 더불어 영원히 빛을 뿌릴 것입니다. 전승세대의 삶을 감 높이 빛내주시오. 지금까지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폭우 많은 비 경보입니다. 오늘 평양시, 평안남북도, 자강도, 남포시의 일부 지역에서 폭우 많은 비 주의 경보입니다. 오늘 순안, 덕천, 구장, 향산, 성원, 령강을 비롯한 평양시, 평안남북도, 자강도, 남포시의 일부 지역에서 시간당 30 내지 70mm의 폭우를 동반한 100 내지 150mm, 특히 평안남북도의 국부족 지역에서는 200 내지 250mm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견됩니다. 그리고 폭우가 내리면서 한때 벼락이 치고 돌풍도 불 것으로 예견됩니다. 그러므로 해당 지역의 농업부문, 전력공업부문을 비롯한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는 폭우와 많은 비, 벼락, 돌풍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다음 방송은 12시에 보도와 날씨, 이어서 중기해상예보, 13시에는 음악을 보내드리고 14시에도 음악을 보내드립니다. 14시 20분, 두 줄기 철길 위에 바쳐가는 애국의 마음, 이런 제목의 방송, 15시에 보도, 16시에는 전승세대의 몫을 이어가도록, 이런 제목의 방송이 있습니다. 17시에 보도가 있고, 18시에는 백전백승의 강철의 영장 우리 수령님, 이런 제목의 방송, 19시에 음악을 보내드립니다. 19시 43분에는 시를 들으시겠습니다. 인생과 대, 20시에 보도, 20시 12분 크나큰 믿음을 안겨주시며, 이런 제목의 방송, 21시에 종합보도와 날씨, 이어서 중기일기 예보와 중기해상 예보를 알려드립니다. 22시에 보도가 있고 22시 27분 방송극 영원한 청춘, 이어서 방송 마감 시간까지 음악을 보내드립니다. 지금까지 이 시간 이후에 들으시게 될 방송 순서를 추려서 알려드렸습니다. 여기는 평양입니다.

0: 보도입니다. 위대한 승리자의 명절 전송 78시 다가오고 있는 지금 온 나라에는 가열한 전화의 나날, 청춘도 생명도 다 바쳐 여홍조선, 여홍인민의 불굴의 기상을 만천하에 과시한 전승 세대들에 대한 고마움과 존경의 마음들이 뜨겁게 굽이치고 있습니다. 우리의 전쟁과 병들이 당과 국가의 특별한 관심 속에 값높은 삶을 빛내어가고 있는 오늘의 현실은 위대한 역사를 창조한 전승 세대를 높이 떠받들며 그들의 정신이 꿋꿋이 이어지게 하시려는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웅지가 안아온 숭고한 화폭입니다. 기자와 만난 조국해방전쟁 승리기념관 강사 구선영 동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1: 세상에 러병들이 많아도 경애는 최고사령관 동지처럼 우리의 전쟁 러병들을 시대의 절전에 높이 떠올려주시는 위인을 높이 모신 러병들은 그 어디에도 없을 것입니다. 러병 동지들을 사회적으로 적극 내세우고 우대하며 생활에서 아무런 불편도 없도록 진정을 다하여 돌봐주는 기풍이 온 나라에 차넘치도록 해야 한다고 하신 제4차 전국 러병 대회 때의 뜻깊은 말씀. 세월의 흐름은 어쩔 수 없는지 이제는 많은 분들이 우리 곁을 떠나가시었고 여기에 계시는 분들마저도 머리 위에 흰 소리가 내려왔는 것을 피하지 못하시는 것을 보니 가는 세월이 야속하고 참으로 안타깝다고 하시며 부디 건강하시기를 바라고 또 바란다고 하신 제6차 전국 러병대회에서의 졸졸한 당부. 러병들에 대한 경애는 최고사령관 동지의 전대는 이처럼 세상에 다시 없는 숭고한 우리의 최절전입니다. 참으로 경애는 최고사령관 동지의 품은 우리 이민 모두가 운명도 미래도 다 맡긴 위대한 삶의 열함이며 일편단심의 한 길로만 꿋꿋이 걸어가게 하는 영원한 혁명의 품입니다.
0: 2021년 7월에 진행된 제7차 전국 러병대회에서 하신 연설에서 경애하는 총기수 동지께서는 우리 당은 전승 세대의 고귀한 사상 정신적 제보가 전체 인민들과 인민군 장병들 새 세대들의 피와 살이 되고 참된 삶과 투쟁의 영양소로 되게 하자고 한다는 참으로 뜻깊은 말씀을 하시었습니다. 경애하는 총기수 동지께서는 우리의 전승 세대들에게 피로써 조국을 지킨 원인, 청춘도 생명도 다 바쳐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을 결사수호한 인민의 장난 영웅들, 진정한 애국자들이라는 값높은 평가도 안겨주셨다고 하면서 조국해방전쟁 승리 기념관 강사 소운경 동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2: 전쟁 러병들을 잘 돌봐주는 것은 우리 혁명의 격우이고 또 후대들이 지녀야 할 숭고한 더덕 우위로 대회한다는 것이 바로 우리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동지의 확고부동한 신조입니다. 전송 세대를 누구나가 다 영원토록 따라 배워야 할 기감으로 내세워주는 은혜로운 우리 당의 품위에서 자국해방전쟁 승리 기념관이 전송 세대의 영적 위훈과 숭고한 저국소 정신을 온 세상에 전해주는 승리의 전당으로 온건하게 솟아오르고 또 우리 당이 묘주가 된 자국해방전쟁 참전 13호가 풍치수려한 평양시의 명당 자리에 일도서게 되었으며 전국 각지의 인민군 13호들이 용종사들의 위훈을 군별로 알아새기며 새롭게 꾸려질 수 있었습니다. 우리 전승 세대들을 제일로 아끼고 존경하시며 온 세상이 벼란 뜻이 높이 떠받드시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동지의 위대한 사랑의 품위에 있어 전쟁 러병들이 세운 위훈과 그들이 지녔던 숭고한 저국소 정신은 위대한 우리 공화국의 무궁한 번영과 더불어 영원히 빛을 보낼 것입니다.
3: 다음 위대한 조국해방전쟁 승리 78세 즈음에서 온 나라의 전승 세대에 대한 경의심이 뜨겁게 굽이치고 있는 속에 국가 지도 간부들이 23일과 24일 전쟁 러병들의 가정을 방문했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내각 총리인 박태성 동지를 비롯한 당과 정부의 간부들과 무력기관 책임 일꾼들은 전승절을 맞이하는 로병들을 열렬히 축하했습니다. 국가 지도 간부들은 공화국의 역사의 승리의 첫 페이지를 긍지 높이 아로새긴 위대한 연대의 소호자들이며 우리의 모든 계승 세대의 삶과 투쟁의 귀감인 전쟁 로병들에게 끝없이 베풀어지는 당의 운덕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저국을 어떻게 지키고 빛내어야 하는가를 고귀한 실천으로 보여준 전승 세대를 전대하는 것은 후손들의 마땅한 도리이고 본분이라고 하면서 지도 간부들은 온 나라 인민의 마음을 합치어 로병들의 가까이에서 성심을 다하고 있는 가족들에게 사의를 표했습니다. 로병들은 자기들의 위대한 역사를 창조한 귀중한 스승으로 내세워주시며 최상 최대의 영광과 행복을 안겨주시는 경외하는 김정은 동지께 다음없는 고마움의 인사를 삼가 올리면서 국가지도 간부들이 우리 자국을 끝없는 룡성 본영위로 이끄는 당중앙의 용도를 충직하게 받들어줄 것을 절절히 부탁했습니다.
0: 위대한 조국해방전쟁 승리 73돌 경축, 공화국 요원과 여맹일꾼들, 여맹원들의 상봉 모임이 24일 여성회관에서 진행됐습니다. 조선 사회주의 여성동맹 중앙위원회 위원장 전향순 동지, 여맹일꾼들, 평양시안의 여맹원들이 여기에 참가했습니다. 모임에서는 우리나라 동해의 경제 수역 상공에 기어들었던 미제의 전략 정찰기를 격퇴해버린 조국해방전쟁 승리 기념관 강사 공화국 영웅 허령 동지가 발언했습니다. 그는 청소했던 우리 인민군대가 조국해방전쟁에서 세계 최강을 자랑하던 미제를 쳐물리치고 연대와 세계를 이어온 반제 반미 대결전에서 연전연승의 역사만을 새기며 최정예 대어로 강화발전될 수 있은 것은 우리 혁명무력의 진두의 위대한 영장 절세기인들을 높이 모시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미제가 우리 공화국에 대한 적대시 정책과 고립압살 책동에 지배하게 내어달리던 시기 천재적인 군사적 의지와 영군수를 지니신 위대한 영도자 김종일 동지께서 오만무리하게 날뛰는 미제에게 뱅타격을 안기실 영원한 작전을 펼치시고 승리로 이끌어주신 데 대해 언급했습니다. 강철의 용장께서 안겨주신 필승의 신념을 안고 미제의 전략 정찰기에 15m까지 접근하여 적들을 전율케 함으로써 용조선의 기상을 떨친 공화국 여왕의 위원담은 참가자들의 심금을 울려주었습니다. 그는 우리의 영영한 비행사들이 세상이 알지 못하는 군사기적을 창조할 수 있은 것은 전적으로 우리 당의 군사 전략 사상과 전법, 담력과 배짱으로 싸웠기 때문이라고 긍지높이 말했습니다. 그는 경애하는 김종원 동지를 옆에 모시어 주체조선의 승리 전통은 굳건히 이어지고 있다고 하면서 모든 여맹일꾼들과 여맹원들이 조국의 융성 번영에 적극 이바지하고 새 세대들의 올바른 성장을 인도하는 참다운 애국 여성 공산주의 어머니들로 준비해 나갈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어 진행된 토론들에서는 전 세대 여왕들이 지녔던 조국수호 정신을 본받아 우리 국가의 전면적 발전을 순결한 양심과 진함없는 헌신으로 떠밀어 나가는 참된 여성 혁명가가 될 굳은 결의들이 피력됐습니다.
3: 정승절에 저음하여 전승세대의 순관 적극조 정신, 영적 투쟁 정신을 따라 배우기 위한 계승자들의 의지가 더욱 굳세어지는 속에 학생 소년들이 전쟁 로병과 상봉했습니다. 조국해방 전쟁 승리 73돌 경축 전쟁 로병과 학생 소년들의 상봉 모임이 24일 만경대 학생 소년 궁전에서 진행됐습니다. 모임 장소에는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을 피로써 지켜내고 세기와 연대를 이어 이 땅의 모든 세대들에게 승리자의 후손이라는 불멸할 명예와 명성을 안겨준 전하의 용사들에 대한 존경의 마음이 뜨겁게 차넘치고 있었습니다. 불굴의 조국수호 정신, 혁명보위 정신을 발휘하여 제국주의 침략자들을 단호히 치음을 내치고 용조선의 존엄을 용의롭게 수호한 전쟁 로병 최성순 동지가 도착하자 학생 소년들이 꽃다발을 안겨주며 열렬히 환영했습니다. 서울아시 우리는 승리자의 후손들이 울려 퍼지는 가운데 값비싼 희생으로 승리의 초석을 고이며 기적의 전승신화를 안아온 전하의 용전사들, 소년군의대원들의 투쟁 모습을 반영한 화면들이 무대 위에 흘렀습니다. 1950년대 적국방위자들의 정신세계를 본받아 소년단 깃발 높이 충성과 애국의 전통을 꿋꿋이 이어갈 학생 소년들의 강렬한 열망이 소년 빨지산의 노래 등에서 세차게 분출됐습니다. 불타는 고지에 울려 퍼졌던 용사들의 신념의 외침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주체조선의 승리의 역사를 줄기차게 이어나갈 것을 바라는 로병들의 당부는 참가자들에게 계승의 의지를 배가해 주었습니다. 모임에서 토론자들은 전승 세대가 넘겨준 충성과 애국의 바통을 굳건히 이어 사랑하는 어머니 조국, 귀중한 사회주의 우리 집을 혁명의 총대로 믿음직하게 보위해갈 굳은 교리를 다짐했습니다. 위대한 연대의 소호자들의 덕과 정신을 이어가는 계승자들의 대부대가 있기에 우리 자국의 미래는 끝없이 밝고 창창하며 공화국의 존엄과 영광은 무궁할 것이라는 확신을 더해준 모임은 노래 사회주의 자국을 위하여 항상 준비의 합창으로 끝났습니다. 사회주의 애국청년동맹중앙위원회 위원장 백은철 동지, 청년동맹 일꾼들, 평양시안의 학생 소년들이 모임에 참가했습니다.
0: 조국해방전쟁 승리 70세대 경축 청년중앙예술선전대 공연 전승의 넋 계승의 맹세가 24일 청년중앙회관에서 진행됐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주창일 동지와 청년동맹중앙위원회 위원장 백은철 동지, 청년동맹일꾼들, 평양시안의 청년학생들이 공연을 관람했습니다. 다채로운 종목들이 오른 공연 무대에서 출연자들은 탁월한 군사사상과 비범한 연거로 조국해방전쟁을 승리로 이끄시어 우리 인민에게 대대손손 이어갈 승리자의 전엄과 긍지를 안겨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불멸의 전승업적을 격전없이 구가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조국을 위하여 청춘도 생명도 아낌없이 바쳐싸운 전승세대의 모습을 되새겨주는 조국보이의 노래 결전의 길로 등의 전시가요들을 부르며 관람자들은 우리의 소중한 모든 것을 피로써 지켜낸 용들의 숭고한 정신세계를 뜨겁게 새겨안았습니다. 위대한 당의 영조 따라 주체조선의 백성의 역사와 전통을 줄기차게 계승해가는 우리 인민의 크나큰 자긍심을 담은 소라시 만개의 빛나라 전승의 녹시여 합창 김정은 장군께 영광호를 비롯한 정목들은 관람자들에게 깊은 감명을 안겨주었습니다. 졸세 위인의 손길 아래 무진막강한 군력을 백방으로 다지며 조국의 존엄과 자주권을 영유롭게 수호해가는 최종의 혁명장군의 전투적 기상을 보여주는 비행사의 노래, 포병의 노래 등이 연이어 무대에 올랐습니다. 1950년대의 영세대가 지녔던 그 정신 그 기력으로 사랑하는 어머니 조국을 믿음직하게 수호해갈 계승자들의 힘없는 신념과 의지를 반영한 남성 독창, 우리의 전호를 비롯한 가요들이 울려 퍼지며 공연 분위기는 거절을 이루었습니다. 공연은 전승 세대가 물려준 불굴의 조국소 정신과 애국의 파통을 굳건히 계승하여 당결정 관철을 위한 투쟁의 전구마라에서 조선 청년 투기의 혁명적 기계를 남김없이 떨쳐갈 참가자들의 요리를 배가해 주었습니다.
3: 전국 건설부문 과학기술 발표회가 조선건축가동맹중앙위원회 주최로 21일부터 24일까지 과학기술전당에서 진행됐습니다. 경제적 효과성과 생태환경의 보호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발표회는 인민들의 생명안전과 국토를 보호하고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연구과정에 이룩된 새로운 착상안들과 경험들을 적극 공유 일반화하는 데 목적을 두었습니다. 국가과학원, 국가설계정국, 국토환경보호성, 평양건축대학을 비롯한 여러 단위의 일꾼들과 교원, 연구사, 설계원 등이 참가한 발표회에는 주체건축의 면모를 새롭게 일신시키는 데 이바지할 160여 건의 논문들이 제출됐습니다. 금속공업부문 건설 대상들의 경제적 효과성과 건설부지 선정에서 전문학적 평가지표에 대한 연구 제안 등이 국토환경보호, 건설경제 부문에서 실천적 의의가 큰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발표회 기간 창작경험 발표회와 최근 건설 추세 자료들에 대한 녹화물 시청도 있었습니다. 우수한 성원들에게 증서 등이 수여됐습니다.
0: 다음, 이스라엘군이 21일 가자지대 전역에서 팔레스타인들에 대한 살육 만행을 또다시 감행했습니다. 목격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이날 아침부터 이스라엘 군용기들이 가자지대 여러 곳에 날아들어 살인집들과 윤전 기재 등을 목표로 무차별적인 공습을 가했습니다. 그러하여 어린애들을 포함한 12명의 팔레스타인이 살해됐습니다. 팔레스타 이슬람교 항쟁운동, 하마스, 팔레스타 이슬람교 항쟁운동은 이스라엘의 공습 만행은 강점군의 야만성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규탄했습니다. 이상 보도를 마칩니다. 담당의 함영시 탁성철이었습니다. 여기는 평양입니다.
3: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새벽과 오전에 우리나라는 전반적 지역에서 대체로 흐려서 평안북도를 위주로 여러 지역에서 비와 소낙비가 내렸으며 구성을 비롯한 평안북도의 일부 지역과 은천, 사리원에서는 폭우도 내렸습니다. 그리고 신도, 원산, 천내, 안변, 판문에서는 안개가 끼었습니다. 폭우, 많은 비 경보입니다. 오늘까지 평양시, 평안남북도, 자강도, 남포시의 일부 지역에서 폭우, 많은 비 주의 경보입니다. 오늘까지 순안, 덕천, 구장, 향산, 성원, 령광을 비롯한 평양시, 평안남북도, 자강도, 남포시 일부 지역에서 시간당 30 내지 70mm의 폭우를 동반한 100 내지 150mm, 특히 평안남북도의 국부적 지역에서는 200 내지 250mm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견됩니다. 그리고 폭우가 내리면서 한때 벼락이 치고 돌풍도 불 것으로 예견됩니다. 그러므로 해당 지역의 농업부문, 전력공업부문을 비롯한 인민경제의 여러 부문에서는 폭우와 많은 비, 벼락, 돌풍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오늘과 내일 우리나라는 장마 전선과 저기압골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평양시에서 때때로 비와 소낙비가 내리겠습니다. 예견되는 강수량은 10 내지 30mm, 부분적으로 50mm 정도입니다. 중부 이남의 여러 지역에서 대체로 흐려서 비와 소낙비가 내리겠으며 은천, 황주를 비롯한 황해남북도의 일부 지역에서는 한때 폭우도 내릴 것으로 예견됩니다. 그 밖의 지역에서는 때때로 비와 소낙비가 내리겠으며 특히 덕천, 구장, 향산, 성원, 령강을 비롯한 평안남북도, 자강도, 남포시의 일부 지역에서는 폭우를 동반한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견됩니다. 회창, 구장을 비롯한 중부 이북의 일부 지역에서는 한때 벼락이 치고 돌풍도 불 것으로 예견됩니다. 오늘 예견되는 강수량은 평안남북도, 자강도, 남포시의 여러 지역에서 50 내지 80mm, 특히 덕천, 구장, 향산, 령강을 비롯한 일부 지역에서 120mm 정도이며 동해안 중부 이남 지역과 북부의 여러 지역에서 10 내지 30mm, 그 밖의 지역에서는 30 내지 50mm, 부분적으로 80mm 정도입니다. 내일 평양시에서 때때로 40 내지 70mm의 비와 소낙비가 내리겠습니다. 서해안 중부 이남의 여러 지역에서 때때로 비와 소낙비가 내리겠으며 특히 평원, 봉산을 비롯한 일부 지역에서는 폭우를 동반한 비교적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에서는 대체로 흐려서 비와 소낙비가 내리겠습니다. 숙천, 세포, 성원, 풍서를 비롯한 중부 이남, 북부 내륙의 일부 지역에서 한때 벼락이 치고 돌풍도 불 것으로 예견됩니다. 내일 예견되는 강수량은 서해안 중부 이남의 여러 지역에서 40 내지 70mm, 부분적으로 100mm 정도, 중부 이남 내륙의 대부분 지역과 순천, 옹진을 비롯한 서해안 중부 이남의 일부 지역에서 20 내지 40mm, 그 밖의 지역에서는 5 내지 20mm입니다. 바람은 오늘 전반적 지역에서 남서풍이 초당 3 내지 6m로, 내일은 동해안 지역에서 남서풍이 불다가 북동풍이 초당 1 내지 3m로, 그 밖의 지역에서는 남서풍이 초당 1 내지 3m로 불겠습니다. 각 지방별 날씨를 보면 평양시는 오늘과 내일 때때로 비와 소낙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최저기온은 24도씨로서 평년보다 2도씨 높았습니다. 오늘 낮 최고기온은 28도씨,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23도씨, 내일 낮 최고기온은 28도씨 정도 되겠습니다. 오늘 평성 남포시는 때때로 비와 소낙비가 내리겠으며 신의주, 해주, 사리원, 당계, 함흥, 청진, 라선시는 때때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원산시는 대체로 흐려서 오후 한때 비가 내리겠으며 해산, 개성시는 대체로 흐려서 오후와 밤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평성 27도씨, 신의주 28도씨, 해주 28도씨, 사리원 29도씨, 강계 28도씨, 원산 28도씨, 함흥 28도씨, 청진 26도씨, 해산 27도씨, 남포 29도씨, 라선 24도씨, 개성 28도씨 정도로 예견됩니다. 내일 평성 사리원 남포시는 때때로 비와 소낙비가 내리겠으며 신의주시는 대체로 흐려서 새벽과 오전 오후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해주 해산 개성시는 대체로 흐려서 새벽과 오전 오후 한때 비와 소낙비가 내리겠으며 강계시는 대체로 흐려서 오전과 오후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원산 함흥 청진시는 새벽에 대체로 흐렸다가 오전부터 때때로 비가 내리겠으며 라선시는 새벽에 흐렸다가 비가 내리고 오전부터 때때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지방별 내일 아침 최저기온과 낮 최고기온은 다음과 같습니다. 평성 23도씨, 27도씨, 신의주 24도씨, 28도씨, 해주 24도씨, 30도씨, 사리원 23도씨, 29도씨, 강계 21도씨, 28도씨.

0: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으며 때때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함경북도 해상에서는 북동풍이 초당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으며 때때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조선 서해 해상에서는 남풍이 초당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으며 때때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강원도 함경남도 해상에서는 북동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으며 때때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함경북도 해상에서는 북동풍이 초당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으며 때때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조선 서해 해상에서는 남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으며 때때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모레 강원도 함경남도 해상에서는 남서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함경북도 해상에서는 남동풍이 초당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조선 서해 해상에서는 남서풍이 초당 7 내지 10m로 불다가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여기는 평양입니다.
1: 7월 28일부터 8월 1일까지 예견되는 바다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7월 28일부터 31일까지 강원도와 함경남도 해상에서는 남서풍이 초당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으며, 함경북도 해상과 조선 서해 해상에서는 남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8월 1일 강원도와 함경남도 해상에서는 남서풍이 초당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으며, 함경북도 해상과 조선 서해 해상에서는 남서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2: 이 시간에는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한 몸에 지니시고 조국해방전쟁을 승리로 이끄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안녕을 축복하는 우리 인민의 절절한 염원을 담아 위대한 영도사 김정일 동지께서 1953년에 창작하신 불후의 고전적 명작 축복의 노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위대한 영도사 김종일 동지께서 1953년에 창작하신 부르의 고전적 명작 축복의 노래를 보내드렸습니다.

폭우 많은 비 경보입니다. 오늘까지 평안남북도, 황해남북도, 자강도의 일부 지역에서 폭우 많은 비 주의 경보입니다. 24일 12시부터 25일 11시까지 구성에서 120.8mm, 선천에서 107.5mm, 덕천에서 106.8mm의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개천, 구성, 안악, 연탄, 시천을 비롯한 평안남북도, 황해남북도, 자강도의 일부 지역에서 폭우를 동반한 50 내지 100mm의 비교적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견됩니다. 그리고 폭우가 내리면서 한때 벼락이 치고 돌풍도 불 것으로 예견됩니다. 그러므로 해당 지역의 농업부문, 전력공업부문을 비롯한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는 폭우와 많은 비, 벼락, 돌풍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오늘 12시부터 평양시, 남포시에서의 폭우, 많은 비 주의 경보는 해제입니다.

0: 소송중앙 방송입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는 누가 보건 말건 알아주건 말건 묵묵히 자기가 맡은 소서에서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다 진정한 애국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 저는 여기 승무를 마치고 집에 들었을 때면 벽면에 걸려있는 사회주의 애국 공로자, 공군 철도 수송원 용의의 칭호 증서들을 바라보면서 생각을 많이 하곤 합니다. 과연 내가 당에서 바라는 그런 일꾼으로 삶에 일해왔던가? 저 말이지 생각하면 할수록 인민의 복무자로서 당의 기쁨을 드리는 일을 한 가지라도 더 찾아하지 못한 것이 마음스럽습니다.
0: 이것은 평양 철도국에 대한 취재 과정에 만났던 평양 객화차대 차전대대 중대장 정철 동지가 우리에게 한 얘기입니다. 올해 그의 나이는 66살입니다. 철도 부문에서 일한 지도 근 50년이 되어옵니다. 하다면 그가 어떻게 돼서 예순이 훨씬 지난 오늘까지도 맡은 초소를 묵묵히 지켜가고 있는 것인지. 두 줄기 철길 위에 받쳐가는 애국의 마음.
1: 1977년 8월 31일 내가 고등중학교를 졸업하게 됐습니다. 그 당시 나의 아버지는 지금 철도 수송이 제대로 되지 않는데 너도 철도에 들어가서 일을 하라고 당부하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버지 당부로 평양 철도국 서평양 기안차대 배치받아가지고 기능공 양수소에 가게 됐습니다.
0: 이렇게 사회생활의 첫 자욱을 뗀 정철 동지는 기능공 학교를 졸업하고 서평양 기관차대 기관조사를 거쳐 정식 기관사로 일했습니다. 온 나라가 80년대의 김역차광수가 되자는 당의 구호를 높이 튀어들고 생산과 건설에서 기적과 혁신 창조로 들끓던 1980년대. 그때 정철 동지는 사회주의 건설장들의 필요되는 물동량들을 가득 싣고 나라의 방방곡곡으로 달리고 또 달렸습니다. 이날 높은 수송 실적을 기록하며 오는 길을 이어가던 정철 동지의 눈가에 가슴 아프게 안겨진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동력차들의 고장으로 해서 인민들을 태우고 기운차게 달려야 할 평양 객화차대의 일부 여객 열차들이 운행을 못하고 역군에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평양 객화차대에 자진해가 동력차들을 수리하면 어떨까? 그것이 당원으로 내세워준 당의

0: 한다는 일념만 있고 정철 동지는 자체로 배우고 터득하면서 고심어린 노력을 기울여 수많은 폭력차들을 수리했습니다. 그날 중대장이 된 그는 중대가 보유하고 있는 수십 대의 폭력차들에 대한 기술적 특성들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그것을 현실 발전의 요구에 맞게 새롭게 개조하는 사업에 힘을 놓았습니다.
1: 우리 실정에 맞게 개조하자니 품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때 자재가 걸리고 기술이 모자라고 이런 것이 제일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김정태 전기관차 연합기업소에 가서 기술을 좀 배워가지고 와서 그 기술로서 개조를 시작했습니다. 그 자재가 없어 함흥, 청진, 단천에 가서 자재를 하나하나 얻어다 이 개조를 시작해서 단 1년 만에 1급대의 동력차를 개조하였습니다. 이거 개조해 해놓고 운행을 하다 나니 제가 고생한 낙이 있구나 하는 생각에 우리가 이렇게 일하면 우리 당에서 걱정하는 유기성을 원만히 보장하겠다는 이거 생각이 나게 되었습니다.
0: 그 나날에 그는 동력 설비들의 불량 개소를 제때 찾아 대책을 세울 수 있는 26건의 기술혁신안을 창안 도입하고 필요한 설비들도 자체로 만들어 국가의 이익을 주었으며 각지의 다른 객화차대들에 나가 동력차들의 정상 운행에서 나서는 문제들도 알아보고 풀어주었습니다. 차전대대 승무검사원 강영준, 부중대장 김성찬 동무들은 정철 동지가 중대원들의 기술기능 수준을 높여주기 위한 사업에도 깊은 관심을 돌렸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2: 2003년 8월 중순경 저는 평양해산행 열차를 승무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동력차 변환기 고장으로 열차의 전원과 방송을 보장하지 못할 상황이 조성됐습니다. 동력차라고 하면 열차의 조명과 방송 난방을 보장하는 차입니다. 이때 승무지도로 나왔던 중장경지가 단 몇 분 만에 고장 퇴치를 하여 열차의 조명과 방송을 원만히 보장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목격하면서 중장경지처럼 높은 기술 기능을 소유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중장경지는 저뿐 아니라 중대의 모든 승무검사원들을 높은 기술 기능을 소유하도록 이끌어주고 요성을 높였습니다.
3: 정철 동지는 21년간 차전대대 중대장으로 사업하면서 동력차 운영에서 제기되는 기술적 문제들을 풀기 위해 고심도 많이 했습니다. 이날 아래 과학연구 기관들을 비롯하여 연간 단위들을 찾아다니며 배우고 승무원들에게 알려주고 또 좋은 점은 일반화하면서 기능공들을 키우기 위해 피타게 노력하였습니다. 그러한 과정에 60여 명의 기능공들이 자라나 동력차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자체로 해결하여 여객열차의 조명, 난방, 방송을 원만히 보장했으며 결과 2008년 6월 우리 중대가 5.18 무사고 정시균인초가운동 모범단위 칭호를 수여받게 되었습니다.
0: 이뿐이 아니었습니다. 정철 동지는 중대를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참된 집단으로 만들기 위해 그들의 사업과 생활을 언제나 친부모의 심정으로 따뜻이 돌봐주곤 했습니다. 계산원 김향란 동무는 중대원들 모두가 그를 두고 우리 중대장 동지라고 정담아 부르며 존경하고 있다며
4: 우리 중대장은 뜨거운 인정을 지닌 사람입니다. 사실 저희 남편은 저 같이 일하다가 6년 전에 밖에 사고로 잘못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회적 희생증을 수여받았습니다. 그때 우리 중대장제가 옆에서 많이 도와주고 제가 이렇게 쓰러지지 않게 산소바 이끌어주고 남편의 뒤를 꿋꿋이 이어나가도록 지금까지 저를 잘 돌봐주고 있습니다. 제가 가정적으로 이렇게 많은 일이 제기되는데 그때마다 친아버지 심정으로 딸감부터 시작해서 자식 문제까지 제가 고민하는 것을 같이 풀어주고 같이 헤쳐나가면서 저를 많이 도와주었습니다.
0: 나라의 동맥이며 인민경제의 선임관을 지켜 근 50년. 저국당 방방곡곡으로 뻗어간 두 줄기 뇌로에는 정철 동지의 삶의 자욱이 역력히 찍혀져 있습니다. 평양 신의주, 평양 삼지연, 평양 라진, 평양 대흥. 그 길이를 다 합하면 165만 킬로미터.

0: 오늘도 정철 동지는 그 길에서 자기의 깨끗한 양심을 묻어가고 있습니다. 내가 지켜가는 두 줄기 철길로에 인생의 감높은 삶이 있다. 경야는 정비서 동지의 순간 뜻받들어 인민의 참된 복무자로 한 생을 빛내고 말이라. 바로 이런 순결한 인생관을 가슴속 깊이 간직했기에 정철 동지는 예수를 훨씬 넘긴 오늘까지도 당이 맡겨준 혁명 초서를 변함없이 지켜가고 있는 것입니다.
1: 저는 나라를 위해 크게 한 일은 없습니다. 한 일이 있다면 90년을 하루와 같이 한 처에서 묵묵히 일해왔을 겁니다. 그런데도 당에서는 저를 사회주의 애국 공로자로 또 공원 철도 수송으로 내세워 주었습니다. 저는 당의 크나큰 선화가 믿음을 언제나 가슴 깊이 새기고 생이 지는 마지막 순간까지 변함없이 류객 수송 사업에 저의 모든 것을 다 바치겠습니다.
0: 도줄기 철길 위에 바쳐가는 애국의 마음. 지금까지 평양 객화차대 차전대대 중대장 정철 동지를 소개해드렸습니다.

폭우 많은 비 경보입니다. 오늘까지 평안남북도, 황해남북도, 자강도의 일부 지역에서 폭우 많은 비 주의 경보입니다. 24일 12시부터 25일 11시까지 구성에서 120.8mm, 선천에서 107.5mm, 덕천에서 106.8mm의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개천, 구성, 안악, 연탄, 시천을 비롯한 평안남북도, 황해남북도, 자강도의 일부 지역에서 폭우를 동반한 50 내지 100mm의 비교적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견됩니다. 그리고 폭우가 내리면서 한때 벼락이 치고 돌풍도 불 것으로 예견됩니다. 그러므로 해당 지역의 농업부문, 전력공업부문을 비롯한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는 폭우와 많은 비, 벼락, 돌풍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보도입니다. 위대한 우리 조국 관민에게 불멸할 영광과 명성을 안겨준 뜻깊은 전승의 날을 맞이하는 온나라 강산에 전승 세대의 조국 수호 정신과 백절불굴의 기상, 그 후손들의 계승의 의지를 담은 명곡들이 높이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변색을 모르고 세대가 바뀌어도 진함이 없이 더욱더 굳건히 이어지는 승리 전통의 계승성과 영원성을 과시하며 태어난 새 시대의 전승 찬가들은 위대한 당중앙의 향도 따라 전승국의 영예를 줄기차게 빛내어가는 온 나라 인민들과 인민군 장병들에게 백전필승의 신념과 의지를 배가해주고 있습니다. 주체혁명의 새 시대에 장착되어 널리 불리워지고 있는 전승 찬가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탁월한 군사 사상과 전략 전술적 방침을 받들어 미래를 괴소하는 제국주의 침략 세력을 타승하고 조국의 존엄과 영예를 수호한 우리 민 특유의 자긍심과 필승의 신념을 더해주는 영원한 승리의 메아리입니다. 조국 해방 전쟁 승리 67을 맞으며 727 행진곡 전승의 축포여 말하라. 위대한 연대의 승리자들에게 경의를 드린다. 위대한 전승의 명절이 창작되어 천만의 심금을 세차게 울려주었습니다. 조국 해방 전쟁 승리 예순절 기념 훈장을 수여받은 국보적인 명곡들은 조국의 존엄과 자주권을 위해 영원한 번영과 행복을 위해 자기의 더운 피를 아낌없이 바치며 후세토록 길이 찬양하고 계승해 갈 승리의 역사와 전통을 창조한 전하의 영들에게 드리는 후손들의 다함없는 경의와 존경심을 담아 싣고 오늘도 힘차게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세계 최강을 자랑하던 미제를 소산나기를 운명에 몰아넣고 걸음마다 통쾌한 죽음과 괴멸만을 들씌운 영롱한 근위부대들의 위훈을 생동하고 진실한 형상으로 구가한 가요 근위부대 자랑가도 우리 인민의 사랑을 받는 새 시대의 명곡입니다. 백성의 역사만을 떨쳐오는 우리 인민군대의 전형 부대들이고 우리 당과 조국과 인민의 자랑인 근위 부대들의 위훈을 생생히 떠올려주는 이 노래를 부르며 우리 인민과 인민군 장병들은 수령의 명령을 결사의 실천으로 받들어 하늘과 땅 바다에서 미제에게 수치스러운 참패를 안긴 근위 부대 용사들의 전투 행로와 결전의 낮과 밤들을 숭엄히 돌이켜보고 있습니다. 전쟁 발발 3일 만에 원수의 아성을 완전히 함락하고 미제의 상승 사단을 괴멸시켜 영적 조선인민군의 본때를 보여준 근위 서울 유경수 제105 탱크 사단, 근위 서울 제3보병 사단, 근위 서울 김책 제4보병 사단과 1211거지를 지켜 싸운 근위 강건 제2보병 사단, 하늘의 요새라고 뽐내던 B-29 전략폭격기들을 비롯한 미제의 공중 비적들을 가오리 낙엽으로 만들어버린 근위 제56 김지상 용연대, 단 20분 만에 적들이 2년 동안 만들어놓은 방어 축성물들을 까버리고 대대장 고지를 점령한 근위 제14보병연대, 전쟁 전기간 38,400km를 기동하면서 285대의 적 비행기를 격추하고 전군적인 적 여성 비행기 사냥꾼조와 함께 명성 떨친 근위 제23 고사포병연대. 가요는 전하의 근위병들이 지녔던 불굴의 조국수호 정신과 승리의 전통을 대대손손 계승해 나아가도록 우리 민과 인민군 장병들을 힘있게 고무 격려하고 있습니다.

0: 있습니다.
1: 전세비인의 세심한 지도 속에 태어난 가요 전쟁의 3년간을 들을 때마다 우리 인민은 영원히 잊을 수 없는, 잊어서는 안 될 존엄의 돈 조국해방 전쟁 사이의 갈피갈피를 돌이켜보곤 합니다. 순환의 역사를 다시는 되풀이하지 말아야 하며 국력이 강해야 혁명의 고귀한 전치물도 삶의 보금자리도 지켜낼 수 있다는 진리, 승리 속의 교훈을 철학적으로 새롭고 깊이 있게 해명한 가요는 누리는 행복이 커갈수록 조국과 승리의 귀중함을 언제나 잊지 말아야 한다는 촌리를 새겨주고 있습니다. 가요 승리는 대르리오에는 전하의 용사들이 물려준 승리의 자랑찬 전통을 이어 우리의 신성한 자주권과 국익을 침탈해보려고 가진 발악을 다하고 있는 원수들에게 기어이 멸망을 선언하고야 말 새 세대의 멸족의 의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노래는 희세의 천출귀인을 진두에 높이 모셨기에 우리의 빛나는 승리의 전통, 백성의 역사는 끝없이 계속된다는 절대불변의 진리를 다시금 체감하게 하고 있습니다. 연대와 세대를 이어 승리만을 떨쳐온 자랑스러운 전통을 명줄처럼 간직하고 전순국의 후손이라는 고귀한 명예와 존엄을 빛내어갈 새 세대들의 철석의 의지를 격조 높이 구가한 전승찬가들. 들으면 들을수록, 부르면 부를수록 승리자의 신념을 옥색에 벼려주는 전승찬가들은 위대한 당의 영도 따라 우리 국가의 용성본용을 일으켜 나가는 전인민족 진군에 신심과 활력을 더해주며 세세연연 울려퍼질 것입니다.
0: 뜻깊은 전승절을 맞으며 각급 징명조직들에서 전승세대의 영종신을 따라 배우게 한 교양사업을 적극화하고 있습니다. 직청중앙위원회에서는 각급 징명조직들에서 동맹원들을 1950년대 조국 방위자들이 지녔던 수령에 대한 충실성과 열렬한 애국심, 견결한 투쟁정신으로 무장시키기 위한 사상교양을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실속있게 해나가도록 조직사업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봉화화학공장, 진우주 제약공장의 징명조직들에서는 혁명사족제에 대한 참관을 통하여 징명원들이 조국 처방 전쟁을 빛나는 승리로 조직 용도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전승업적을 깊이 체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신포 원양수산융합기업소 직명위원회에서는 해당 지역의 사상교양 고점에 대한 참관을 의의있게 조직하여 가열한 전하의 나날에도 수산물 생산을 잘하여 싸우는 전선의 물고기 공급을 중단 없이 진행한 전세대 오르공들의 투쟁 정신으로 동맹원들을 무장시키기 위한 사업에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전하의 용전사들이 지녔던 숭고한 사상정신 세계를 따라 배우는 사업을 해당 단위의 특성에 맞게 진행해 나가고 있는 단천지구 강업총국의 직맹일꾼들은 전시가요 보급을 비롯한 다양한 방법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실효성을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남포시 재심관리국, 남포항, 대동강 전기공장의 초급 직맹위원회들에서는 신문독보, 도서 해설 등 정치사업의 전과정이 전하의 용사들이 지녔던 강인한 정신력의 원천이 어디에 있었는가를 깊이 인식하는 계기로 되도록 풍부한 자료들을 안받침하는 데 품을 들이고 있습니다. 선교 편집공장을 비롯한 여러 단위의 직맹조직들에서도 전승세대가 발휘한 대중적 용주의와 애국혼신에 대한 교양사업을 적극적으로 진행하여 당제 9차 대회 결정 관철을 위한 투쟁에서 빛나는 노력적 성과를 안아오려는 노동계급의 혁명적 요리를 배가해주고 있습니다.
1: 김책재 전륜합기업소의 일꾼들과 노동계급이 철강제 생산에서 집단적 혁신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연합기업소에서는 새로운 5기는 계획기간 기간공업 부문의 생산 토대를 질적으로 다져 경제 전반의 장성 발전을 강력히 담보하는 것을 종료 과업으로 상정시킨 당제 9차 대위의 투쟁 목표들을 모든 종업원들에게 깊이 해설해 주면서 생산 투쟁으로 대중을 힘있게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곳 노동계급은 세기준 세기록 창조의 기치 높이 고온 공기 연소식 가열로와 가수 발색노들의 만가동을 보장해서 압연강제 생산 실적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일꾼들은 생산위원장의 좌지를 정하고 어렵고 힘든 일에 어깨를 들이밀며 힘있고 격동적인 호소와 능숙한 군중 동원, 혁명적인 사업 기풍으로 대중의 혁명적 요리를 총폭발시키고 있습니다. 영예군들은 연료 소비량을 줄이면서도 일당 쇠물 생산을 최고 수준에서 보장하기 위해 분투하고 있습니다. 산소와 가스 생산을 맡은 노동자 기술자들은 예비 부속품들을 원만히 갖추어 놓고 설비 점검 보수를 책임적으로 진행해서 질 높은 산소와 가스가 생산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변강제 생산을 담당한 노동계급도 설비 보수를 예견성 있게 진행하면서 생산 성과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0: 당중앙위원회 제9기 제2차 전원회 결정을 높이 받들고 량강도 리모관리국의 일꾼들과 노동계급이 혁신적인 창조기풍을 발휘하며 통나무 생산에서 연일 혁신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관리국에서는 전반적 생산 단위들의 물질기술적 토대를 한층 강화하는 데 힘을 넣는 한편 앞선 단위들의 경험을 일본하기 위한 사업을 실속 있게 내밀어 모든 일터들이 증산 열기로 들끓게 하고 있습니다. 백자린산사업소, 덩빕린산사업소에서 운수수단들의 가동률을 높이고 상하차 시간을 단축해서 매일 통나무 생산 계획을 넘쳐 수행하고 있습니다. 연암 갱목생산사업소의 노동계급은 공정 간 맞물림을 긴밀히 하면서 사이나르기 실적을 부단히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배감 갱목생산사업소에서는 중기계들과 륜전기재들의 만가동만부와의 큰 힘을 넣으면서 단광들에 보내줄 동발나무 생산을 다그치고 있습니다. 이 밖에 다른 림산사업소들에서도 트랙터와 자동차를 비롯한 운수수단들의 만가동을 보장하면서 통나무 생산 성과를 계속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1: 어린이들에게 맛좋고 영양가 높은 젖제품을 정상적으로 보장할 때 대한 강정책을 받들고 자강도에서 생산 능력을 확장하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내밀고 있습니다. 도당위원회에서는 젖제품 생산 단위들의 실태를 구체적으로 요약하고 생산 토대 강화에서 나서는 문제들을 즉시적으로 대책하면서 조직 정치 사업을 박력 있게 전개하고 있습니다. 강계 용소목장 사덕 2분장을 능력이 큰 현대적인 축산기지로 꾸릴 목표 밑에 도에서는 확장 공사를 추진해서 짧은 기간에 젓가루 생산장과 요르동의 염소사, 방목공 합숙을 새로 건설했습니다. 해당 단야의 연계 밑에 젖 생산 설비들도 급증이 갖춰 놓음으로써 해발고가 높은 곳에서도 방목과 옥내 사육을 대합해서 젓가루를 더 많이 생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도에서는 젖제품 생산 단위들의 젓가루 포장 설비와 분속 설비 등을 갖추어주고 위생 안전성이 철저히 보장된 젖제품들을 생산하도록 요구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당의 육아정책을 받들고 도안의 축산기지들의 개건 현대화와 우량품종의 종자 확보 사업이 활기있게 진행되었으며 300여 개의 젖제품 생산실들이 본뜻하게 일신됐습니다. 자체의 힘으로 실정에 맞는 젖소 목장을 새로 일떠세우고 물질기술적 포대를 구축해서 군안의 젖제품 수요를 보장하고 있는 장강군의 경험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자송군과 전촌군, 용림군 등에서 토대가 미약한 단위들의 선차적인 힘을 놓으면서 모든 젖제품 생산실들을 위생안전기준에 부합되게 꾸렸으며 동신군과 화평군에서는 공기차단기와 오존소독기를 비롯해서 생산의 무균화를 보장하기 위한 대책들을 빈틈없이 세우고 있습니다. 조국의 미래인 어린이들을 튼튼하게 잘 키우는 것보다 더 중차대한 흉용사업이 없다는 것을 명심하고 도금강관리국과 만포재련소를 비롯한 많은 단위의 일꾼들과 근로자들도 젖제품의 질량적 장성을 위한 사업에 깨끗한 양심과 성실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0: 그 다음, 칠레에서 지난주부터 강한 폭풍이 들이닥쳐 10개 지역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22일 정부는 폭풍으로 30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4명이 행방불명됐다고 밝혔습니다. 약 24,460채의 살림집이 파손되고 그중 100채는 완전히 파괴됐으며 도로들이 못쓰게 됐습니다. 꽃김보를 비롯한 일부 지역에서 파국적인 재해가 발생한 것과 관련하여 재난사태가 선포되었으며 군인들이 구조사업에 동원됐습니다. 기상 전문가들은 앞으로 며칠 내에 여러 지역에서 250mm 이상의 기록적인 폭우가 내릴 것이라고 예보했습니다. 이 시간 보도를 마칩니다. 담당의 리복숙 유니곤입니다. 여기는 평양입니다.
2: 폭우 많은 비 경보입니다. 오늘까지 평안남북도, 황해남북도, 자강도의 일부 지역에서 폭우 많은 비 주의 경보입니다. 24일 12시부터 25일 11시까지 구성에서 120.8mm, 선천에서 107.5mm, 덕천에서 106.8mm의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개천, 구성, 안악.

연탄, 시촌을 비롯한 평안남북도, 황해남북도, 자강도의 일부 지역에서 폭우를 동반한 50 내지 100mm의 비교적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견됩니다. 그리고 폭우가 내리면서 한때 벼락이 치고 돌풍도 불 것으로 예견됩니다. 그러므로 해당 지역의 농업부문, 전력공업부문을 비롯한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는 폭우와 많은 비, 벼락, 돌풍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에는 1999년에 보천보 전자악단에서 형상한 형륜가극 피바다 노래 연곡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1999년에 버천보 전자악단에서 형상한 혁명가극 피바다 노래 연곡을 보내드렸습니다.

0: 조선중앙방송입니다. 주체이업이 끄시는 절세의 위인 경의하는 김종훈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조국 청사의 금문자로 새겨진 전승세대의 공적 중에서 제일 귀중하고 값진 것은 영적인 투쟁정신과 기풍을 창조한 것입니다. 위대한 승리와 기적을 낳은 투쟁정신은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빛을 잃지 않으며 새로운 승리와 기적을 탄생시키는 진함없는 원천으로 됩니다. 경의하는 최고사령관 김일성 장군님이시요. 원수들은 악착스럽게 달려들고 있습니다. 허나 항일의 전통을 이은 우리는 비록 몸이 천조각 만조각이 나는 한이 있어도 한 놈의 적도 올려놓지 않겠습니다. 우리에게 죽어 묻힐 땅은 있어도 사람 물러설 땅은 한치도 없다는 것을 똑똑히 알고 있습니다. 장군님의 전사들이 서 있는 한 1211고지는 영원히 조국의 고지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1: 탄약을 포장했던 기름배인 종이 위에 한자 한자 정성을 다하여 쓴 맹세문. 이것은 세계 전쟁사가 알지 못했던 참으로 가열처절한 전투로 우리 조국해방전쟁사에 기록된 1211고지 전투를 앞두고 인민군 용사들이 위대한 수령님께 삼가올린 맹세문의 구절입니다. 수적으로나 기술적으로 비할 바 없이 우세한 적들을 코앞에 두고도 수호의 동료나 비관을 모른 사람들, 오직 백절불굴의 조국수호 정신만을 아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의 전승세대입니다. 73년, 강산이 변한다는 10년이 7번 흐르고 또 3년. 이래한 전승의 해로 조국청사에 기록된 1953년으로부터 세월은 이렇게 많이 더 흘렀고 세대도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의 흐름에도 지워지지 않고 더 뚜렷이 새겨진 정실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위대한 전승세대의 영웅 정실입니다. 전승세대의 넋을 이어가도록. 전승세대의 위대한 영웅 정신은 어떻게 이어지는가? 이 물음 앞에 서면 우리의 마음은 석박산 기슭으로 달려갑니다.
2: 조국해방 전쟁 참전열사묘 관리소 강사 김평희입니다. 경연은 총비서 동지께서는 지난 조국해방 전쟁 시기 위대한 수령님의 명령을 높이 받들고 조국소선의 용약도 쳐나 청춘도 생명도 아낌없이 바쳐싸운 유명 무명의 인민군 열사들의 위훈을 길이 빛내어주시기 위해 조국해방 전쟁 참전 열사묘를 새로 건설할 것을 직접 발기하시고 경치 좋은 여기 석박산 기석에 그 토전까지 몸소 잡아주셨습니다. 완공 단계에 이르고 있던 우리 열사묘 건설장을 돌아보시던 그날에는 인민군 열사들이 우리 당의 품, 공화국의 품에 안겨 용생하는 삶을 누리게 되었다고 절절히 말씀하신 우리의 총비서 동지이십니다. 그 순간 도덕우리의 세계에 심장의 박동을 맞추며 용들이 바친 피와 땀, 최후의 순간에도 갈망하던 열사들의 염원을 잊지 않으려고 오늘도 꽃송이 꽃다발을 종이 들고 이것을 찾고 또 찾는 우리 인민입니다.
0: 분엄한 전쟁의 시련을 총을 잡고 맞받아 나간 사람들, 침략의 불길에 강토가 다 들어갈 때 피 끓는 청춘을 결사의 돌격로에 세우고 철과 불 속에서 벼려진 세대.
1: 화한 진정대 영웅들의 눈앞에 서니 우리의 귀전에 들려옵니다. 묘비마다에 새겨진 인민군 열사들의 모습은 지극히 평범하여도 사랑하는 조국과 혁명의 전치물을 목숨으로 사수하고 인류의 평화를 지켜낸 우리 조국의 장한 아들딸들이 불멸할 공적은 지리칠의 거대한 세계사적 의의와 더불어 세계를 이어 찬연히 빛나고 있다고 하신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의 절절하신 음성이.
0: 한 사람 또 한 사람, 너무나도 평범한 모습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최후의 시각에 택한 길은 결코 평범하지 않습니다. 나라 없던 그 세월, 제 이름 속자도 변변이 없이 피눈물 나는 생활을 해야 했던 자기들에게 새 생을 주시고 땅을 주시고 나라의 주인으로 내세워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사랑 속에 흘러간 꿈같은 5년이 소중했기에, 나라를 빼앗기면 또다시 노예가 되어야 하기에 그들은 웃으며 영생의 길을 택했습니다. 불 속에서도 타지 않았던 투철한 수령결 싸움의 정신, 조국수호 정신을 우리 새 세대들의 심장마다에 새겨주며 석박단 기술 계속 그들은 영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민들은 오늘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쟁 노병들을 혁명선대로, 금은보화에도 비길 수 없는 나라의 귀중한 보배들로 내세워주시고 주실 수 있는 온갖 대려를 다 돌려주시는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의 다짐하신 사랑을, 전국 노병대회와 전쟁 노병들과의 상봉 모임을 비롯한 대회합들도 마련해 주시고 해마다 전승절을 의있게 경축하도록 해주시었으며, 전승을 기념하는 행사장들에서는 위대한 연대의 승리자들에게 몸소 허리굽혀 인사를 하신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
1: 심오한 마음으로 뜨겁게 되새겨봅니다. 제6차 전국 노병대회의 뜻깊은 자리에서 정을 담아 축하 연설을 하시던 경야린 총비서 동지의 따뜻하신 그 말씀을, 세계 최강을 자초하는 미제와 그 초종무리 군대를 무릎 꿇게 하고 혹독한 연대와 모진 세월도 다 이겨내시던 그처럼 강인한 노병 동지들인데도 세월의 흐름은 어쩔 수 없는지 이제는 많은 분들이 우리 곁을 떠나가시었고, 여기에 계시는 분들마저도 머리 위에 신소리가 내려앉는 것을 피하지 못하시는 것을 보니 가는 세월이 야속하고 참으로 안타깝다고 하시며 부디 건강하시기를 바라고 또 바란다고 절절히 당부하신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
0: 또 언젠가는 자신께서는 전쟁 노병들을 도덕의리적으로만이 아니라 인간적으로 자신의 할아버지, 아버지로 생각하며 존경하고 귀중히 여긴다, 사회적으로 전쟁 노병들을 존대하고 잘 대우해 주어 그들이 위대한 조국 해방 전쟁 참전자라는 긍지감을 가지고 자기의 한 생을 빛나게 총화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치며 온갖 조치를 다 취해 주신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십니다.
1: 그의 자유로운 품 속에서 우리 전쟁 노병들은 가장 행복한 삶, 감 높은 삶을 누리고 있으며 온 나라 인민이 그들의 친효력이 됐습니다. 우리는 화성구역 봄빛 물자 보장 사업소에 대한 취재 과정에 이에 대해서 더 잘 알 수 있었습니다.
3: 화성구역 봄빛 물자 보장 사업소장 림혜경입니다. 우리 청국수 동지께서 전쟁노병들을 얼마나 아끼고 내세워주십니까? 전국의 모든 시군들의 봄빛 물자 보장 사업소들이 나오게 된 것도 우리 노병 동지들의 사업가 생활을 전적으로 맡아 그들이 사소한 불편도 없이 생활하기를 바라시는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의 뜻을 받들고 진행한 사업입니다. 2015년 7월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이제는 전쟁 노병들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노병 동지들이 하나둘 우리의 곁을 떠나는 것을 생각하면 정말 가슴이 아프다고 하시면서, 전승세대가 지냈던 혁명적 수령관과 대중적 용지 순관 저곡에는 대로리어 간직하고 빛내어 나가야 할 기증한 상충신적 제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노병 동지들이 없었다면 어떻게 행복한 오늘이 있겠습니까? 우리 청부수 동지께서 건강하여 곁에 앉아만 계셔도 힘이 된다고 하신 전쟁 노병 동지들을 위해 한 가지라도 더 좋은 일을 많이 찾아가기 위해 내려가고 있습니다.
1: 소장 동무의 책상 위에서 기자는 사업소 앞으로 보내온 수많은 편지들을 보았습니다.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의 다시 말

0: 가진 사람이 어린 살집으로 이사를 오고 진이호륙처럼 끝없이 고마운 이 사업소의 종업원들에게서 극진한 보살핌을 받으며 로당 입장하고 있다고 전쟁로병 동지들이 한자 한자 정쓴 편지들. 시간이 미처 모자라 다 읽어보지는 못했지만 편지의 매 글줄마다에서 기다린 봄비처럼 따스히 스며드는 우리 당의 사랑과 은정에 고마운 사회주의 제도에 다음없는 경호의 인사를 드리는 전쟁로병 동지들의 마음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이 나라의 모든 로병 동지들의 한결같은 심정일 것입니다.
1: 세상을 둘러보면 원수들의 침략으로부터 조국을 지켜 싸운 전승세대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어느 나라의 전쟁 노병들이 후세토록 찬양하고 본받아야 할 고마운 은인, 참다운 스승, 훌륭한 혁명선배, 진정한 애국자라는 최상최대의 영예 속에 값높은 생을 이어가는 데가 있었습니까? 절세 위인의 품 속에서 빛나는 전승세대들의 값높은 삶은 전승의 역사도 전승세대의 용정신도 위대한 어버이를 모셔야 영원히 빛날 수 있다는 것을 천만 인민의 가슴 속에 깊이 새겨두고 있습니다.
0: 흐르는 세월은 모든 것을 망각의 이끼로 덮어버린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세월의 눈 뒤로도 결코 지워버릴 수 없고 그 무엇으로서도 덮어버릴 수 없으며 강영한 이 나라의 모든 세대가 핏줄기로 이어가는 위대한 조국수호 정신은 727의 전승을 계승의 75년사로 이어온 영적인 투쟁사와 더불어 영원히 빛날 것입니다. 위대한 수령을 높이 모시어 공화국의 첫 수호자들인 우리의 전승 세대가 창조한 영웅 정신은 무궁토록 살아높을 것입니다.
1: 오, 조국수호의 넋을 세대와 세대를 이어 넘겨준 노병들, 조국보위 혁명보위의 성스런 좌지에서 영원한 화선의 생을 사는 전승세대여, 청사의 아로새긴 자랑찬 역사를 이 또한 전승세대가 되어 떨쳐가리라.

0: 비가 내렸습니다. 개천, 구성, 안악, 연탄, 희천을 비롯한 평안남북도, 황해남북도, 자강도의 일부 지역에서 폭우를 동반한 50 내지 100mm의 비교적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견됩니다. 그리고 폭우가 내리면서 한때 벼락이 치고 돌풍도 불 것으로 예견됩니다. 그러므로 해당 지역의 농업부문, 전력공업부문을 비롯한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는 폭우와 많은 비, 벼락, 돌풍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1: 전하의 나날에 울려 퍼진 승리의 노래. 이 시간에는 1952년에 창작된 가요 샘물토의소를 들으시겠습니다. 가요는 위대한 조국해방전쟁 시기 은우한 샘물토에서 벌어지는 아름다운 생활의 한 토막을 구체적으로 펼쳐보이면서 군민일체의 전통적 미풍을 실감있게 반영하고 있습니다.

민족기악곡집을 펼치고 이 시간에는 단소를 위한 민족기악 종주 금강산을 노래하세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보도입니다. 우리 민에게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것만을 안겨주시려 그토록 마음쓰시며 크나큰 심혈과 로고를 바쳐가고 계시는 경리하는 정비서동 측에서는 지금으로부터 12년 전인 2014년 7월 25일 원산 구두공장을 찾으시어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고 계절과 용도에 따라 신께도 편리하고 보기에도 맵시 있으며 가볍고 든든한 신발을 많이 생산할

0: 때리한 문제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시었습니다. 최태용 특파 기자와 만난 원산 구두 공장 부원 조남혁, 기사장 백명성 동무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1: 그날은 비가 억수로 쏟아져 내려서 공장으로 들어오는 도로마저 물에 잠긴 그런 험한 날이었습니다. 이런 험한 길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우리 공장을 찾아오신 경연은 청부시 동지께서는 연육 서기실부터 시작해서 생산 현장을 일일이 다 돌아보시면서 우리 공장 실태를 구체적으로 레이아웃하셨습니다. 경연은 청부시 동지께서는 공장에서는 설비들을 갱신하고 생산을 가학화, 자동화, 정보화해야 한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시고는 동명산이었던 우리 공장 구두 상표도 우리 인민이 높은 기계와 승리를 상징해서 매봉산으로 달아주셨습니다. 경연은 청부시 동지께서는 위대한 장원님께서 생애의 마지막 시기에 용도의 자국을 남기신 것이기 때문에 자신께서도 이 공장을 중시한다고 우리 용도업적 단위답게 공장을 정신이 번쩍 들게 꾸리자고 말씀하셨습니다. 경연은 청부시 동지께서는 유능한 설비 집단과 강력한 건설 역량도 보내시고 현대적인 설비들도 보내시고 20여 차의 귀중한 가르침도 주셨습니다. 정말이지 경연은 청부시 동지의 크나큰 사랑과 믿음 속에 우리 공장은 다섯 달 남짓한 기간에 먼 훗날에도 손색이 없을 이런 멋쟁이 공장, 우리나라 신발공업의 본보기 공장, 표준 공장으로 전변되게 되었습니다.
2: 그렇습니다. 그날 경연은 청부시 동지께서는 위대한 장군님의 뜻을 관철하는 데서 우리 공장이 전국의 앞장에서 기치를 들고 나갈 때에 대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셨습니다. 경연은 청부시 동지의 현지지도 가업을 높이 받들고 공장에서는 새로운 기술력 신원들을 받아들이고 또 새로운 형태의 새 제품들을 개발하기 위해서 종업원들 전체가 한 사람같이 뛰쳐나 매월 도안 및 제품 품평회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장에서는 수백 종의 새 제품들을 개발해서 생산에 도입하고 있습니다. 생산 공정의 현대화 수준을 끊임없이 높여서 현재 공장의 생산 능력을 3배 이상으로 끌어올리고 해마다 공장 앞에 맡겨진 임경제 계획을 어김없이 넘쳐 수행하고 있습니다.
3: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 총인 박태성 동지가 황해제철연합협소의 생산정령과 경영관리 실태 등을 현지에서 여회했습니다. 연합협소를 찾은 총리는 이곳 일꾼들과 노동계급이 세전망기백 수행에서 황철이 차지하는 위치와 임무의 중요성을 항상 자각하고 당제 9차 대회가 제시한 철생산 목표를 기어이 점령하기 위해서 더욱 분발 매진할 때 대해서 강조했습니다. 영광로 직장과 강철 직장을 비롯한 여러 직장을 돌아보면서 소비들의 가동 일수를 보다 느리고 선진적이며 합리적인 철 생산 방법들을 부단히 탐구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총리는 일꾼들이 혁신적인 안목과 완강한 실천력으로 생산 조직과 경영 관리를 잘하며 설비들의 운영 효율을 제고하는 것과 함께 생산 공정들을 과학기술적으로 완비하는 사업을 계획대로 실속 있게 내밀어 철강제 증산을 위한 확고한 토대를 구축할 때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이에 앞서 박태성 동지는 평양 제약공장에서 공장이 나라의 제약공업의 중심, 본보기로서의 사명과 역할을 원만히 수행하기 위한 방도적 문제들을 토의했습니다. 현지에서 진행된 협의회들에서는 연관 부문과 단위들에서 철강제 생산에 필요한 설비와 원료, 자재 보장을 책임적으로 할 때에 대한 문제, 효능 높은 의약품들을 더 많이 생산하며 종업원들의 생활상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문제들이 협의되고 해당한 대책들이 강구되었습니다. 한편 박태성 동지는 묘향산 의료기구 공장을 찾아 의료기구 생산 실태를 요해했습니다.
0: 문화기술출판사 창립 여든돌 기념 보고회가 24일 천리마 문화회관에서 진행됐습니다. 관계 부문, 출판사의 일꾼들, 기자, 편집원, 종업원들이 보고회에 참가했습니다. 문화기술출판사 사장 겸 책임주필 리성 동지가 기념 보고를 했습니다. 보고자는 문화기술출판사의 80년 역사는 절세위인들의 현명한 용도 밑에 혁명적인 문예출판물의 위력을 높이 떨쳐온 영예롭고 성스러운 요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세조국 건설에 그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문화기술출판사의 전신인 문화전손사를 창립하도록 하시어 혁명적인 문예출판물의 새 역사가 펼쳐지게 된데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광범한 대중을 거창한 혁명투쟁으로 조직동원하는 데서 문화기술 출판사가 차지하는 위치와 역할을 깊이 통찰하신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혁명 발전의 매 시기마다 출판사 앞에 나서는 과업과 방도들을 환히 밝혀주시었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는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를 높이 모시어 문화기술 출판사가 주체혁명의 새 시대와 더불어 새로운 발전을 이룩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 당의 주체적인 문예사상과 정책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논리해설 선전하고 천출위인들의 영광찬란한 혁명 역사를 보여주는 품이 있는 도서들을 편지 발행하기 위한 사업을 정력적으로 이끌어주신 데 대해서 그는 언급했습니다. 그는 문예출판물의 주제로부터 편집 방향, 방도에 이르기까지 하나하나 가르쳐주신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의 세심한 보살피심이 있었기에 모든 출판물들의 생명력과 견인력이 비상이 높아지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출판사의 사업에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리시며 현대적인 설비들과 기재들을 보내주신 것을 비롯하여 기회가 있을 때마다 베풀어주신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의 크나큰 사랑과 운종은 기자 편집원들이 주체의 필봉을 틀어지고 혁명적인 사상공세의 기술로서의 본분을 다할 수 있게 한 근본 요인이라는 데 대해서 그는 언급했습니다. 그는 오늘과 같이 출판사가 문화예술 작품들과 도서들은 물론 신문, 잡지를 비롯한 전기 간행물들과 화첩, 축하장까지 출판 발행하고 각종 전자 출판물들도 만들어 국가자료통신망을 통한 보급을 광범하게 진행하는 종합적인 출판기지로 자랑 떨치고 있는 것은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의 탁월하고 세련된 용도가 아나온 고귀한 결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보고자는 모든 기자 편집원들이 혁명의 붓대를 억세게 틀어지고 출판사업을 오직 위대한 당중앙의 사상과 뜻대로만 전개해 나갈 때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당제의 고차대회 결정관철로 들끓는 현실 속에 깊이 들어가 취재 집필활동을 적극 벌려 시대의 숨결이 맥박치고 가마력과 호소성이 높은 문예출판물들을 많이 창작함으로써 대중의 혁명적 기세를 계속 고조시켜 나가야 할 것이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는 날로 발전하는 새 시대의 요구, 인민들의 문화정서적 요구에 맞게 출판물들의 내용과 형식을 부단히 개선하며 물질 기술적 토대를 튼튼히 다지는 등 출판사 사업에서 끊임없는 혁신을 일으켜 나갈 때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보고자는 모든 기자 편집원들이 당 사상 전선의 전초병으로 내세워준 당의 믿음을 언제나 새겨안고 출판혁명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올려 우리식 사회주의의 전면적 발전을 앞당기기 위한 투쟁에서 맡은 본분을 다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3: 당주원 위원회 제9기 제2차 전원회의 결정을 높이 받들고 평안남도의 반광 청년 돌격대들에서 연간 굴진 계획을 완수한 기세로 집단적 혁신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고 있습니다. 평안남도와 해당 반광 청년 동맹 조직들에서는 청년 돌격대들 사이에 사회주의 경쟁을 활발히 전개해서 청년 판부들이 자립경제의 전초기지를 지켜선 긍지와 용해를 안고 증산의 돌파구를 앞장에서 힘차게 열어제끼도록 조직정치 사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5개년 계획 수행에 전의해서 연간 굴진 계획을 훨씬 앞당겨 완수한 풍곡 청년 탄광 5중업 청년 돌격대원들이 굴진 개소를 배로 늘리고 설비들을 전진 배치한 데 맞게 능률적인 발파 방법들을 받아들여 매일 계획을 200%로 넘쳐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팔식동 청년 탄광, 리수복 청년 돌격대, 김혁 청년 돌격대, 천성 청년 탄광, 기령조 청년 돌격대를 비롯한 순천지구 청년 탄광 연합협소의 청년 돌격대원들은 탄부들을 국가건설의 초크에서 가장 감높은 공헌을 세워가는 나라의 핵심으로 내세워주는 당의 크나큰 사랑과 믿음에 충성으로 보답할 일념으로 한교대 도하기, 한발파 도하기 등 대중운동을 과감히 전개해서 계획수행에서 전례없는 혁신을 창조하고 있습니다. 제일 불리한 막장을 타고 앉은 남양탄광 자광수 청년돌격대, 봉천탄광 자광수 청년돌격대, 득장청년탄광 자광수 청년돌격대에서 대중의 창의창발성을 불러일으켜 발파 효율을 높임으로써 성과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투쟁 기세가 연일 고조되는 속에 령산탄광 김혁청년돌격대, 개천탄광 기령조 청년돌격대, 령림탄광 자광수 청년돌격대원들도 막장 설비들의 만가동 만부화를 보장하고 굴진 순환당 진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평안남도 석탄공업부문의 전체 청년돌격대원들은 당 제9차대회가 제시한 석탄 생산 목표를 점령하기 위한 투쟁에서 애국 청년의 명암을 빗이어갈 배짱과 투지를 안고 사회주의 경쟁을 활발히 전개하면서 계속 전진하고 있습니다.
0: 다음, 레바논의 바이루트항에서 최근 대규모 마약 밀수 행위가 적발되었습니다. 22일 이 나라 통신이 전한 데 의하면 세관 당국이 항구에서 아프리카로 가게 되어 있는 화물들에 대한 검사를 진행하는 과정에 3.5톤의 마약을 압수했습니다. 또한 밀수 행위에 가담한 범죄 집단의 악당들을 전부 체포했다고 합니다.
3: 일본에서 19일까지의 한 주일 동안에 1만 857명이 열사병으로 병원에 실려갔으며, 그중 14명이 사망했습니다. 올해의 조사가 시작된 5월 1일 이래 한 주일 동안의 환자 수가 처음으로 1만 명을 돌파했으며, 전주에 비해 두배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 시간 보도를 마칩니다. 담당의 강철남 방은봉이었습니다. 여기는 평양입니다.
4: 폭우 많은 비 경보입니다. 오늘까지 평안남북도, 황해남북도, 자강도의 일부 지역에서 폭우 많은 비 주의 경보입니다. 24일 12시부터 25일 11시까지 구성에서 120.8mm, 선천에서 107.5mm, 덕천에서 106.8mm의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개천, 구성, 안악, 연탄, 시천을 비롯한 평안남북도, 황해남북도, 자강도의 일부 지역에서 폭우를 동반한 50 내지 100mm의 비교적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견됩니다. 그리고 폭우가 내리면서 한때 벼락이 치고 돌풍도 불 것으로 예견됩니다. 그러므로 해당 지역의 농업부문, 전력공업부문을 비롯한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는 폭우와 많은 비, 벼락, 돌풍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서성중앙방송입니다. 불멸의 전승업적 길이 빛나리.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저국해방전쟁에서의 승리는 수령님의 탁월한 군사사상과 주체전법, 영활한 전략전술의 승리이며 수령님의 부르심을 받들고 저국을 지키기 위하여 목숨도 서슴없이 바쳐 싸운 우리 군대와 인민의 불타는 애국심과 백절불굴의 투쟁 정신의 승리입니다. 이 땅에 전승의 축포가 터져오른 때로부터 7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침략자 미제에게 수치스러운 대상표를 안긴 전승 727은 장장 70여 성상 우리의 국기에 용성과 강대성의 신화만을 새겨온 주체조선의 미용을 과시하는 경사스러운 명절입니다. 공화국의 첫 수호자들이 무비의 영맹과 값비싼 희생으로 창조한 위대한 승리의 전통은 세대와 세대

0: 빛나고 있으며 크나큰 긍지와 자부를 더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온 나라 인민들은 제국주의 연합 세력을 물리치는 혁명 전쟁을 승리로 이끄시었으며 전승의 역사를 대륙이요 빛내어 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용도사 김종일 동지께 가장 숭고한 경의를 드리고 있으며 경애하는 김종은 동지의 용도 따라 자랑찬 승리의 전통을 끝없이 빛내어갈 결의를 굳게 다지고 있습니다. 백전백승의 강철의 용장 우리 수령님, 어느 나라나 인민에게 있어서 침략자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것만큼 가장 큰 긍지와 자부는 없습니다. 727은 창건된 지 2년밖에 안 되는 청소한 공화국이 세계 최강을 자랑하는 미제를 타승한 것으로 하여 우리 인민의 위대한 명절로 빛을 뿌리고 있습니다. 공화국의 존엄과 명예, 자주적 발전을 지켜내고 미제의 세계 제패 전략 실행을 저지시켰으며 새로운 세계 대전을 막아 이 행성의 평화와 인류 문명을 구원한 여기에 그 무엇으로 지울 수도 가리울 수도 없는 727의 절대적 가치와 역사적 무게가 있습니다. 전승혁명 사족관 강사 김인덕 동문은 영조선의 빛나는 전승사에 아로 새겨진 어버이 수령님의 불면필요의 로고를 잊을 수 없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1: 올해 전승혁명 사적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문건을 비준하신 역사적인 사적에 깃들어 있습니다. 이날 정전협정 저희문건을 받아두신 수령님께서는 미제 침략자들은 조선인민 앞에 끝내 무릎을 꿇었다고, 우리는 세계 최강을 자랑하던 미제의 거만한 커대를 꺾어 놓았으며 역사상 처음으로 미제의 내리막길의 시초를 열어놓았다고, 이 승리는 조선인민의 투쟁 역사에 길이 빛날 것이며 세계 인민들의 투쟁을 거머할 것이라고 힘주어 교시하셨습니다. 지난 조국해방 전쟁은 우리 공화국에 있어서 우리 영토와 인민을 사수하기 위한 생사전망의 조국방위전이었으며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민주주의 진영과 제국주의 진영으로 대립된 두 국간의 처음으로 되는 격렬한 대결전이었습니다. 창건된 지 2년밖에 되지 않은 신생국가의 총수한 군대가 지구상의 제일 포악한 미제국주의 침략군대와 구추적 무리들을 상대로 싸운다는 것은 너무도 중과부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역사가 엄정히 기록한 바와 같이 일거에 우리 영토를 병탄하고 자기의 지배권을 확대하려던 미제의 오만한 침략 야망은 첫걸음부터 전대미문의 강력한 반격과 무서운 영감성에 부딪혔으며 3년간의 거전 끝에 결국은 종전협정의 저인으로서 여지없이 좌절되고야 말았습니다.
0: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전쟁의 중화를 한몸에 지니시고 불비 쏟아지는 전선길을 끊임없이 이어가시며 온 나라 인민들과 인민군 창병들을 공화국의 전엄과 자수권을 수호하기 위한 성전회로 불러일으키시었습니다. 한몸의 위엄도 무릅쓰시고 최전선에 나가시어 싸우는 인민군 용사들에게 무적의 힘과 영명을 안겨주시고 후방의 인민들을 찾으시어 전선 운호의 모든 것을 타받쳐 나가도록 거무해 주신 위대한 수령님. 우리 인민들에게 있어서 공화국은 다시는 빼앗길 수 없는 삶의 전부였습니다. 자기 손으로 마련한 이 땅의 모든 재보, 참다운 권리를 안겨준 공화국 정권에 대한 열화 같은 사랑은 원수와의 판가리 싸움에서 멸족의 의지로 분출되었습니다. 공화국의 품 속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마음껏 누린 행복의 주인공들이었기에 전하의 용사들은 원수를 무찌르는 육박전에도 서슴없이 뛰어들었고 불 뿜는 저 과점도 몸으로 막았으며 적탄에 맞아 쓰러지면서도 공화국 깃발을 손에서 놓지 않았습니다. 탁월한 수령의 용도 밑에 자기 위협의 정당성과 자기의 힘을 굳게 믿고 자국을 지키기 위하여 일도선 수호자들은 원자탄을 휘두르는 제국주의 강적도 능히 다성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지난 조국해방 전쟁이 새겨진 진리인 것입니다. 전승세대가 조국해방 전쟁에서 이룩한 승리도 위대하지만 그 승리를 지켜온 투쟁 또한 위대한 것입니다. 전하의 나날 승리의 고지마다에 높이 휘날렸던 우리의 국기가 불변한 색조와 거세찬 폴록임으로 계승세대의 투쟁을 거무했기에 우리의 사회주의 건설의 전 역사적 노정이

0: 백성으로 수놓아질 수 있었습니다. 위대한 전승 727은 경애하는 청비서동지를 높이모시어 영원한 주체조선의 명절로 빛을 뿌리고 있습니다. 강인 담대한 신념과 의지로 제국주의 열강들이 우리 국가의 리익을 제멋대로 흥정하려 돌던 시대에 정지부를 찍고 우리 조국을 그 어떤 원수도 감히 넘볼 수 없는 불패의 나라로 떠올리신 경애하는 청비서동지. 절세비인의 드물지 않는 의지에 떠받들려 오늘 우리 공화국 무력은 초강력적이고 절대적인 힘의 실체로 끊임없이 진화되고 있습니다. 참으로 위대한 전승 727은 승리의 역사와 전통을 대두리에 빛내어가는 계승자들의 명절입니다. 전승혁명사적관 강사 김억경, 조선혁명박물관 강사 김향복 동무들은 우리 공화국의 위대한 승리의 전통과 전승세대의 용정신은 계승의 사명을 지닌 후손들의 견결한 투쟁에 의해서 굳건히 이어지고 있다며 말했습니다.
1: 2012년 7월 경애하는 청비서동지께서는 일꾼들에게 위대한 수령님의 전승 업적으로 빛나는 727을 승리자의 명절로 뜻깊고 성대하게 경축하게 한다고 하시면서 전쟁 로병들을 적국 내세워주고 1950년대의 영웅적 투쟁 정신을 대를 이어 계승해 나갈 때 대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셨습니다. 해마다 전쟁 로병 대표들을 평양에 초청하여 전승절을 승리자의 뜻깊은 명절로 성대하게 경축하는 것을 전통화하도록 하시오. 미제 침략자들을 때려부시고 위대한 전승을 안아온 전승세대들에 대한 다함없는 존경심이 온 나라에 뜨겁게 굽이치도록 해주신 경애하는 청비서동지이십니다. 전승 예순도스 맞으며 경애하는 청비서동지께서 한자 한자 쓰신 불멸의 친필 위대한 연대의 경의를 드린다 해도 가열 초절한 전하의 나날에 인민군 용사들이 발휘한 저국소 정신을 천만의 가슴마다에 깊이 새겨주시려는 절세 위인의 숭고한 뜻이 맥박치고 있습니다. 경애하는 청비서동지의 그 높으신 뜻과 비범한 예지에 의해서 727 행진국과 같은 명국들이 세상에 나오고 위대한 수령님의 전승업적을 길이 전하는 저국해방 전쟁 승리 기념관이 새로 훌륭히 일도섰으며 전쟁 로병들이 군복을 똘치어 입고 대를 차이 앉아 열병식에 참가한 것을 비롯한 감동적인 이야기들이 수많이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2: 올해 전승 세대들을 제일로 아끼고 존경하시며 온 세상에 보란듯이 높이 떠받으시는 경애하는 청비서동지의 위대한 사랑의 품이 있어 전쟁 로병들의 세운 미훈과 그들이 지녔던 숭고한 저국소 정신은 위대한 우리 공화국의 무궁한 본용과 더불어 영원히 빛을 뿌릴 것입니다.
0: 전승 세대가 피로써 지켜낸 이 나라를 더 강대하게 하고 영원한 전승국으로 전원 떨치게 할 억척의 맹세를 다지며 저국부의 처서와 사회주의 건설이 어렵고 힘든 주요 전구들로 달려나가는 우리 새 세대를 백전백승하는 조선혁명의 옥센 숨결을 지켜주고 공화국의 강대함을 무궁토록 빛내어줄 승리의 역사와 전통을 꿋꿋이 이어나가는 계승자들의 대부대가 있기에 승리는 영원히 조선의 곳입니다. 그렇습니다. 승리의 727과 더불어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전승업적은 끝없이 빛을 뿌릴 것이며 경애하는 청비서동지를 높이 모시어 주체조선의 승리의 전통은 영원히 이어질 것입니다. 백전백승의 강철의 용장 우리 수령님, 지금까지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3: 승리의 727을 노래합니다.

호구 만원비 경보입니다. 오늘까지 평안남북도, 황해남북도, 자강도의 일부 지역에서 폭우 만원비 주의 경보입니다. 24일 12시부터 25일 11시까지 구성에서 120.8mm, 선천에서 107.5mm, 덕천에서 106.8mm의 만원비가 내렸습니다. 개천, 구성, 안악, 연탄, 시천을 비롯한 평안남북도, 황해남북도, 자강도의 일부 지역에서 폭우를 동반한 50 내지 100mm의 비교적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견됩니다. 그리고 폭우가 내리면서 한때 벼락이 치고 돌풍도 불 것으로 예견됩니다. 그러므로 해당 지역의 농업부문, 전력공업부문을 비롯한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는 폭우와 많은 비, 벼락, 돌풍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한일영연가요 중에서 이 시간에는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영도 밑에 조직 진행된 한일무장투쟁식에 창작되어 널리 불리워진 혁명가요들의 기초에서 2016년에 창작 형상한 관현악과 남성합창 빨지산 노래 연곡을 보내드리겠습니다.

0: 폭우 많은 비 경보입니다. 내일까지 황해남북도의 일부 지역에서 폭우 많은 비 주의 경보입니다. 오늘 0시부터 18시까지 안악에서 95.1mm, 연탄에서 75.1mm, 신계에서 72mm의 비가 내린 것을 비롯하여 황해남북도의 일부 지역에서 50mm 이상의 비교적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내일까지 안악, 사리원, 연탄을 비롯한 황해남북도의 일부 지역에서 시간당 30 내지 60mm의 폭우를 동반한 50 내지 100mm의 비교적 많은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견됩니다. 그리고 폭우가 내리면서 한때 벼락이 치고 돌풍도 불 것으로 예견됩니다. 그러므로 해당 지역의 농업부문, 전력공업부문을 비롯한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는 폭우와 많은 비, 벼락, 돌풍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오늘 평안남북도 자강도에서의 폭우 많은 비 주의 경보는 18시부터 해제됐습니다.
1: 시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송찬웅 쓴 인생과 대. 이 시는 1989년에 창작된 작품입니다.

인생이란 자기 당대에 끝나는 것이 아님을 그대는 이 가슴에 새겨주었어라. 강선의 오랜 영해공, 내 젊은 시절의 사귄 보시오. 그대는 어떻게 그 어렵던 날에 그런 생각을 다 하게 되었나니까. 보현이 가신 강선 땅에 철이마 날이 조르던 그때 우리는 자주 만났어라. 쇳물이 불꽃 튀는 영해장에서 백양나무 솔레이는 궁예길에서 내 예수초배 갈피갈피엔 그대에 세운 하마는 위훈들과 함께 순탄치 않은 인생 행로도 적혀있어. 나는 자부에 왔어라. 그대를 잘 안다고. 아, 그런데 세월은 흘러 새 영예공의 아버지가 된 그대를 아들들과 함께 만났을 때 내 얼마나 자신을 뉘우쳤던가. 나는 미쳐다 몰랐어라. 그대의 일솜씨와 남다른 성미, 앞당긴 용의 시간은 알고 있었어도 그날에 보일 수 움투고 있던 깊은 속마음을. 강철을 부어내는 용예공의 손에 나라의 운명이 달려있음을 절감한 눈보라 사납던 12월의 그날로부터 바다는 그 믿음 너무도 커서 자기 한 대에는 다 보답할 수 없어 아들들을 모두 영예공으로 키웠는가. 영남이, 해남이, 공남이 세 아들이 태어나는 자리로 세상에서 가장 긍지높은 이름 영예공이란 세 글자를 달아준 그대여. 나도 자식을 가진 아버지

0: 내 설사 가볍게 살아왔다 해도 혁명의 대를 똑바로 물려주지 못한다면 생애 말년에 가슴 아픈 후회를 남기게 되려니. 아, 인생이란 자기 당대에 끝나는 것이 아님을 그대는 이 가슴에 새겨주었어라. 한마음 변함없이 어버이 수령님과 우리 당을 받들도록 혁명의 대를 똑바로 물려줄 때 생은 보람차고 대는 영원한 것 아니랴.
1: 지금까지 1989년에 장작된 시 인생과 대를 보내드렸습니다. 낭송의 방성은 윤희건이었습니다.
2: 이 시간에는 1974년에 장작된 가요 강손의 노을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노래는 강손의 노동계급을 굳게 믿으시고 그들을 창조적 이혼회로 이끌어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뜨거운 사랑에 영원한 충성과 의리로 보답해가려는 강솔노동계급의 숭고한 정신세계를 깊이 있게 반영하고 있습니다.

0: 고도입니다. 위대한 우리 조국과 인민에게 불멸할 영광과 명성을 안겨준 뜻깊은 전승의 날을 맞이하는 온나라 강산에 전승 세대의 조국소 정신과 백절불굴의 기상, 그 후손들의 계승의 의지를 담은 명곡들이 높이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변색을 모르고 세대가 바뀌어도 진함이 없이 더욱더 굳건히 이어지는 승리 전통의 계승성과 영원성을 과시하며 태어난 새 시대의 전승 찬가들은 위대한 당중앙의 향도 따라 전승국의 영예를 줄기차게 빛내어가는 온 나라 인민들과 인민군 장병들에게 백전 필승의 신념과 의지를 배가해주고 있습니다. 주체혁명의 새 시대에 창작되어 널리 불리워지고 있는 전승 찬가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탁월한 군사 사상과 전략 전술적 방침을 받들어 미제를 괴소로 하는 제국주의 침략 세력을 타승하고 조국의 존엄과 영예를 수호한 우리 민 특유의 자긍심과 필승의 신념을 도외해주는 영원한 승리의 미알입니다. 조국 해방 전쟁 승리 62돌을 맞으며 727 행진곡 전승의 축포요 말하라 위대한 연대의 승리자들에게 경의를 드린다. 위대한 전승의 명절이 창작되어 천만의 심금을 세차게 울려주었습니다. 조국해방전쟁 승리 예순돌 기념 훈장을 수여받은 국보적인 명곡들은 조국의 존엄과 자주권을 위해 영원한 번영과 행복을 위해 자기의 더운 피를 아낌없이 바치며 후세토록 길이 찬양하고 계승해갈 승리의 역사와 전통을 창조한 전하의 영웅들에게 드리는 후손들의 다함없는 경의와 존경심을 담아 싣고 오늘도 힘차게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세계 최강을 자랑하던 위제를 서산나길의 운명에 몰아넣고 걸음마다 통쾌한 죽음과 괴멸만을 들씌운 영영한 근위부대들의 위훈을 생동하고 진실한 형상으로 구가한 가요 근위부대 자랑가도 우리 인민의 사랑을 받는 새 시대의 명곡입니다. 백승의 역사만을 떨쳐오는 우리 인민군대의 전형부대들이고 우리 당과 조국과 인민의 자랑인 근위부대들의 위훈을 생생히 떠올려주는 이 노래를 부르며 우리 인민과 인민군 장병들은 수령의 명령을 결사의 실천으로 받들어 하늘과 땅 바다에서 미제에게 수치스러운 참패를 안긴 근위부대 용사들의 전투 행로와 결전의 낮과 밤들을 숭엄히 돌이켜보고 있습니다. 전쟁 발발 3일 만에 원수의 아성을 완전히 함락하고 미제의 상승사단을 괴멸시켜 영웅적 조선인민군의 본때를 보여준 근위 서울 유경수 제105 땅크사단, 근위 서울 제3보병사단, 근위 서울 김책 제4보병사단과 1211고지를 지켜 싸운 근위 강건 제2보병사단, 하늘의 요새라고 뽐내던 B-29 전략폭격기들을 비롯한 미제의 공중비적들을 가을의 낙엽으로 만들어버린 근위 제56 김지상 영웅연대, 단 20분 만에 적들이 2년 동안 만들어 놓은 방어 축적물들을 까버리고 대대장 고지를 점령한 근위 제14보병연대, 전쟁 전 기간 3만 8,400km를 기동하면서 282여 대의 적 비행기를 격추하고 전군적인 첫 여성 비행기 사냥꾼조와 함께 명성 떨친 근위 제23 고사포병연대. 가연은 전하의 근위병들이 지녔던 불굴의 조국소 정신과 승리의 전통을 대대선선 계승해 나가도록 우리 인민과 인민군 장병들을 힘있게 고무 격려하고 있습니다. 절세위인의 세심한 지도 속에 태어난 가여 전쟁의 3년간을 들을 때마다 우리 민은 영원히 잊을 수 없는 잊어서는 안될 존엄했던 조국해방전쟁사의 갈피갈피를 돌이켜보곤 합니다. 순환의 역사를 다시는 되풀이하지 말아야 하며 국력이 강해야 혁명의 고귀한 전치물도 삶의 보금자리도 지켜낼 수 있다는 진리, 승리 속의 교훈을 철학적으로 새롭고 깊이 있게 해명한 가요는 누리는 행복이 커갈수록 조국과 승리의 귀중함을 언제나 잊지 말아야 한다는 천리를 새겨주고 있습니다. 가요 승리는 대로리어에는 전하의 용사들이 물려준 승리의 자랑찬 전통을 이어 우리의 신성한 자주권과 국익을 침탈해버리고 가진바락을 다하고 있는 원수들에게 기어이 멸망을 선언하고야 말새 세대의 멸적의 의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노래는 희세의 천철위인을 진두에 높이 모시었기에 우리의 빛나는 승리의 전통 백승의 역사는 끝없이 계속된다는 절대 불변의 진리를 다시금 체감하게 하고 있습니다. 연대와 세대를 이어 승리만을 떨쳐온 자랑스러운 전통을 명절처럼 간직하고 전승국의 후손이라는 고귀한 명예와 존엄을 빛내어갈 새 세대들의 철석의 의지를 격전높이 구가한 전승 찬가들. 들으면 들을수록 부르면 부를수록 승리자의 신념을 억세게 별이어주는 전승 찬가들은 위대한 당의 영도 따라 우리 국가의 융성 번영을 일으켜 나가는 전인민족 진군의 신심과 활력을 더해주며 세세년년 울려 퍼질 것입니다.
1: 뜻깊은 전승절을 맞으며 각국 칭밍 조직들에서 전승 세대의 영웅 정신을 따라 배우기 위한 교양 사업을 적극화하고 있습니다. 직청중앙위원회에서는 각급 칭밍 조직들에서 동맹원들을 1950년대 조국 판위자들이 지녔던 수령에 대한 충실성과 열렬한 애국심, 견결한 투쟁 정신으로 무장시키기 위한 사상 교양을 여러 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실속 있게 해나가도록 조직 사업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봉화화학공장, 신의주 제약공장의 칭밍 조직들에서는 흉흉 사적지에 대한 참관을 통하여 칭맹원들이 조국해방전쟁을 빛나는 승리로 조직이 영도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전승 업적을 깊이 체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신포원양수산연합기업소 칭맹위원회에서는 해당 지역의 사상교양 고점에 대한 참관을 의의있게 조직해서 가열한 전화의 나날에도 수산물 생산을 잘해서 싸우는 전선에 물고기 공급을 중단 없이 진행한 전세대 어르공들의 투쟁 정신으로 동맹원들을 무장시키기 위한 사업에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전하의 영웅 전사들이 지녔던 숭고한 사상 정신 세계를 따라 배우는 사업을 해당 단위의 특성에 맞게 진행해 나가고 있는 단천지구 광업 전국의 칭맹이 일꾼들은 전시가요 보급을 비롯한 다양한 방법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실효성을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남포시 최신관리국, 남포항, 대동강 전기공장의 초급 칭맹위원회들에서는 신문 독보, 도서 해설 등 정치 사업의 좋은 과정이 전하의 영사들이 지녔던 강인한 청신력의 원천이 어디에 있었는가를 깊이 인식하는 계기로 되도록 풍부한 자료들을 안받침하는 데 품을 들이고 있습니다. 선교 편집 공장을 비롯한 여러 단위의 칭맹 조직들에서도 전승 세대가 발휘한 대중적 영웅주의와 애국 헌신에 대한 교양 사업을 적극적으로 진행해서 당제 9차대회 결정관철을 위한 투쟁에서 빛나는 노력적 성과를 안아오려는 노동계급의 혁명적 열의를 배가해주고 있습니다.
0: 전국 건설부문 과학기술 발표회가 조선건축가동맹중앙위원회의 주최로 21일부터 24일까지 과학기술전당에서 진행되었습니다. 경제적 효과성과 생태환경의 보호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발표회는 인민들의 생명안전과 국토를 보호하고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연구과정에 이룩된 새로운 착상안들과 경험들을 적극 공유 일반화하는 데 목적을 두었습니다. 국가과학원, 국가설계총국, 국토환경보호성, 평양건축대학을 비롯한 여러 단위의 일꾼들과 교원, 연구사, 설계원 등이 참가한 발표회에는 주체건축의 면모를 새롭게 일신시키는 데 이바지할 160여 건의 논문들이 제출되었습니다. 금속공업부문 건설 대상들의 경제적 효과성과 건설부지 선정에서 전문학적 평가 지표에 대한 연구 제안 등이 국토환경보호, 건설경제 부문에서 실천적 우위가 큰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발표회 기간 창작 경험 발표회와 최근 건설 추세 자료들에 대한 녹화물 시청도 있었습니다. 우수한 성원들에게 증서 등이 수여되었습니다.
1: 당중앙위원회 제9기 제2차 전원회의 결정을 높이 받들고 량강도 리목관리국의 일꾼들과 노동계급이 혁신적인 창조기풍을 발휘하며 통나무 생산에서 연일 혁신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관리국에서는 전반적 생산 단위들의 물질기술적 토대를 한층 강화하는 데 힘을 넣는 한편 앞선 단위들의 경험을 일반화하기 위한 사업을 실속 있게 내밀어 모든 일터들이 증산열기로 들끓게 하고 있습니다. 백자림산사업소, 독립림산사업소에서는 운수수단들의 가동률을 높이고 상하차 시간을 단축해서 매일 통나무 생산 계획을 넘쳐 수행하고 있습니다. 연암갱목생산사업소의 노동계급은 공정간 맞물림을 긴밀히 하면서 사이 나르기 실적을 부단히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배관갱목생산사업소에서는 중기계들과 륜전 기재들의 만가동 만보하에 큰 힘을 넣으면서 탄광들이 보내줄 동발나무 생산을 다그치고 있습니다. 이밖에 다른 림산사업소들에서도 뜨락뜨락와 자동차를 비롯한 운수수단들의 만가동을 보장하면서 통나무 생산 성과를 계속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0: 다음, 나이지리아의 보르노주에서 최근 콜레라가 전파되고 있습니다. 7월 12일까지의 지난 2개월 동안에 콜레라로 198명이 목숨을 잃고 3만 5,500명 이상의 의진자가 등록되었습니다. 오염된 물과 하수망, 열악한 보건위생 환경으로 상황이 계속 악화되고 있습니다. 나이지리아 질병통제센터는 무더기비와 큰 물로 콜레라 전파 위험성이 증가되는 것과 관련해서 10개 주에 높은 급의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1: 최근 허르바츠카의 두 개 돼지 목장에서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발생했습니다. 올해 들어와 7월 22일까지 이 나라 돼지 목장들에서의 발병 사례는 101건으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또한 이 기간 멧돼지들의 감염 사례는 187건에 달했습니다. 정부는 이 전염병이 나라의 축산업과 경제에 피해를 끼치고 있는 데 대해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이 시간 보도를 마칩니다. 담당의 강철남, 어정숙이었습니다. 여기는 평양입니다.
2: 폭우, 많은 비 경보입니다. 내일까지 황해남북도의 일부 지역에서 폭우, 많은 비 주의 경보입니다. 오늘 0시부터 18시까지 안악에서 95.1mm, 연탄에서 75.1mm, 신계에서 72mm의 비가 내린 것을 비롯하여 황해남북도의 일부 지역에서 50mm 이상의 비교적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내일까지 안악, 사리원, 연탄을 비롯한 황해남북도의 일부 지역에서 시간당 30 내지 60mm의 폭우를 동반한 50 내지 100mm의 비교적 많은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견됩니다. 그리고 폭우가 내리면서 한때 벼락이 치고 돌풍도 불 것으로 예견됩니다. 그러므로 해당 지역의 농업부문, 전력공업부문을 비롯한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는 폭우와 많은 비, 벼락, 돌풍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0: 조선중앙방송입니다. 주체위협 이끄시는 절세의 위인,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습니다. 조선혁명은 하늘이 주는 신비한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일편단심 당을 따르고 옹의하는 영쪽 김일성 김정일 노동계급을 비롯한 우리 인민의 위대한 힘에 떠받들려 전진합니다. 크나큰 믿음을 안겨주시며 영쪽 김일성 김정일 노동계급, 이는 일편단심 우리 당만을 굳게 믿고 당의 령도 따라 조국 본용의 위대한 소사시를 수놓아온 나라의 맏아들, 사회주의 건설의 핵심 부대인 조선노동계급만이 지닌 값높은 호칭입니다. 오늘도 뜨겁게 오려옵니다. 2015년 10월 김종태 전기기관차 균합격서를 찾으셨던 경애하는 총비소동지의 자유로운 그 영상이, 이날 우리 힘으로 새로 만든 지하전동차를 보아주시면서 경애하는 총비소동식에서는 이번에 이룩된 성과는 우리 과학자 기술자들의 두뇌에 의거하고 노동계급의 무궁무진한 힘과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발동한다면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금 실천으로 증명하였다고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우리식의 지하전동차를 새로 개발 생산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한평생을 바치시어 마련해 주신 주체공업의 거대한 잠재력과 우리의 영종 노동계급들, 과학자 기술자들의 가슴마다에 뜨겁게 끌어번지는 불굴의 정신력이 있었기에 짧은 기간에 훌륭히 만들어낼 수 있은 데 대하여 강조하시었습니다. 경애하는 총비소동치께서 이건 노동계급에게 우리식의 지하전동차를 당창건 기념일전으로 만들 때 대한 영예로운 과업을 맡겨주신 때는 바로 그해 7월이었습니다. 김종태 전기기관차 균합기업소 혁명사적 교양실 강사 김은별 동무는 경애하는 총비소동지의 크나큰 사랑과 믿음을 받아안던 영광의 그 시각을 잊을 수 없다고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1: 정말이지 감격도 새롭습니다. 경애하는 총비소동지께서는 2015년 7월 19일 우리 련합기업소를 찾아주셨습니다. 그때로 말하면 삼복의 무더위가 한창일 때입니다. 그날 경애하는 청피소동지께서는 기업소의 여러 곳을 돌아보시면서 세상에 내놓고 자랑할 수 있게 현대적으로 잘 끓일 때 대한 가업을 제시하시고 자신께서 철도 현대화의 첫 사업을 받겠다는 운정 깊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김종태 전기기관차 연합기업소에서 어떻게 하나 자체의 힘으로 지하전동차를 만들어야 하겠다는 세상 최대의 믿음과 사랑도 안겨주셨습니다. 경애하는 총비소동지께서는 우리 노동계급을 선진적인 노동계급이라고 하는 것보다 영웅적 김일성, 김정일 노동계급이라고 해야 정확하다고 하시면서 철도 부문의 노동계급을 비롯한 온 나라 노동계급이 나라의 철도를 현대화하기 위한 복찬 투쟁에서 영웅적 김일성, 김정일 노동계급의 혁명적 기상을 다시 한번 떨쳐가리라는 것을 그때 믿는다고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0: 그토록 짧은 기간에 지하전동차를 우리식으로 개발 완성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노동계급은 경애하는 총비소동치께서 안겨주신 높은 민족 자존의 정신과 배짱, 영쪽 김일성 김정일 노동계급이라는 크나큰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낮에 밤을 이어 생산을 다그쳐 나갔습니다. 이 나날 경애하는 총비소동치께서는 지하전동차 생산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다 풀어주시었습니다. 이렇듯 경애하는 총비소동지의 현명한 용도에 의하여 우리의 믿어온 노동계급은 발전된 나라들에서도 오랜 기일이 걸렸다고 하는 지하전동차 개발 생산을 불과 두 달이라는 짧은 기간에 끝내는 기적을 창조했습니다. 우리식의 지하전동차를 개발 생산하던 나날을 거듭하며 김종태 전기기관차 균합기업소 부원 윤은송 동무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 경애하는 총비소동지의 하늘같은 믿음을 받아안고 우리 윤합기업소 안의 노동계급과 과학자 기술자들은 우리식의 지하전동차 생산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섰습니다. 그때 설계일꾼들 가운데는 지하전동차를 설계해본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으나 무려 5천여 명이나 되는 설계 도면을 작성하고 16만 개의 부속품들을 하나하나 깎으면서 지하 전동차를 만들어 나갔습니다. 지하 전동차의 심장부라고 말할 수 있는 견인 전동기를 만들 때에는 수십 차례 협의회를 진행하면서 힘찬 투쟁을 벌여 여러 대의 견인 전동기를 단 며칠 동안에 만들어 냈으며 마침내 지하 전동차를 불과 80여일 동안에 제작하는 기적을 창조하였습니다. 이렇듯 경유하는 청비서동께서 안겨주신 자력갱생의 복음이 있었기에 우리는 애로와 난관을 헤치며 우리 시계 지하 전동차를 훌륭히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0: 우리 시계 지하 전동차. 정녕 이것은 경유하는 청비서동제의 믿음이면 못해낼 일이 없다는 신념과 결사의 각오를 지닌 이도운 노동계급이 나온 자력갱생의 위대한 창조물인 것입니다. 우리 과학자, 기술자, 노동계급이 만들어낸 지하전동차를 보고 또 보시며 정말 잘 만들었다고 그리도 기뻐하신 경애하는 청비소동지.
3: 김종태 전기기관차 연합기업소 지배인 리윤수입니다. 경애하는 청비소동지께서는 우리 연합기업소 노동계급이 자체의 힘과 기술로 지하전동차를 만들어냈다는 보고를 받으시고 그해 10월 22일 또다시 우리 기업소를 찾아주셨습니다. 경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김종태 전기기관차 연합기업소에서 자체의 힘과 기술로 당에서 준 과업을 수행했다는 보고를 받고 정말 기뻤다고 10월 10일까지 지하전동차를 무조건 만들어 내놓겠다고 한 약속을 지키느라 그동안 수고들이 많았다고 하시면서 높이 평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우리 기술, 우리 손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더 소중하다고 자신께서 우리식의 지하전동차를 무조건 만들어내도록 한 것은 무엇을 하나 만들어도 우리 힘과 기술로 만들어야 그것이 더욱 소중하고 빛이 난다는 천리를 수입병에 걸린 사람들에게 천백마디 말로써가 아니라 실천으로 보여주기 위해서였다고 하시었습니다. 경리하는 총비소동기께서는 오늘은 기분이 대단히 좋다고 하늘에서는 우리가 만든 비행기가 날고 땅속에서는 우리가 만든 지하전동차가 달릴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하니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모르겠다고 하시면서 못내 만족해 하셨습니다.
0: 진정 경애하는 청비소동 씨께서 안겨주신 크나큰 사람과 믿음이 있어 자력 자강의 선구자 새시대 천리마 정신 창조자들로 억세게 성장한 우리의 노동계급은 오늘도 더욱 용기백배하여 분발분투함으로써 전면적 국가 부흥의 넓은 길을 앞장에서 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위대한 힘을 낳습니다. 경애하는 청비소동제의 따사로운 품 속에서 주체혁명의 핵심 부대 나라의 마다들로 더욱 옥세게 자라난 우리 노동계급은 사회주의 강국 건설을 승리적으로 전진시켜 나가는 나라의 마다들 계급 자력자강의 힘 있는 역량으로 그 용해를 더욱 높이 떨쳐갈 것입니다. 크나큰 믿음을 안겨주시며 지금까지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0: 종합보도입니다. 위대한 승리자의 명절 전승 73돌씨 다가오고 있는 지금 온 나라에는 가열한 조나의 나날 청춘도 생명도 다 바쳐 영웅조선 영웅인민의 불굴의 기상을 만초나에 과시한 전승 세대들에 대한 고마움과 존경의 마음들이 뜨겁게 굽이치고 있습니다. 우리의 전쟁 노병들이 당과 국가의 특별한 관심 속에 값 높은 삶을 빛내어가고 있는 오늘의 현실은 위대한 역사를 창조한 전승 세대를 높이 떠받들며 그들의 정신을 꿋꿋이 이어지게 하시려는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웅지가 안아온 숭고한 화폭입니다. 기자와 만난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 강사 구선영 동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1: 세상에 러병들이 많아도 경례는 최고사령관 동지처럼 우리의 전쟁 러병들을 시대의 졸전에 높이 떠올려주시는 위인을 높이 모신 러병들은 그 어디에도 없을 것입니다. 러병 동지들을 사회적으로 적극 내세우고 우대하며 생활에서 아무런 불편도 없도록 진정을 다하여 돌봐주는 기풍이 온 나라에 차넘치도록 해야 한다고 하신 제4차 전국 러병 대회 때의 뜻깊은 말씀. 세월의 흐름은 어쩔 수 없는지 이제는 많은 분들이 우리 곁을 떠나가시었고 여기에 계시는 분들마저도 머리 위에 흰 소리가 내려앉는 것을 피하지 못하시는 것을 보니 가는 세월이 야속하고 참으로 안타깝다고 하시며 부디 건강하시기를 바라고 또 바란다고 하신 제6차 전국 러병대회에서의 졸졸한 당부. 러병들에 대한 경애는 최고사령관 동지의 전대는 이처럼 세상에 다시 없는 숭고한 우리의 최졸종입니다. 참으로 경애는 최고사령관 동지의 품은 우리 인민 모두가 운명도 미래도 다 맡긴 위대한 삶의 열함이며 일편단심의 한 길로만 꿋꿋이 걸어가게 하는 영원한 혁명의 품입니다.
0: 2021년 7월에 진행된 제7차 전국 러병대회에서 하신 연설에서 경의하는 청소동지께서는 우리 당은 전승 세대의 고귀한 사상 정신적 재부가 전체 인민들과 인민군 장병들 새 세대들의 피와 살이 되고 참된 삶과 투쟁의 영양소로 되게 하자고 한다는 참으로 뜻깊은 말씀을 하시었습니다. 경의하는 청소동지께서는 우리의 전승 세대들에게 비로소 조국을 지킨 은인, 청춘도 생명도 다 바쳐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을 결사수호한 인민의 장한 영웅들, 진정한 애국자들이라는 값높은 평가도 안겨주셨다고 하면서 조국해방전쟁 승리기념관 강사 서은경 동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2: 전쟁 러병들을 잘 돌봐주는 것은 우리 혁명의 격우이고 또 후대들이 지녀야 할 숭고한 더덕 우위로 대회한다는 것이 바로 우리 경례하는 최고사령관 동지의 확고부동한 신조입니다. 전승 세대를 누구나가 다 영원토록 따라 배워야 할 기감으로 내세워주는 은혜로운 우리 당의 품위에서 저국예방전쟁 승리기념관이 전승 세대의 영적 위훈과 숭고한 저국소 정신을 온 세상에 전해주는 승리의 전당으로 온건하게 솟아오르고 또 우리 당이 묘수가 된 저국해방전쟁 참전 13호가 풍치수려한 평양시의 명당 자리에 일도서게 되었으며 전국 각지의 인민군 13호들이 용종사들의 위훈을 군별로 알아새기며 새롭게 꾸려질 수 있었습니다. 우리 전승 세대들을 제일로 아끼고 존경하시며 온 세상이 벼란 뜻이 높이 떠받드시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동지의 위대한 사랑의 품이 있어 전쟁 러병들이 세운 위훈과 그들이 지녔던 숭고한 저국소 정신은 위대한 우리 공화국의 무궁한 번영과 더불어 영원히 빛을 뿌릴 것입니다.
3: 위대한 조국해방전쟁 승리 73돌째 즈음하여 온 나라에 전승세대에 대한 경의심이 뜨겁게 굽이치는 속에 국가지도 간부들이 23일과 24일 전쟁 로병들의 가정을 방문했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내각 총리인 박태성 동지를 비롯한 당과 정부의 간부들과 무력기관 책임일꾼들은 전승절을 맞이하는 로병들을 열렬히 축하했습니다. 국가 지도 간부들은 공화국의 역사에 승리의 초페이지를 긍지높이 아로새긴 위대한 연대의 수호자들이며 우리의 모든 계승세대의 삶과 투쟁의 귀감인 전쟁 로병들에게 끝없이 베풀어지는 당의 운동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저국을 어떻게 지키고 빛내어야 하는가를 고귀한 실천으로 보여준 전승세대를 존대하는 것은 후손들의 마땅한 도리이고 본분이라고 하면서 지도 간부들은 온 나라 인민의 마음을 합쳐 로병들의 가까이에서 성심을 다하고 있는 가족들에게 사의를 표했습니다. 로병들은 자기들을 위대한 역사를 창조한 귀중한 스승으로 내세워주시며 최상 최대의 영광과 행복을 안겨주시는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 다음 없는 고마움의 인사를 삼가 올리면서 국가 지도 간부들이 우리 조국을 끝없는 융성 번영회로 이끄는 당 중앙의 용도를 충직하게 받들어 줄 것을 졸졸히 부탁했습니다.
0: 뜻깊은 전승절을 맞으며 평안북도의 일꾼들과 근로자들 청소년 학생들이 위대한 수령님께서 적해방 전쟁에 준엄한 시기에 조선민군 지휘관 병사들에게 필승의 신념을 안겨주시고 전 전선에 걸쳐 반공격으로 넘어가 침략자들을 섬멸할 때 대한 작전적 구상을 펼치신 뜻깊은 사적이 깃들어 있는 유평혁명 사적지를 끊임없이 찾고 있습니다. 류철 특파기자와 만난 창성군 혁명사적지관리소 유평혁명사적지 강사 강혜경, 평안북도 청년동맹위원회 부부장 김령훈, 신의주시 인민위원회 과장 한철영, 창성식료공장 작업반장 김은혜 동무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4: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 집에 하루 동안 계시면서 3계단 1차 작전이 소막으로 되는 운산지구 전투를 빛나는 승리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우리 사적지를 찾아주신 중요한 청주소 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사업하신 방 앞에서 우리 수령님께서 잘 꾸려진 집무실도 아니고 작전 탑도 없는 수수한 북부 산골의 출마준 집에서 자그마한 책상을 놓으시고 저국 해방전쟁의 근본적 전환을 가져오게 한 탁월한 전법을 창조하셨다고 하시면서 우리 수령님 같으신 분은 이 세상에 없다고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랜만에도 만여명 참관자들이 찾아와 위대한 수령님의 전승업적을 세계안고 경례하는 청기서동지 용도를 충성으로 받들어 나갈 불타는 교리들을 받았습니다.
5: 여기 유평혁명 사적지를 참관하면서 위대한 수령님이시야말로 가장 숭고한 인민적 풍모와 탁월한 전략전술로 가련했던 적외방 전쟁을 승리로 조직 용도하신 백전백승의 강철의 용장이셨다는 것을 다시금 깊이 새겨안게 되었고 새세대 청년동맹일꾼으로서 도안의 학생소년들 모두를 경애하는 아버지 김정은 선수님께 끝없이 충실한 선현혁명과 선현애국자로 튼튼히 준비시키는 데서 자신의 책임과 본분을 다해 나가야겠다는 것을 다시금 가다듬게 되었습니다.
6: 오늘 이렇게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전승업적이 깃들어 있는 이 유평혁명 사적지를 찾고 보니 우리 수령님께서 헤쳐오신 그 험로역경의 길, 그 만난 시련의 길이 있었기에 우리 조국의 오늘이 있고 또 우리 조국의 천만 년 미래가 담보된다는 것을 깊이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7: 저는 오늘 유평혁명 사적지를 참관하면서 자정이 폭넘은 깊은 밤 우리 수령님께서 수수한 이 농가를 찾으시어 산소리 내리는 이 마당가에서 모닥불을 지피시며 작전 속 구상을 무리키신 우리 수령님이시야말로 최고 사령관이시기 전에 우리 인민의 자유로운 후보이시라는 것을 저는 오늘 참관을 통해 더 잘 알게 되었습니다.
3: 위대한 조국 해방전쟁 승리 73돌 경축, 공화국 요원과 여맹일꾼들, 여맹원들의 상봉 모임이 24일 여성회관에서 진행됐습니다. 조선사회주의 여성동맹 중앙위원회 위원장 전향순 동지, 여맹일꾼들, 평양시안의 여맹원들이 여기에 참가했습니다. 모임에서는 우리나라 동해의 경제수역 상공에 기어들었던 미제 전략정찰기를 격퇴해버린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 강사 공화국 여웅 호룡 동지가 발언했습니다. 그는 청소했던 우리 인민군대가 조국해방전쟁에서 세계 최강을 자랑하던 미제를 초물리치고 연대와 세기를 이어온 반제반미 대결전에서 연전연승의 역사만을 새기며 최종의 대오로 강화 발전될 수 있은 것은 우리 혁명 무력의 진두에 위대한 용장 절세비인들을 높이 모셨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미제가 우리 공화국에 대한 적대시 정책과 고리박살 책동에 집요하게 매여 달리던 시기 천재적인 군사적 예지와 용군수를 지니신 위대한 용도자 김종일 동지께서 오만무리하게 날뛰는 미제에게 대타격을 안기실 영원한 작전을 펼치시고 승리로 이끌어주신 데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강철의 룡장께서 안겨주신 필승의 신념을 안고 미제의 전략정찰기에 15m까지 접근하여 적들을 전율케 함으로써 영조선의 기상을 떨친 공화국 여웅의 미운담은 참가자들의 심금을 울려주었습니다. 그는 우리의 영용한 비행사들이 세상에 알지 못하는 군사기적을 창조할 수 있은 것은 전적으로 우리 당의 군사전략 사상과 전법, 담력과 배짱으로 싸웠기 때문이라고 긍지 높이 말했습니다. 그는 경의하는 김종은 동지를 높이 모시어 주체조선의 승리 전통은 굳건히 이어지고 있다고 하면서 모든 여맹일꾼들과 여맹원들이 저국의 융성번영에 적극 이바지하고 새 세대들의 올바른 성장을 인도하는 참다운 애국여성, 공산주의 어머니들로 준비해 나갈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어 진행된 토론들에서는 전세대 여웅들이 지녔던 조국소정신을 본받아 우리 국가의 전면적 발전을 순결한 양심과 지남없는 헌신으로 떠밀어 나가는 참된 여성혁명가가 될 굳은 교리들이 피력됐습니다.
0: 전승절의 즈음에서 전승세대의 숭고한 조국소정신, 영적 투쟁 정신을 따라 배우기 위한 계승자들의 의지가 더욱 굳세어지는 속에 학생 소년들이 전쟁 로병과 상봉했습니다. 조국해방 전쟁 승리 73돌 경축 전쟁 로병과 학생 소년들의 상봉 모임이 24일 만경대 학생 소년 궁전에서 진행됐습니다. 모임 장소에는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을 피로써 지켜내고 세계와 연대를 이어 이 땅의 모든 세대들에게 승리자의 후손이라는 불멸할 명예와 명성을 안겨준 전하의 영사들에 대한 존경의 마음이 뜨겁게 차넘치고 있었습니다. 불굴의 조국수호 정신, 혁명보위 정신을 발휘하여 제국주의 침략자들을 단호히 처물리치고 영웅조선의 존엄을 영예롭게 수호한 전쟁로병 최송순 동지가 도착하자 학생 소년들이 꽃다발을 안겨주며 열렬히 환영했습니다. 소라시 우리는 승리자의 후손들이 울려 퍼지는 가운데 값비싼 희생으로 승리의 초석을 고이며 기족의 전승신화를 안아온 전하의 영웅전사들, 소년 근위대원들의 투쟁 모습을 반영한 화면들이 무대 위에 흘렀습니다. 1950년대 조국 방위자들의 정신세계를 본받아 소년단 깃발 높이 충성과 애국의 전통을 꿋꿋이 이어갈 학생 소년들의 강렬한 열망이 소년 빨치산의 노래 등에서 세차게 분출됐습니다. 불타는 고지에 울려 퍼졌던 용사들의 신념의 외침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주체조선의 승리의 역사를 줄기차게 이어나갈 것을 바라는 로병들의 당부는 참가자들에게 계승의 의지를 배가해 주었습니다. 모임에서 토론자들은 전승세대가 넘겨준 충성과 애국의 바통을 굳건히 이어 사랑하는 어머니 조국, 귀중한 사회주의 우리 집을 혁명의 총대로 믿음직하게 보위해갈 굳은 결의를 다짐했습니다. 위대한 연대의 수호자들의 녹과 정신을 이어가는 계승자들의 대부대가 있기에 우리 조국의 미래는 끝없이 밝고 창창하며 공화국의 존엄과 영광은 무궁할 것이라는 확신을 더해준 모임은 노래 사회주의 조국을 위하여 항상 준비의 합창으로 끝났습니다. 사회주의 애국 청년동맹 조항연회 위원장 백은철 동지, 청년동맹 일꾼들, 평양시안의 학생 선원들이 모임에 참가했습니다.
3: 조국해방전쟁 승리 73돌 경축 청년중앙예술선전대 공연 전승의 녹 계승의 맹세가 24일 청년중앙회관에서 진행됐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주창일 동지와 청년동맹 중앙위원회 위원장 백은철 동지, 청년동맹 일꾼들, 평양시안의 청년학생들이 공연을 관람했습니다. 다채로운 종목들이 오른 공연 무대에서 출연자들은 탁월한 군사사상과 비범한 용도로 조국해방전쟁을 승리로 이끄시어 우리 인민에게 대대선선 이어갈 승리자의 전엄과 긍지를 안겨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불멸의 전승업적을 격전높이 구가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조국을 위하여 청춘도 생명도 아낌없이 바쳐 싸운 전승세대의 모습을 되새겨주는 조국보위의 노래 결전의 길로 등의 전시가요들을 들으며 관람자들은 우리의 소중한 모든 것을 피로써 지켜낸 영웅들의 숭고한 정신세계를 뜨겁게 새겨안았습니다. 위대한 당의 용도 따라 주체조선의 백성의 역사와 전통을 줄기차게 계승해가는 우리 인민의 크나큰 자긍심을 담은 소라시 만대의 빛나라 전승의 녹시여 합창 김종훈 장군께 영광우를 비롯한 종목들은 관람자들에게 깊은 감명을 안겨주었습니다. 절세비인의 손길 아래 무진막강한 군역을 백방으로 다지며 조국의 전엄과 자주권을 영예롭게 수호해가는 최종의 혁명강군의 전투적 기상을 보여주는 비행사의 노래, 포병의 노래 등이 연이어 무대에 올랐습니다. 1950년대의 여웅세대가 지녔던 그 정신 그 기백으로 사랑하는 어머니 조국을 믿음직하게 수호해갈 계승자들의 드팀없는 신념과 의지를 반영한 남성독창 우리의 전호를 비롯한 가요들이 울려퍼지며 공연 분위기는 고조를 이루었습니다. 공연은 전승세대가 물려준 불굴의 조국수호 정신과 애국의 바통을 굳건히 계승하여 단결정 관철을 위한 투쟁의 전구마다에서 조선 청년 특유의 혁명적 기계를 남김없이 떨쳐갈 참가자들의 요리를 배가해 주었습니다.
0: 다음, 러시아 연방 무력 총참모부 정찰총국장이 최근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군사정치 정세를 격화시키는 미국의 책동을 폭로 규탄하는 글을 발표했습니다. 그는 미국이 자기의 군사 자원을 유럽으로부터 아시아 방면으로 돌려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지배권을 유지하려 하고 있다고 까발켰습니다. 이를 위해 미 행정부는 2026년에 최대 규모의 군사 예산을 책정하고 많은 자금을 러시아와 중국을 겨냥한 미 국방성의 특별계획 인디아 태평양 지역에서의 침략 억제에 할당했다고 그는 지적했습니다. 그는 아시아 지역에서 군사적 주둔을 확대하며 조선반도와 대만 해협 주변 정세를 격화시키는 미국의 행동은 앞으로 지역에 주대는 불안정 요인으로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군사 정치 정세는 긴장성을 띠고 있으며 가준 수단을 다해 지역에서 지배권을 유지하려는 미국의 강경 정책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다고 그는 강조했습니다. 이상 종합보도를 마칩니다. 담당의 고정옥, 림영순이었습니다. 여기는 평양입니다.
8: 내일은 7월 26일 일요일, 음력으로 6월 14일입니다.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나라는 전반적 지역에서 대체로 흐려서 평안북도를 위주로 대부분 지역에서 비와 소나기가 내렸으며 특히 구성, 신천, 신계를 비롯한 평안북도와 황해남북도의 일부 지역과 판교에서는 폭우도 내렸습니다. 그리고 신도, 원산, 촌내, 안변, 판문에서는 새벽과 아침에 안개가 꼈습니다. 폭우 많은 비 경보입니다. 내일까지 황해남북도의 일부 지역에서 폭우 많은 비 주의 경보입니다. 오늘 0시부터 18시까지 안악에서 95.1mm, 영탄에서 75.1mm, 신계에서 72mm의 비가 내린 것을 비롯해서 황해남북도의 일부 지역에서 50mm 이상의 비교적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내일까지 안악, 사리원, 연탄을 비롯한 황해남북도의 일부 지역에서 시간당 30 내지 60mm의 폭우를 동반한 50 내지 100mm의 비교적 많은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견됩니다. 그리고 폭우가 내리면서 한때 벼락이 치고 돌풍도 불 것으로 예견됩니다. 그러므로 해당 지역의 농업부문과 전력공업부문을 비롯한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는 폭우와 많은 비, 벼락, 돌풍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오늘 밤과 내일 우리나라는 장마전선과 저기압골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밤 평양시에서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전반적 지역에서 대체로 흐려서 북부의 여러 지역과 정평을 비롯한 함경남도의 일부 지역에서 5 내지 30mm의 비와 소나기가, 청단, 린산을 비롯한 남부의 국부적 지역에서 한때 2mm 미만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견됩니다. 북부의 국부적 지역에서는 소나기가 내리면서 한때 벼락이 치고 돌풍도 불 것으로 예견됩니다. 내일은 평양시에서 새벽과 오전에 비와 소나기가 내리겠으며 오후에 대체로 흐려서 한때 비가 내리고 밤에 약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견되는 강수량은 30 내지 50mm입니다. 중부 이남의 여러 지역에서 때때로 비와 소나기가 내리겠으며 특히 안악, 사리원, 연탄을 비롯한 황해남북도의 일부 지역에서는 폭우를 동반한 비교적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에서는 대체로 흐려서 비와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은천, 연산, 송원, 풍서를 비롯한 중부 이남과 북부 내륙의 일부 지역에서 한때 벼락이 치고 돌풍도 불 것으로 예견됩니다. 내일 예견되는 강수량은

0: 산악, 사리원, 연탄을 비롯한 황해 남북도의 일부 지역에서 50 내지 100mm, 중부 이남의 여러 지역에서 30 내지 50mm, 그 밖의 지역에서는 5 내지 30mm입니다. 바람은 오늘 밤 전반적 지역에서 남서풍이 초당 3 내지 6m로, 내일은 동해안 지역에서 남서풍이 불다가 북동풍이 초당 1 내지 3m로, 그 밖의 지역에서는 남서풍이 초당 1 내지 3m로 불겠습니다. 각 지방별 날씨를 보면 평양시는 오늘 밤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내일은 새벽과 오전에 비와 소나기가 내리겠으며, 오후에 대체로 흐려서 한때 비가 내리고 밤에 약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29도씨로서 평년보다 1도씨 낮았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23도씨, 낮 최고 기온은 28도씨 정도 되겠습니다. 오늘 밤 평성, 해주, 사리원, 강계, 원산, 남포, 개성시는 대체로 흐리겠으며, 신의주, 함흥, 라선시는 때때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청진, 해산시는 대체로 흐려서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평성시는 대체로 흐려서 오전과 오후 밤 한때 비가 내리겠으며, 신의주시는 대체로 흐려서 새벽과 오전, 오후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해주시는 새벽과 오전에 비와 소나기가 내린 후 오후부터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사리원시는 때때로 비와 소나기가 내리고 한때 폭우도 내리겠으며 밤에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강계시는 대체로 흐려서 새벽과 오후 한때 비가 내리겠으며, 원산시는 대체로 흐려서 오전과 오후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함흥시는 대체로 흐려서 새벽과 오후 밤 한때 비가 내리겠으며, 청진, 라선시는 새벽에 비가 내린 후 대체로 흐려서 오전과 오후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해산, 개성시는 대체로 흐려서 새벽과 오전, 오후 한때 비와 소나기가 내리겠으며, 남포시는 새벽과 오전에 비와 소나기가 내린 후 대체로 흐려서 오후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지방별 내일 아침 최저 기온과 낮 최고 기온은 다음과 같습니다. 평성 23도씨, 27도씨, 신의주 24도씨, 28도씨, 해주 24도씨, 30도씨, 사리원 23도씨, 29도씨, 강계 21도씨, 28도씨, 원산 23도씨, 27도씨, 함흥 22도씨, 28도씨, 청진 22도씨, 25도씨, 해산 19도씨, 28도씨, 남포 23도씨, 29도씨, 라선 21도씨, 22도씨, 개성 24도씨, 29도씨 정도로 예견됩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오늘 밤 강원도 함경남도 해상에서는 북동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으며, 때때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함경북도 해상에서는 북동풍이 초당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으며, 때때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조선 서해 해상에서는 남풍이 초당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으며, 때때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강원도 함경남도 해상에서는 북동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으며, 때때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함경북도 해상에서는 북동풍이 초당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으며, 때때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조선 서해 해상에서는 남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으며, 때때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모레 강원도 함경남도 해상에서는 남서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함경북도 해상에서는 남동풍이 초당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조선 서해 해상에서는 남서풍이 초당 7 내지 10m로 불다가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여기는 평양입니다.
1: 중기일기예보입니다. 7월 27일부터 8월 1일까지 예견되는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약해지는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7월 27일에 서해안을 위주로 대부분 지역에서 1 내지 2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견됩니다. 불안정한 대기의 영향으로 28일에 중부 이북의 일부 지역에서 2 내지 5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견됩니다. 30일, 31일에 내륙을 위주로 여러 지역에서, 8월 1일에는 내륙의 일부 지역에서 비가 내릴 것으로 예견됩니다. 그리고 7월 28일부터 8월 1일까지 동해안의 일부 지역에서 35도씨 이상의 고온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견됩니다. 이 기간 전국 일평균 기온은 평년보다 1 내지 4도씨 높을 것으로 예견됩니다. 해당 지역의 농업 부문을 비롯한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는 고온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각 지방별 날씨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27일에 평양시에서 오후까지 때때로 비가 내린 후 밤에 약간의 비가 내리겠으며, 평송, 해주, 사리원, 남포, 개성시에서는 대체로 흐려서 새벽과 오전 한때 비가 내리고 오후에 비가 내린 후 흐렸다가 밤에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신의주시에서 대체로 흐려서 새벽과 오전, 오후 한때 비가 내리겠으며, 강계시에서는 대체로 흐려서 오전과 오후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원산시에서 대체로 흐려서 새벽과 오전, 오후 한때 약간의 비가 내리겠으며, 함흥시에서는 대체로 흐려서 오전과 오후 한때 약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청진시에서 대체로 흐려서 오전과 오후, 밤한때 비가 내리겠으며, 해산시에서는 대체로 흐려서 오후와 밤한때 약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라손시에서는 대체로 흐려서 오전과 오후, 밤한때 약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28일에는 평양시에서 새벽과 오전에 대체로 흐렸다가 오후부터 주로 개이겠으며, 평송, 신의주, 해주, 사리원, 남포, 개성시에서는 오전까지 대체로 흐렸다가 주로 개이겠습니다. 강계, 해산시에서 대체로 흐리겠으며, 원산, 함흥, 청진, 라손시에서는 새벽에 대체로 흐렸다가 오전부터 점차 개이겠습니다. 29일에 평양, 평송, 신의주, 해주, 사리원, 강계, 해산, 남포, 개성시에서 개이겠으나 새벽 한때 흐리겠으며, 원산, 함흥, 청진, 라손시에서는 주로 개이겠습니다. 30일과 31일에는 평양, 신의주, 청진, 해산시에서 대체로 흐리겠으며, 평송, 강계, 라손시에서는 대체로 흐려서 오후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해주, 사리원, 남포, 개성시에서 새벽과 오전에 대체로 흐렸다가 오후부터 주로 개이겠으며, 원산, 함흥시에서는 개이겠으나 새벽과 오전 한때 흐리겠습니다. 8월 1일에 평양, 평송, 해주, 사리원, 남포, 개성시에서 새벽에 흐렸다가 오전부터 점차 개이겠으며, 신의주, 청진, 라손시에서는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강계, 해산시에서 대체로 흐려서 오후와 밤한때 비가 내리겠으며, 원산, 함흥시에서는 주로 개이겠습니다. 이 기간의 기온이 제일 높아질 30일 낮 최고 기온은 평양, 평송, 해산, 남포시 31도씨, 신의주, 해주, 사리원, 강계시 32도씨, 원산시 34도씨, 함흥시 35도씨, 청진, 라손, 개성시 30도씨 정도로 예견됩니다. 중기일기예보였습니다. 7월 28일부터 8월 1일까지 예견되는 바다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7월 28일 강원도 함경남도 해상에서는 남서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다가 초당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함경북도 해상과 조선 서해 해상에서는 남서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29일 강원도 함경남도 해상에서는 남서풍이 초당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함경북도 해상과 조선 서해 해상에서는 남서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30일 강원도 함경남도 해상에서는 서풍이 초당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함경북도 해상에서는 북동풍이 불다가 남동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조선 서해 해상에서는 남서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31일 강원도 함경남도 해상에서는 소풍이 초당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0: 보도입니다. 우리 인민에게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것만을 안겨주시리요 그토록 마음쓰시며 크나큰 심혈과 로고를 바쳐가고 계시는 경외하는 종비서동지께서는 지금으로부터 12년 전인 2014년 7월 25일 원산 구두공장을 찾으시어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고 계절과 용도에 따라 신기에도 편리하고 보기에도 맵시 있으며 가볍고 든든한 신발을 많이 생산할 때 대한 문제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최태웅 특파기자와 만난 원산 구두공장 부원 조남육, 기사장 백명성 동무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1: 그날은 비가 억수로 쏟아져 내려서 공장으로 들어오는 도로마저 물에 잠긴 그런 험한 날이었습니다. 이런 험한 길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우리 공장을 찾아오신 경애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연육사계실부터 시작해서 생산 현장을 일일이 다 돌아보시면서 우리 공장 실태를 구체적으로 레이아웃하셨습니다. 경애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공장에서는 설비들을 갱신하고 생산을 가하화, 자동화, 정보화해야 한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시고는 동명산이었던 우리 공장 구두 상표도 우리 인민이 높은 기계와 승리를 상징해서 매봉산으로 달아주셨습니다. 경애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위대한 장원님께서 생애의 마지막 시기에 영도의 자국을 남기신 것이기 때문에 자신께서도 이 공장을 중시한다고 우리 용도업적 단위답게 공장을 정신이 번쩍 들게 꾸리자고 말씀하셨습니다. 경애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유능한 설계 집단과 강력한 건설 영향도 보내시고 현대적인 설비들도 보내시고 20여 차의 귀중한 가르침도 주셨습니다. 정말이지 경애하는 청비서 동지의 크나큰 사랑과 믿음 속에 우리 공장은 5달 남짓한 기간에 먼 훗날에도 손색이 없을 이런 멋쟁이 공장, 우리나라 신발공업의 본보기 공장, 표준 공장으로 전변되게 되었습니다.
2: 그렇습니다. 그날 경애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위대한 장군님의 뜻을 관철하는 데서 우리 공장이 전국의 앞장에서 기치를 들고 나갈 때에 대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셨습니다. 경애하는 청비서 동지의 현지도 가업을 높이 받들고 공장에서는 새로운 기술적 신원들을 받아들이고 또 새로운 형태의 새 제품들을 개발하기 위해서 종업원들 전체가 한 사람같이 떨쳐나 매월 도안 및 제품 품평회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장에서는 수백 종의 새 제품들을 개발해서 생산에 도입하고 있습니다. 생산 공정의 현대화 수준을 끊임없이 높여서 현재 공장의 생산 능력을 3배 이상으로 끌어올리고 해마다 공장 앞에 맡겨진 임경제 계획을 어김없이 넘쳐 수행하고 있습니다.
3: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민공화국 내각 총리인 박태성 동지가 황희제철 윤합교섭소의 생산 정령과 경영관리 실태 등을 현지에서 요의했습니다. 윤합기업소를 찾은 총리는 이곳 일꾼들과 노동계급이 새 전망기획 수행에서 황철이 차지하는 위치와 임무의 중요성을 항상 자각하고 당제 9차 대회가 제시한 철 생산 목표를 기호이 점령하기 위해서 더욱 분발 매진할 때에 대해서 강조했습니다. 용광로 직장, 강철 직장을 비롯한 여러 직장을 돌아보면서 설비들의 가동 일수를 보다 늘리고 선진적이며 합리적인 철 생산 방법들을 부단히 담고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총리는 일꾼들이 혁신적인 안목과 완강한 실천력으로 생산 조직과 경영관리를 잘하며 설비들의 운용 효율을 제고하는 것과 함께 생산 공정들을 과학기술적으로 완비하는 사업을 계획대로 실속 있게 내밀어 철강제 증산을 위한 확고한 토대를 구축할 때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이 앞서 박태성 동지는 평양 지하공장에서 공장이 나라의 지하공업의 중심 본보기로서의 사명과 역할을 원만히 수행하기 위한 방도적 문제들을 토의했습니다. 현재에서 진행된 협의에 들어서는 연관 부문과 단위들에서 철강제 생산에 필요한 설비와 원료, 자재보장을 책임적으로 할 때에 대한 문제, 현

0: 높은 의약품들을 더 많이 생산하며 종업원들의 생활상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문제들이 협의되고 해당한 대책들이 강구되었습니다. 한편 박태성 동지는 묘향산 의료기구 공장을 찾아서 의료기구 생산 실태를 요해했습니다.
1: 문화기술 출판사 창립 80돌 기념보고회가 24일 전림한문화회관에서 진행되었습니다. 관계부문 출판사의 일꾼들, 기자, 편집원, 종업원들이 보고회에 참가했습니다. 문화기술 출판사 사장 겸 책임주필 리성동지가 기념보고를 했습니다. 보고자는 문화기술 출판사의 80년 역사는 절세 위인들의 현명한 용도 밑에 혁명적인 문예 출판물의 위력을 높이 떨쳐온 영예롭고 성스러운 요종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세조국 건설에 그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문화기술 출판사의 전신인 문화전선사를 창립하도록 하시어 혁명적인 문예 출판물의 새 역사가 펼쳐지게 된데 대하여 언급했습니다. 광범한 대중을 거창한 혁명투쟁으로 조직 동원하는 데서 문화기술 출판사가 차지하는 위치와 역할을 깊이 통찰하신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혁명 발전의 매 시기마다 출판사표에 나서는 과업과 방도들을 환히 밝혀주셨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는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를 높이 모시어 문화기술 출판사가 주체혁명의 새 시대와 더불어 새로운 발전을 이룩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애하는 총비서 동지께서 당의 주체적인 문예 사상과 정책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논리 해설 선전하고 선출 위인들의 용광찬란한 혁명 역사를 보여주는 품위 있는 도서들을 편집 발행하기 위한 사업을 정력적으로 이끌어 주신 데 대하여 그는 언급했습니다. 그는 문예 출판물의 주제로부터 편집 방향과 방도에 이르기까지 하나하나 가르쳐 주신 경애하는 총비서 동지의 세심한 보살피심이 있었기에 모든 출판물들의 생명력과 견인력이 비상이 높아지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출판사의 사업에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리시며 현대적인 설비들과 기재들을 보내주신 것을 비롯해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베풀어 주신 경애하는 총비서 동지의 크나큰 사랑과 운정은 기자 편집원들이 주체의 필봉을 투어지고 혁명적인 사상공세의 기수로서의 본분을 다할 수 있게 한 근본 요인이라는 데 대하여 그는 언급했습니다. 그는 오늘과 같이 출판사가 문화기술 작품들과 도서들은 물론 신문 잡지를 비롯한 전기 간행물들과 화첩 축하장까지 출판 발행하고 각종 전자 출판물들도 만들어 국가 자료 통신망을 통한 보급을 광범하게 진행하는 종합적인 출판 기지로 자랑 떨치고 있는 것은 경애하는 종비서 동지의 탁월하고 세련된 용도가 안아온 고귀한 결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보고자는 모든 기자 편집원들이 혁명의 부대를 억세게 투어지고 출판사업을 오직 위대한 당중앙의 사상과 뜻대로만 전개해 나갈 때 대하여 언급했습니다. 당제 구체적의 결정관철로 들끓는 현실 속에 깊이 들어가 취재 집필 활동을 적극 벌이고 시대의 숨결이 맥박치고 감화력과 호소성이 높은 문예 출판물들을 많이 창작함으로써 대중의 혁명적 기세를 계속 고조시켜 나가야 할 것이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는 날로 발전하는 새 시대의 요구, 인민들의 문화 정서적 요구에 맞게 출판물들의 내용과 형식을 부단히 개선하며 물질 기술적 토대를 튼튼히 다지는 등 출판사 사업에서 끊임없는 혁신을 일으켜 나갈 때 대하여 언급했습니다. 보고자는 모든 기자 편집원들이 당 사상 전선의 전초병으로 내세워준 당의 믿음을 언제나 새겨안고 출판 혁명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집어올려 우리식 사회주의의 전면적 발전을 앞당기기 위한 투쟁에서 맡은 본분을 다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0: 김식재 전륜합격소의 일꾼들과 노동계급이 철강제 생산에서 집단적 혁신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융합협소에서는 새로운 오기는 계획 기간 공업 부문의 생산 토대를 질적으로 다지고 경제 전반의 장성 발전을 강력히 담보하는 것을 중요 과업으로 상정시킨 당제 9차 대회 토쟁 목표들을 모든 정업원들에게 깊이 해설해 주면서 생산 토쟁으로 대중을 힘있게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일본 노동계급은 세계적 사기록 창조의 기치 높이 고온 공기 연소식 가열로 가스 발생 노드의 만가동을 보장해서 아변 강제 생산 실적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일꾼들은 생산 현장의 좌지를 정하고 어렵고 힘든 일에 어깨를 들이밀며 힘있고 격동적인 호소와 능숙한 군중 동원, 혁명적인 사업 기풍으로 대중의 혁명적 열의를 총폭발시키고 있습니다. 용의공들은 연료 소비량을 줄이면서도 일당 쇠물 생산을 최고 수준에서 보장하기 위해 분투하고 있습니다. 산소와 가스 생산을 맡은 노동자 기술자들은 예비 부속품들을 원만히 갖춰놓고 설비 점검 보수를 책임적으로 진행해

0: 수 진로풍 산소와 가수가 생산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비앤 강제 생산을 담당한 노동계급도 설비 보수를 예경성 있게 진행하면서 생산 성과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1: 어린이들에게 맛좋고 영양가 높은 저제품을 정상적으로 보장할 때 대한 당정책을 맞들고 자강도에서 생산 능력을 확장하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내밀고 있습니다. 도당위원회에서는 저제품 생산 단위들의 실태를 구체적으로 요약하고 생산 토대 강화에서 나서는 문제들을 적시적으로 대책하면서 조직 정치 사업을 박력 있게 전개하고 있습니다. 강기 염소목장 사독 2분장을 능력이 큰 현대적인 축산 기지로 꾸릴 목표 밑에 도에서는 확장 공사를 추진해서 짧은 기간에 저가로 생산장과 여러 동의 염소사, 방목공 합숙을 새로 건설했습니다. 해당 단위와의 연계 밑에 젖생산 설비들도 꾸준히 갖춰놓음으로써 해발고가 높은 곳에서도 방목과 옥내 사육을 배합해서 젖가루를 더 많이 생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도에서는 젖제품 생산 단위들의 젖가루 포장 설비와 분석 설비 등을 갖추어주고 위생 안전성이 철저히 보장된 젖제품들을 생산하도록 요구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당계의 육아 정책을 받들고 도 안의 축산 기지들의 개건 현대화와 우량 품종의 종자 확보 사업이 활기있게 진행되었으며 300여 개의 젖제품 생산실들이 번듯하게 일신되었습니다. 자체의 힘으로 실종에 맞는 젖소 목장을 새로 일도 세우고 물질 기술적 토대를 구축해서 군안의 젖제품 수요를 보장하고 있는 장강군의 경험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자성군과 전천군, 용림군 등에서 토대가 미약한 단위들의 전체적인 힘을 놓으면서 모든 젖제품 생산실들을 위생 안전 기준에 부합되게 꾸리었으며 동신군과 화평군에서는 공기 차단기와 오존 소독기를 비롯해서 생산의 무균화를 보장하기 위한 대책들을 빈틈없이 세우고 있습니다. 조국의 미래인 어린이들을 튼튼하게 잘 키우는 것보다 더 중차대한 혁명사업이 없다는 것을 명심하고 도금강관리국, 만포재련소를 비롯한 많은 단위의 일꾼들과 근로자들도 저제품의 질량 쪽 장성을 위한 사업에 깨끗한 양심과 성실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0: 그 다음, 페루의 리마에서 22일 살림집 화재 사고로 피해가 났습니다. 이날 한집 앞에 세우던 동력 자전거들에서 원인모를 화재가 발생해서 불길이 급속히 퍼지면서 집 전체가 완전히 불타버렸습니다. 결과 9명의 가족 성원을 비롯한 10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현지 경찰이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1: 오스트랄리아의 위스턴 오스트랄리아주에서 21일 16살 난 소년이 갈버림을 해서 자기 어머니를 살해하고 여동생에게 중상을 입혔습니다. 앞서 20일 시드니시에서는 두 명의 남성이 칼을 휘두르며 싸우다가 부상을 입었습니다. 최근 그리스의 관광지에서는 한 노인이 갈버림으로 두 명의 관광객에게 부상을 입혔으며 아일랜드의 워터포드에서는 칼부림 범죄로 50대의 여성이 부상당했다고 합니다. 보도를 마칩니다. 담당의 정혜리원 강경진이었습니다. 여기는 평양입니다.
2: 폭우, 많은 비 경보입니다. 내일까지 황해남북도의 일부 지역에서 폭우, 많은 비 주의 경보입니다. 오늘 0시부터 18시까지 안악에서 95.1mm, 연탄에서 75.1mm, 신계에서 72mm의 비가 내린 것을 비롯하여 황해남북도의 일부 지역에서 50mm 이상의 비교적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내일까지 안악, 사리원, 연탄을 비롯한 황해남북도의 일부 지역에서 시간당 30 내지 60mm의 폭우를 동반한 50 내지 100mm의 비교적 많은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견됩니다. 그리고 폭우가 내리면서 한때 벼락이 치고 돌풍도 불 것으로 예견됩니다. 그러므로 해당 지역의 농업 부문, 전력공업 부문을 비롯한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는 폭우와 많은 비, 벼락, 돌풍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0: 이 시간에는 2021년에 창작된 방송곡을 보내드리겠습니다.
1: 사람에게는 누구나 청춘 시절이 한 번밖에 없다. 허나 전직 노병인 나의 할머니는 80거령이 어느래도 그처럼 귀중한 청춘 시절이 사는 것이니 정녕 전승제대의 삶을 이렇듯 값높이 빛내어준 그 사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이던가.
0: 방송극 영원한 청춘.

0: 거야.
1: 예.
0: 아이, 좀 조용해라.
1: 왜요?
0: 지금 방에서 쉬고 있다.
1: 엄마.
0: 예. 아, 이젠 다 커서 송기관의 부원이라는 애가 아직도 철없이.
1: 어머니, 경사예요, 경사.
0: 뭐?
1: 글쎄, 할머니 그 접착제 말이에요.
0: 접착제라니?
1: 이야.
0: 그 세멘트 풀인지 한 건 말이냐?
1: 예. 전쟁 협용인 우리 할머니가 수십 년 동안 연구한성한 그 발명품이 드디어 빛을 보게 됐단 말이에요.
0: 아니, 어떻게?
1: 이야, 참. 어머니, 류명고리 건설장에 70층 상인집 있지 않아요?
0: 인민군대 동무들이 단 74일 만에 일도 세웠다는 그 초고층 살림집 말이지.
1: 예, 군 동무들이 살림집 외벽다일 붙이기에 할머니 그 세미토풀을 더입하겠대요.
0: 저런, 아니 그게 사실이냐?
1: 아, 정말 아니면요. 아니. 그 풀이 정전보다 원가를 훨씬 낮추면서도 건설 속도를 배로 높일 수 있다고 하니 그거 대대장 동무랑 당장 우리 국가 건설 감독성에 제기하겠다는 거예요.
0: 아니 대대장이라면 그 선남이라는 천국 말이냐?
1: 아니 어머니가 부동의 이름을 어떻게...
0: 야, 여 깜찍한 거. 이민우는 못 속인다.
1: 예?
0: 둘이 이젠 죽자 살자 하는 사이가 됐다는 걸 모르는 줄 아니?
1: 어머나, 아이, 엄마 정말?
0: 할머니가 그러시더라. 네가 건설 현장에 나가 사귄 청각인데 얼마나 의젓한지 모르겠더라고 말이다.
1: 난 몰라요. 할머니한테 해볼 테야.
0: 아니, 야야야야야. 아유, 저런.
1: 어머니, 할머니가 없어요.
0: 뭐라고? 아니, 없다니.
1: 아니, 이런.
0: 아, 불싸. 내가 식료상점에 갔다 오는 새에 또...

0: 부지다. 려명거리 건설장에 혹시 필요할 것 같아서 실험실에서 좀 가지고 왔다.
1: 아니 어머니 임부가 온 걸 안 그러다 알아눕기라도 하면 어쩌려고요?
2: 할머니.
0: 애미야, 난 일 없다.
2: 할머니, 기쁜 소식. 할머니의 세민토플로 70층 살림집에 타일을 붙이게 됐어요.
0: 아니요? 아이고야, 유정아. 이 세민토플로 말이냐?
2: 예, 그럼요. 할머니도 아시죠? 지난 1월 대서안의 강추위 속에서 류명거리 건설장을 떠다시 찾으신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께서 70층 살림집에 외벽타일 붙이기를 하루빨리 끝낼 때 대해 말씀하셨다는 걸. 바로 그 영광이 우리 할머니에게 안겨줬어요. 우리 정호국장 동지도 할머니의 이풀이 건설원까지 좋게 돌고 시공도 간단해서 2달 이상 걸릴 타일 붙이기를 한달 동안에 끝낼 수 있을 거라고 하시는데요, 뭐.
1: 아니야, 유정아.
2: 예?
1: 아니, 그 정호국장이라면 할머니가 김일성 종합대학에서 교원 생활을 할 때고 제자였던.
2: 예, 그분이에요.
1: 그래?
2: 이제 두고 보세요. 훈장들이 가득 찬 우리 러병 할머니 앞가슴에 발명 메달까지 번쩍일 땐 모두가 깜짝 놀라는 걸. 어때요, 할머니?
1: 어머니, 이젠 됐군요. 한 생의 노력이 오늘이야 오늘 내게 됐단 말이에요.
0: 이게 정말 사실이란 말인가? 내이 세미트

0: 기간은 최고 상관경지에 신주마식을 넘어갔다고 산림증 예령탈공사 준비작업에 일제히 출입한 전체 군인농수들을 다시 한번 열렬히 축하합니다.
1: 갈 길이 멀다고 멈췄었던 거 시련이 많다고 돌아섰던 거
2: 그러니 할머니도 기뻐하시나
3: 예, 글쎄 군수장에서 세밀투포를 도입한다는 소식에 온 밤을 뜬눈으로 세우셨어요.
2: 그럴까요?
3: 선남동무, 사실 이 세밀투포는 우리 할머니 한생의 청하도 같은 거예요. 말년이 남아 할머니의 창조물이 인정받게 된다고 생각하니.
2: 아, 그런데 유정이.
3: 예.
2: 내가 듣긴 할머니가 이전에 김일성 종합대학 화학부에서 교편을 잡고 있었다던데 어떻게 전공도 아닌 건설 부문에 접착제 연구를 하시게 됐어?
3: 그건 우리 할머니는 가려했던 저국해방 전쟁 시기 위대한 수령님의 배려로 전선에서 대학으로 소환되어 장학금까지 받으며 공부를 하셨대요. 바다 안의 사랑과 온정이 부강저국 건설이 필요한 우리식의 창조물로 어떻게 하나 보답해야 한다면서.
2: 이야, 정말 쉽지 않은 분이구만. 그 부러운 걸. 아, 그런 훌륭한 할머니를 모시고 계시는 말이요.
3: 아, 참, 동문 뭐 기쁘지 않나요?
2: 하긴 그래. 그인 저 우리 둘의 할머니가 될 테니까. 안 그래?
3: 어머나, 아니, 이 동무가 정말? 맞아보라요.
2: 아, 시원하다.
4: 예.
5: 아이고, 내게 손자가 또 하나 생기는가 보다.
3: 할머니. 할머니.
2: 할머니, 날씨도 찬데 왜 또 나오셨습니까?
5: 아이고, 이보라고. 겨울철 조건에서도 세미토풀의 세기가 제대로 보장되겠는지 모르겠구만.
2: 걱정 마십시오. 할머님이 수십 년을 연구하신 건데 아무렴.
3: 할머니, 오늘 우리 성에서 접착제 도입과 관련한 최종 심의를 한댔어요.
5: 그래. 아, 여정아, 난 왜 그런지 마음이 자꾸 무거워지는구나.
3: 할머니는 또 괜한 걱정.
5: 그런 게 아니다. 생각해봐라. 이류 명거리 건설이 어떤 건설이냐. 우리 수령님과 장군님이 제일 가까이에 일떠서는 인민사랑의 보금자리가 아니냐. 오늘은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0: 장군님의 위민 혼신에 그 염원을 안으시고 깊은 밤에도 이른 새벽에도 건설장을 찾고 또 찾으시는 경의하는 정비서 동지의 그 로고를 생각하면 내 이 적은 힘이나마 미흡한 데가 너무 많은 것 같아 그런다.
1: 할머니. 아이고,

0: 박성 동지가 할머니 우리 권수장 너무 수고 많아요.
1: 안녕하십니까.
0: 가장 동지 협의회가 끝났습니까?
1: 저 세멘트 불이 어떻게 됐습니까?
2: 저 아유 어서 더 넣고 말씀해 주시오다. 어서요.
3: 오늘 접착제 선정을 넣고 신중한 논의 끝에 저 보류하기로.
1: 예?
0: 예?
1: 아니 보류하다니.
0: 아니 과장 동지.
3: 유정 동무 사실은 무기질을 기본으로 하는 이 세멘트풀이 아직 학계의 인정을 받지 못했고 발명 증서도 없고 보파되지 못한 조건에서 도입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왔어요.
0: 예.
3: 더욱이 이런 중요한 대상 건설에 전문가도 아는 분이 용관 접착제를 어떻게 쓰겠는가고 하면서.
2: 그렇게 됐군요.
3: 할머니 너무 상심 마십시오. 정우국장 동지랑 다시 토론해보겠다고 했습니다.
2: 일 없습니다. 제 걱정은 마시오. 바쁘실 텐데 자 어서 가보십시오.
3: 그럼 전
0: 어쩌면 할머니.
2: 됐다 그만해라. 입으라고 대대장.
1: 예.
2: 아무래도 동기 조건에서 풀의 안전성을 다시 확증해야 할 것 같네.
1: 예.
0: 아니 할머니.
2: 기술적 담보가 부족한 접착제를 나부터가 인정할 수가 없구만. 내 저급한 마음에 생각이 너무 짧았어.
0: 그만하세요. 그래 빚도 못 벌린 일을 또 하겠어요. 예. 더욱이 사람들이 인정하지도 않는 일.
2: 인정을 안 하다니. 유정아.
0: 할머니, 난 자랑하고 싶었어요. 이 세멘트 풀에 우리 할머니의 한 생의 피와땀이 다 숨겨 있다는 걸 하루빨리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었어요. 예.
1: 유정 동무, 그만하오.
0: 할머니, 그 몸으로 이제 몇 년이 더 걸리지 모를 이 일을 언제까지 계속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예, 할머니.
2: 뭐? 그러니 넌 이 일이 할머니의 이름이나 내고 그 무슨 사람을 위한 일로만 생각했냐? 못쓴다, 못써. 그런 잡념을 가지고는 여기 건설장에 설 자격이 없단 말이다.
0: 할머니.
2: 다시 봐라. 여기에 있어서는 하나하나의 장점이 그래 그 누구의 명예로 이루어지는 줄 아니. 아니다. 위대한 수령님, 위대한 장군님의 생전의 뜻을 꽃피우는 길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쳐가시는 우리의 청비소동지를 결사옹위에 나갈 그런 순결한 넋이 깃드는 거야. 그런데 내가 어쩌
1: 아니, 할머니. 유정이, 너무 걱정은 그럴 수 있어.
0: 그만하세요. 난 할머니를 생각해서 우리 할머니를.
1: 아니, 동무, 할머니를 너무도 모르고 있어. 한 생을 우리 당을 받도록 묵묵히 자기를 바쳐온 노경의 그 깨끗한 마음을 모독해서.

0: 유종아, 네가 왔구나. 어머니, 할머니가, 우리 할머니가 어떻게 됐어요? 예?
1: 네 할머니가 조착제에 필요한 새 재료를 얻겠다고 이 옹동설한을 혼자서 수백 리길을 갔다 왔구나.
0: 예.
1: 글쎄, 실험실에서 그걸 완성해놓고 쓰러진 걸 정호국장 동지가 여기 병원에까지.
0: 예.
1: 아휴, 로병인 할머니가 뭐가 부족해서 거생을 사수한단 말이냐. 남은 유생이 이제 얼마라고 그렇게까지.
0: 어머니,

0: 장 동지.
1: 유정동무도 왔구만. 저 아주머니.
2: 예.
1: 어머님이 의식을 회복했습니다.
0: 예. 예.
1: 아주머니를 찾는데 어서 들어가 보십시오.
0: 아니, 알겠습니다. 아니. 국장 동지, 고맙습니다.
1: 고맙긴. 유정동무, 우리 여기 좀 앉을까? 응? 내 선생님한테서 얘기를 다 들었어.
0: 국장 동지, 제 심정을.
1: 유정동무, 됐어. 응? 그만하오. 네, 그 마음을 모르는 게 아니요.
0: 전 지금껏 우리 할머니를 그 누구보다도 자랑으로 여겨왔습니다. 하지만 한색을 마치 완성한 그 연구 성과가 석절 없이 무진다고 생각하니 그것이
1: 묻힌다. 묻힌단 말이지. 아니, 동문 다는 몰라. 할머니가 연구한 그 접착제가 이미 40여 년 전에 현장 도입에서 성공했다는 걸 말이오.
0: 예. 아니,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그러니 할머니가 40년 전에 벌써? 아니, 국장 동지.
1: 그렇소. 온 나라가 사회주의 대건설을 들끓던 그 시기에 선생님은 자기가 연구한 세면도 풀로 청춘강 다리에 끊어진 연습본을 재시공한 적이 있었소.
0: 예.
1: 지금도 그 철다리 우려는 열차들이 무석으로 달리고 있지. 나도 이번에 철도성 동무들이 알려왔어야.
0: 예. 뭐라고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 할머니가 어째서 그 일을 숨겨왔습니까? 예, 국장 동지.
1: 요정 동무, 진정하라, 진정하라니까. 선생님은 접착제의 안전성은 오직 당이 바라는 높이에서 먼 훗날에도 완벽하게 담보되어야 한다면서 가기한 건설공법에 따른 세멘트 풀 연구에 한생을 바쳐왔던 것. 자기의 창조물이 누구의 인정이나 그 어떤 발명증서로가 아니라 조국을 받드는 초석이 되고 뿌리가 되면 더 바랄 것이 없다고 하시면서 말이오. 응? 여전히 선생님은 바로 이런 분이시오.
0: 할머니.
1: 난 지금도 몇 해 전 선생님이 전국 노병대회에서 경리하는 총수동지를 만나 뵙고 우리 제자들에게 하시던 얘기를 잊을 수가 없구만. 선생님, 경리하는 총수동지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예? 선생님!
3: 선생님! 이보게들, 경리하는 청비소동지께서는 비로소 서구개방전쟁의 승리를 안아온 전쟁 러병들을 우리 계승자들에게 오늘도 저국 수호종순의 맷동을 도해주고 있다고 뜨겁게 말씀하셨다니.
1: 예.
3: 그러시면서 글쎄 우리 모두를 러병 동지들이라고 정답게 불러주시며 사랑의 종이 우리 축하의 인사까지.
1: 선생님.
3: 정의 사람아.
1: 예.
3: 그에게서 안겨주신 러병 동지라는 이 부름보다 더 감높고 고귀한 친구가 이 세상 또 어디 있겠나.
1: 예.
3: 오늘도 우리 러병들이 발휘한 조국 수호 정신을 그토록 감높이 여기시는 그의 앞에 내 이 남은 인생을 또떻이 세울 수만 있다면 더 바랄 것이 없어.
1: 여전히 할머니는 바로 로병 동지라는 이

우리 새 세대들이 당과 조국을 위해 한 생을 어떻게 바쳐야 하는가를 자기의 인생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거야.

0: 뭐라고요? 할머니가 없으시다니요?
1: 예? 아니, 글쎄, 이 일을 어쩌면 좋냐? 병원에서 지금 서동이 일어났다.
0: 가만, 어, 저 혹시 70층 살림집 거실장에 가신 게 아닐까요?
1: 뭐? 70층 살림집?
0: 야, 어머니, 뭐라세요? 아, 빨리요.
1: 빨리 가자.

0: 저길 보세요. 저기 할머니가.
1: 아니, 어디?
0: 어? 저기요.
1: 아니 저런. 이 불을 넣게. 아, 못 넣겠나?
2: 자, 이런. 할머니, 어려움이라면 지간의 명품을 들으셔야지요.
1: 애기 엉큼한 녀석. 그래, 별을 달았다는 채세인가?
2: 예, 좋습니다. 종 불복하면 대대를 비상소집시키겠습니다.
1: 비상소집이라.
2: 접착제 연구밖에 모르는 할머니를 당장 병원으로 후송할 것. 이렇게요.
1: 자네한텐 그럴 권한이 없어.
2: 예? 권한이요?
1: 난 이미 60여 년 전에 명령을 받은 놈이야.
2: 예?
1: 현위부대병사 박봉여동.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제1선 참호 앞으로. 이렇게 말해. 그러니 어서 물러서게.
2: 자, 이거 좀, 할머니.
1: 아, 이걸 놔라.
2: 안 됩니다. 위험합니다.
1: 아니, 이 녀석이. 아, 그래도 우리 유종이 나출 봐서 오자오자 해줬더니 다시 그러면 경의하는 김정운동 집게 그대로 퍼드릴 테다.
2: 예? 최고사령관동 집게요?
1: 그래. 이 러병을 괄세했다고 말했어.
2: 예?
1: 선남이 이 사람아.
2: 예.
1: 내 걱정을 말라고. 70층 살림집에 내 이선으로 다이를 한번 붙여보기라도 해주게나. 그러면 금수산 태양궁전에 영생의 모습으로 계시는 우리 수령님과 장군님께서도 기뻐하실 것만 같아. 부탁이네.
2: 할머니.
0: 할머니! 어?
1: 아이고, 우리 유정이가 왔구나. 유정아.
0: 할머니, 절 용서하세요. 제가 할머니의 고마움을.
1: 아이고, 유정아. 그만해라. 응? 박근처녀가. 아이고야, 손남이가 본다.
0: 할머니, 정말.
3: 어머니, 어쩌면.
1: 며느리야, 이롭다. 난 일을 끝내기 전에는 쓰러질 권리가 없는 몸이야.
0: 할머니.
1: 여정아, 며느리야. 난 지금도 전쟁 때 내 무릎에서 숨을 거둔 전우들의 모습이 눈앞에 어려와 잠을 이룰 수가 없구나. 그들 모두가 오늘까지 살았어. 영광의 대회에도 함께 참가하고 우리의 정비소 동지의 어깨 위에 실려있는 그 무거운 짐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린다면 얼마나 좋겠니.
2: 할머니,
1: 그네들이 못다한 일을 나라도 대신해야 할 텐데 이제 이 몸이 말을 잘 들어주지 않는구나. 나도 이젠 늙었는가 보다. 어머니.
0: 아니에요. 할머니, 늙지 않으셨어요. 우리 할머니, 늙지 않았단 말이에요. 할머니.
1: 국장동수가.
4: 선생님, 기뻐하십시오. 려명거리 건설 점령을 요야하시던 경리하는 총비서 동지께서 선생님의 연구한 세멘트 풀에 대한 보고를 받으시고 은정 깊은 조치를 취하셨습니다.
0: 아니, 국장동지.
1: 국장동지.
4: 경리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순결한 양심으로 당이 바라는 길에서 자신을 묵묵히 바쳐가는 그 마음이 무엇보다도 소중하다고 하시며 군에 있는 연구사들이 생산한 그 리형이 법화된 접착제들과 나란히 선생님의 연구한 세멘트풀의 견고성도 함께 시험할 때 대한 말씀을 주셨답니다.
1: 그게 정말입니까?
0: 어머니, 할머니.
1: 어쩌면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

0: 이건 전부 타일이 콘크리트 벽체까지 안고 떨어진 것.
1: 어디? 아니, 저착 세기가 이렇게 크다니.
0: 할머니, 보십시오. 동미서권에서 접착제의 견고성이 확정됐습니다. 성공이란 말입니다. 영불 성공이요!
2: 놀자! 놀자!

0: 구는 곳을 싸더니 할머니가 연구한 시멘트풀로 두 달이 걸린다던 70층 살림집 외벽타일 공사를 13일 만에 완전히 끝내는 신화적인 건설 속도를 창조하였다. 환희와 기쁨 속에 울며 웃는 나의 할머니. 허나 지금 자신에게 어떤 영광의 시각이 다가오고 있는지 할머니는 단언할 수 없었다.
1: 어머니, 저기 좀 보세요. 아들 명거리가 벌수록 희한하기란.
2: 그래, 그래. 하고 벌수록 정말 장관이로다.
1: 예.
3: 아, 참, 할머니, 이젠 또 뭘 연구하시렵니까? 혹시 금속 접착제라도?
4: 터문 정말?
2: 옳다. 내가 연구할 게 또 있구나.
4: 예?
2: 예. 내 아무래도 여기 선남이랑 우리 유종이랑 살짝 붙게 하는 접착제 연구를 해야 할 것 같구나. 아, 둘이 붙으면 아예 그저 끄덕 붙어서 떨어지지 않게 말이다.
4: 할머니, 야, 어머니.
3: 좋습니다. 제 유정 공모와 절대로 떨어지지 않겠습니다. 어떻습니까?
2: 좋구나. 역시 배짱이 맞거든. 대대장 동무.
3: 로병 동지.
4: 아니, 국장 동지가.
1: 아이고, 국장 동지.
2: 아이고, 국장 동무.
5: 선생님, 유정 동무. 경례하는 정규소 동지께서 할머니에게 은정 깊은 사랑을 돌려주셨습니다.
2: 예? 아니, 경례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5: 예, 저기 당정위원회 부부장 동지가.
2: 아니,
6: 어병 동지 안녕하십니까?
2: 아니, 부부장 동지 안녕하십니까?
4: 안녕하십니까? 예,
6: 할머니 기뻐하십시오.
2: 예.
6: 오늘 여기 연영거리에 70층 살림집 타일 붙이기에 로병 동지가 연구 완성한 접착세기가 강하고 리온 가치가 높은 세멘트풀을 도입하였다는 보고를 받으신 경례하는 정기소 동지께서는, 그러면 타일 시공의 질을 완전히 담보할 수 있겠다고 대단히 만족해하셨습니다.
2: 아니, 경례하는 정기소 동지께서.
6: 네.
4: 할머니,
1: 어머니.
5: 선생님, 이번에 국가학예학직수요위원회에서는 세멘트풀의 과학기술적 성과를 보아 박봉여 동지에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박사학위를 수여하려 한다고 말씀드리자, 그이께서는 못내 기뻐하시면서 우리의 전쟁 노병들은 존화의 그날부터 고령이 된 오늘까지도 조국 결사 수호의 전처선에서 한생을 변함없이 당을 받들어 오고 있다. 이런 노병 동지들을 모시고 있는 것은 우리 당의 제일

0: 큰 자랑이며 바로 이러한 정신을 우리 새 세대들 모두가 따라 배워야 한다고 간곡히 말씀하셨습니다.
1: 어쩌면
2: 할머니.
3: 할머니, 그러시면서 자신께서는 수십 년 세월이 지난 오늘도 마음속의 군복을 벗지 않고 조국 소의 관계를 변함없이 걷고 있는 우리의 전승 세대들을 로병으로만이 아니라 영원한 청춘 세대로 온 세상에 보란듯이 내세우시겠다고 다시금 절절히 말씀하셨습니다. 축하합니다, 로병 동지.
2: 할머니,
0: 할머니, 송재님.
1: 고맙습니다. 정말, 정말 고맙습니다.

그렇다. 서국길사 수호의 맹락자는 우리의 전승세대는 오늘도 굳건히 서있군. 정녕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위대한 품이 있어 전쟁 노병들의 삶은 어제도 오늘도 영원한 청춘으로 끝없이 빛나는 것 아니던가.

지금까지 전쟁노병 복녀의 김정희, 선녀 요정의 리인의 조선민군 대대장 선남의 김광진, 요정의 어머니 진숙의 심현숙, 건설감독성 국장 정호의 최혁, 과장의 김초연, 당중앙위원회 부부장의 성영만, 방송차 방송원의 변철경. 이상 중앙방송위원회 방송국 창작단 배우들이었습니다. 신의력작 변철경 연출 방연실 편집 영원한 청춘 방송국을 보내드렸습니다. 여기는 평양입니다.

0: 호우 많은 비 경보입니다. 내일까지 황해남북도의 일부 지역에서 폭우 많은 비 주의 경보입니다. 오늘 0시부터 18시까지 안악에서 95.1mm, 연탄에서 75.1mm, 신계에서 72mm의 비가 내린 것을 비롯하여 황해남북도의 일부 지역에서 50mm 이상의 비교적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내일까지 안악, 사리원, 연탄을 비롯한 황해남북도의 일부 지역에서 시간당 30 내지 60mm의 폭우를 동반한 50 내지 100mm의 비교적 많은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견됩니다. 그리고 폭우가 내리면서 한때 벼락이 치고 돌풍도 불 것으로 예견됩니다. 그러므로 해당 지역의 농업 부문, 전력공업 부문을 비롯한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는 폭우와 많은 비, 벼락, 돌풍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1: 흉흉가극 음악 감상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의 흉흉한 용도에 의해서 1970년대의 피바다식 흉흉가극의 번복으로 새롭게 창조된 인민상기관 작품 흉흉가극 당의 참된 딸에서 나오는 음악들을 보내드리겠습니다. 흉흉가극 당의 참된 딸은 위대한 저국 해방 전쟁 시기 간고하고 엄혹한 시련을 뚫고 당과 조국이 맡겨준 어려운 임무를 끝까지 수행했으며 생명의 마지막 순간까지 당과 수령께 무한히 충직했던 나우린 인민군 여전사에 대한 감동적이고도 숭고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럼 제6장 1경에서 나오는 음악, 간호원의 붉은 정성, 제6장 2경에서 나오는 음악, 간호원의 노래, 수령님 품속에서 용생하리라를 들으시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불후의 고전적 명작 어디에 계십니까? 그리운 장군님을 주제로 한 관현악 어디에 계십니까? 그리운 장군님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불후의 고전적 명작 어디에 계십니까? 그리운 장군님을 주제로 한 관현악 어디에 계십니까? 그리운 장군님을 보내드렸습니다.

7월 26일 일요일의 방송 순서를 줄여서 알려드리겠습니다. 5시 47분에 시를 보내드립니다. 화순 공개당 총회, 6시에 보도 날씨가 있고 7시에도 보도 날씨, 7시 18분 특집 불패의 군력을 다져주시오. 8시에는 음악을 보내드리고 9시 오늘의 중앙신문 개관, 10시에 보도가 있습니다. 11시에는 점승세대의 녹슬 이어가도록 이런 제목의 방송이 있고 12시에 보도 날씨, 13시에는 음악을 들으시겠습니다. 14시에는 거창한 변혁의 여론 이런 제목의 방송이 있고 15시에 보도, 16시 오로지 사랑하는 인민을 위해 이런 제목의 방송, 17시에 보도가 있고 18시에는 특집 순간의 정체도 한치의 탈선도 없이, 19시에는 음악을 보내드리겠습니다. 19시 41분 화손의 맹세문 이런 제목의 시 한 편을 보내드리고 20시에 보도, 20시 13분 혁명이라 장성각에 울린 박수소리, 21시엔 종합보도와 날씨, 이어서 음악을 들으시고 22시에 보도, 22시 32분 방송국 사진이 전하는 이야기, 23시 37분 혁명가극 음악감상시간, 0시부터 방송 마감시간까지는 음악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7월 26일 일요일의 방송 순서를 줄여서 알려드렸습니다. 우리 방송은 단파 3250, 3320, 6100, 11680kHz로 방송하고 있습니다. 다음 방송은 5시에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조선중앙방송입니다. 여기는 평양입니다.

0: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 조선민주주의 민공화국 만세!
1: 조선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이며 현도자인 조선노동당 만세!
2: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7월 26일 일요일, 음력으로는 6월 14일입니다. 지금부터 오늘 조선중앙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저순중앙 방송은 매일 5시부터 다음날 3시까지 단파 3250, 3320, 6100, 11680kHz로 방송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방송 순서를 줄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시 47분에 시를 보내드립니다. 화순 공개당 총회, 6시에 보도 날씨가 있고 7시에도 보도 날씨, 7시 18분 특집 불패의 군욕을 다져주시오. 8시에는 음악을 보내드리고 9시 오늘의 중앙신문 개관, 10시에 보도가 있습니다. 11시에는 점승세대의 녹슬 이어가도록 이런 제목의 방송이 있고 12시에 보도 날씨, 13시에는 음악을 들으시겠습니다. 14시에는 거창한 변혁의 여론 이런 제목의 방송이 있고 15시에 보도, 16시 오로지 사랑하는 인민을 위해 이런 제목의 방송, 17시에 보도가 있고 18시에는 특집 순간의 정체도 한치의 탈선도 없이, 19시에는 음악을 보내드리겠습니다. 19시 41분 화손의 맹세문 이런 제목의 시 한 편을 보내드리고 20시에 보도, 20시 13분 혁명이라 장성각에 울린 박수소리, 21시엔 종합보도와 날씨, 이어서 음악을 들으시고 22시에 보도, 22시 32분 방송

0시부터 방송 마감 시간까지는 음악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방송 순서를 추려서 알려드렸습니다. 여기는 평양입니다.

0: 시를 보내드리겠습니다. 화선 공개당청이
1: 불타며 몸부림치는 330부 거지. 중대의 돌격은 잠시 멈추어졌다. 정점까지는 45m. 지휘관들도 세포위원장도 전사하고 남은 대원은 33명. 거지의 후미진 곳에 전사들은 모였다. 머리만 쳐들면 목숨을 베어갈 빗발치는 적의 불줄기. 다섯 번째로 중대를 인계받은 중대장의 타는 목소리. 공개당 총회를 합시다. 억울을 대신하는 짧은 한마디. 안건은 무조건 거지의 깃발을. 무슨 말이 필요하려. 여기까지 이들을 또 밀어올린 전우들의 희생이 다 말해주거니. 지뢰 밭은 내가, 아바이 당원이 나섰다. 저 불구멍은 제가, 가슴을 내대는 16살 민청은 그의 어깨 누르며 나서는 부대원들. 맹세를 움켜쥐고 높이 쳐둔 주먹들. 하늘을 맞받아 치닫는 함성이 다하지 못한 토론을 대신했다. 철조망을 덮은 분대장의 등을 밟고 민청원이 막은 적화점을 날아넘어 원수들을 무찌르며 용사들은 번개쳤다. 적진을 향해 거지에 오른 것은 12명 용사들. 기어이 꺼준 공화국 깃발, 총탄과 파편에 찢긴 그 기폭에서 승리의 오각별은 말해주었다. 집행자도 전사하고 회의록도 없었지만 화선 공개당 총리의 결정이, 당결정이 끝끝내 집행되었음을.
0: 리호송쓴 화선 공개당 청회 시를 보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랑송이

0: 방송은 박승철이었습니다.
1: 전하의 나날에 울려 퍼진 승리의 노래. 이 시간에는 1951년에 창작된 가요 결전의 길로를 들으시겠습니다. 가요는 지난 조국해방 전쟁 시기 우리 인민군 영사들이 당구와 수령을 위하여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미제 침략자들을 쳐물리치는 가열한 싸움에서 발휘한 백졸불굴의 투지와 대중적 용주의를 격전 없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0: 보도입니다. 가장 준엄했던 연대에 피어서 자국을 지켜낸 공화국의 자랑스러운 첫 수호자들인 전승세대에 대한 우리 당의 사랑과 배려는 세월이 갈수록 도외만 지고 있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조국해방전쟁 승리 73돌세에 점하여 전국의 전쟁 노병들에게 은정어린 선물을 보내셨습니다. 전쟁 노병 동지들이 건강한 몸으로 앉아만 계셔도 우리 당과 인민에게는 무한한 힘이 되고 우리 혁명의 커다란 검으로 된다고 하시며 한량없는 사랑으로 생애 활력을 도해주시는 우리 원수님의 요라의 진정이 선물마다에 뜨겁게 오려 있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 보내주신 선물이 전국의 전쟁 노병들에게 정중히 전달되었습니다. 노병들과 가족들은 전승세대가 이룩한 공적을 감높이 내세워주시며 긍지 높은 삶과 행복을 누리도록 크나큰 은정을 거듭 베풀어 주시는 원수님께 고마움의 인사를 삼가 드렸습니다. 전쟁 노병들은 영원히 노세를 모르는 존엄의 그 정신 그 기백으로 계승세대의 가슴 속에 견결한 조국수호 혁명포위의 의지를 억세게 만장약해주는 참된 교양제로 한생을 빛내어갈 요리에 넘쳐 있습니다.
1: 일찍이 전체 인민의 가슴마다의 애국심을 배양하고 비상이 분발승화시키는 사업의 중요성을 깊이 통찰하신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2012년 7월 26일 불후의 고전적 노작 김종일 애국주의를 구현하여 부강조국 건설을 다그치자를 발표하시어 온 나라에 김종일 애국주의를 따라 비우는 열풍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기자와 만난 류케운송 초장 김혜경 동지는 역사적인 노작은 김종일 애국주의의 본질과 그 실천을 위한 과업과 방도들이 환히 밝혀져 있는 불멸의 대강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2: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여작에서 위대한 장군님께서 지니시고 몸소 실천에 구현해 오신 애국주의는 그 본질적 내용으로 보나 커다란 생활력으로 보나 오직 김종일 동지의 존엄감만 결부시켜 부를 수 있는 가장 숭고한 애국주의라고 하시면서 애국주의에 대하여 말할 때 애국주의 일반이 아니라 우리 조국을 지키고 부강하게 하는 길에서 실제 장군님께서 마음속에 소중히 간직하고 구현해 오신 애국주의 김종일 애국주의에 대하여 말한다고 천명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김종일 애국주의는 사회주의적 애국주의의 최고 종화이라고 김종일 애국주의는 내 나라 내 조국의 풀한 포기 나무 한 그루까지도 다 자기 가슴에 품어안고 자기의 도움피로 뜨겁게 덮여주는 참다운 애국주의라고 밝혀주셨습니다. 정말이지 김종일 애국주의는 오늘도 조국과 인민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없어서는 안될 소중한 사상정신적 양식으로 되고 있으며 용기를 안겨주고 투쟁의 활력을 부어주는 힘있는 원동력으로 되고 있습니다.
1: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가장 열렬하고 진실한 애국의 참된 진리를 조국의 부강 발전을 위한 가장 헌신적이고도 희생적인 복무로서 시대와 역사 앞에 가르쳐 주셨습니다. 위대한 김종은 동지처럼 조국을 사랑하자.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 민의 가슴 속에 세차게 맥박치고 있는 애국의 신조이며 삶의 본령입니다. 류케운송 국장 김유령철 동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3: 헌신을 다 바쳐 조국 본영의 값진 제부들을 창조해 나아가는 평범한 근로자들을 국가의 제일 제부 국력 중의 국력으로 감높이 내세워 주시는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의 크나큰 믿음과 사랑이 있어 조국과 운명을 함께하며 당과 혁명이 부르는 것에 남먼저 어깨를 내대는 참된 애국 충신들, 사회주의 애국 공로자들이 끊임없이 배출되고 온 나라가 애국적 열정과 기백으로 세차게 끌어올리게 되었습니다. 어느 부문 어느 단위나 향유의 권리보다 국민적 의무를 앞에 놓고 나라 일에 한몸 내대는 것을 응당한 본분으로 여기는 기풍이 확고히 서 있고 사회와 집단의 단합과 발전에 이바지하는 아름다운 소행들이 널리 발휘되는 속에 지금 천성의 애국탄부들이 중상 소식은 온 나라를 부글부글 끓게 하고 있으며 우리 육회원 부문에서도 사회주의 애국운동이 활발히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회주의 건설의 모든 분야와 나라의 모든 지요 인민경제의 모든 부문에서 충성과 보답의 열기로 일제히 들고 일어나고 있는 것은 올해의 투쟁 과업 관철과 새전망 목표 수행의 밝은 전망을 내다보게 하는 데서 더없이 귀중한 성과로 되고 있습니다. 전체 인민의 가슴마다에 애국의 녹과 정신을 심어주는 것을 모든 사업에 확고히 앞세워 나가시는 경의하는 총비서동지를

0: 끊임없이요, 우리 공화국의 장성 발전사는 놀라운 사변들과 성과들로 줄기차게 이끌어지게 될 것입니다.
1: 다음,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 위대한 조국해방 전쟁 승리 73돌세 점하여 김일성 김정일 기금 리사회 리사 최동문, 기금 회원 김성무, 량광철, 고풍님이 꽃바구니들을 보내왔습니다. 꽃바구니들의 댕계는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건강을 삼가 축원합니다 등의 글발이 모셔져 있었습니다.
2: 만수대 운동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의 동상에 저국해방 전쟁 승리 73돌째 즈음에서 제중조선인 총윤합회, 제중조선경제인연합회, 제중조선인 청년협회, 중국단동시 조선족연합회, 단동시 조선족 총상회가 꽃바구니들을 보내왔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동상에 25일 꽃바구니들이 진정됐습니다. 꽃바구니들의 댕계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께 용생 축원의 인사를 삼가 드립니다. 이런 글발이 모셔져 있었습니다.
1: 만수대 운동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의 동상에 조국해방전쟁 승리 73돌세 즈음에서 외국의 인사, 재중동포들이 꽃바구니들을 보내왔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동상에 김일성 김정일 기금리사회 명예리사 구수파, 기금회원 최동군, 왕수료와 재중항일혁명투쟁연구자 황백하 가족, 재중조선경제인연합회 위원 리소리, 중국 련영 신성실업유한공사 동사장 표성령, 심양시 조선족연의회 회장 길경갑, 단동시 조선족연합회 명예회장 심청성, 총회장 전순희, 도문시 삼천대외경제무역유한공사 정경리 김상화, 길림성 남무건설개발집단유한공사 동사장 김용춘, 단동 창시전자유한공사 정경리 김동시, 영구 송풍물류유한공사 정경리 최규철, 최옥희 부부, 단동 회흥경제무역유한공사 리사장 박산호, 강산유한회사 총사장 리황, 부사장 리길, 중국 베이징 금천 동역과학기술유한공사 총경리 김용관 가족, 련영성 소백수 문화전파유한공사 총경리 최골, 심양 청평무역유한공사 총경리 김철, 련영 화려실업유한공사 경리 박치헌, 연변 북두무역유한공사 총경리 박광현, 천진구강상무유한공사 대표 안평남, 훈춘영동수출입유한공사 총경리 김동련, 단동정중무역유한공사 총경리 유영남, 심양성희무역유한공사 총경리 박성대의 명의로 된 꽃바구니들이 진정되었습니다. 꽃바구니들의 댕계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께 용생축원의 인사를 삼가드린다라는 글발이 모셔져 있었습니다.
2: 위대한 조국해방전쟁 승리 73돌 경축행사가 수도 평양에서 성대히 진행되게 됩니다. 우리 당과 인민의 공경과 전대 속에 조국소위의 첫 세대 귀중한 혁명 선배로 값높은 명예와 삶을 빛내어가는 전설적인 영웅 시대의 주인공들에 대한 진정 넘친 축하의 마음들이 승리의 칠칠과 더불어 온 나라에 더욱 뜨겁게 흐르고 있습니다. 뜻깊은 전승절 경축행사에 초대된 전쟁 노병들과 전식 공로자들을 해당 지역 당 정권기관 일꾼들과 근로자들, 가족, 친척들이 열렬히 환송했습니다. 25일 평양에 도착한 그들을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간부들이 평양역과 해당 숙소들에서 따뜻이 맞이했습니다. 수도의 거리들에서 시민들과 청소년 학생들이 전쟁 노병들과 전식 공로자들이 탄 보수 행렬을 향해 손주어주며 존경과 축하의 인사를 보냈습니다.
1: 우리 조국 총사의 금문자로 아로새겨진 뜻깊은 727을 맞으며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불멸의 전승업적이 새겨진 역사의 땅으로 계승자들의 대우가 끝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간고 초절했던 가장 준엄한 연대에 가장 위대한 승리를 안아오시어 우리 조국과 인민에게 영웅조선, 영웅인민의 존엄과 영광을 안겨주신 절세위인에 대한 다함없는 그리움을 안고 각지의 수많은 일꾼들과 근로자들, 인민군 장병들과 청소년 학생들이 유평, 창골, 고산진, 향하혁명사적지를 연일 찾고 있습니다. 혁명사적지들

0: 그래서 참관자들은 조국해방전쟁의 승리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탁월한 군사 사상과 전략전술, 무비의 담력과 비범한 용군술이 아나운 세계사적 승리임을 깊이 새겨놨습니다. 1950년 10월 26일 새벽 보아석을 헤치시며 유평리에 도착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집주인을 깨우려는 수행 성원들을 만류하시며 우동굴가에서 새날을 맞으신 사연을 전하는 유평혁명 사족지를 참관한 평안북도 당위원회, 더 총연동맹위원회, 더 관광관리국 등의 일꾼들과 근로자들은 솟구치는 격정을 금치 못했습니다. 유평리로 오시는 길에 최고 사령부를 호위할 때 대한 중대한 임무를 받은 군인들까지 전선으로 떠나보내신 데 대한 강사의 해설을 들으며 압록강 제1중학교, 신의주 예술학원 등의 학생들은 소중히 보존되어 있는 사적물들을 주의 깊게 돌아보았습니다.
1: 산골 흉룡 사적지를 찾은 근로자들과 인민군 장병들은 오보이 수령님께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를 지도하시며 전당 전군 전민을 원수 경멸회로 힘있게 불러일으키시고 조선인민군 최고 사령부 군관 장룡회의를 지도하신 것들을 돌아보며 전쟁 제3계단의 작전을 지휘하신 천출명장의 천재적인 군사적 예지와 탁월한 용군술을 체득했습니다. 고산진 향하 흉룡 사적지에도 도인민위원회, 도림목관리국, 도과학기술위원회, 강계염소목장, 강계의학대학을 비롯한 자강도안의 일꾼들과 근로자들, 청년학생들의 참관 대우가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반공격을 위한 작전적 방침을 제시하시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흉흉하게 조직 용도하신 림성골 최고 사령부 지휘소, 사격장 등을 깊은 감명 속에 돌아보는 참관자들은 727의 기적을 아나우신 백전백승 강철의 용장, 희세의 천출민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심에 넘쳐 있었습니다.
0: 당중앙위원회 제3차 전원회의가 진행된 회덕골의 회의장과 담화하신 집, 샘물터 등에서 그들은 우리 당을 조직 사상적으로 더욱 강화하고 전승의 날을 앞당겨 오기 위한 강령적 지침들을 마련해 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조국해방전쟁 용도사야말로 불세출의 대성인의 영웅전기임을 다시금 절감했습니다. 전체 참관자들은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용도를 충성으로 받도록 영웅조선의 승리 전통을 길이 빛내며 당제 9차 대회 결정 관철에 총분개하여 혁명의 새 승리를 앞당겨갈 의지를 더욱 굳게 가다듬었습니다.
1: 다음, 영웅조선 영웅이민의 불멸의 영광과 명성을 안겨준 727을 뜻깊은 계승의 명절로 맞이하려는 새 세대들의 의지가 더욱 승화되는 속에 전쟁으로 오병들과 청소년 학생들과의 상봉 모임이 평안남북도, 황해남북도, 함경북도, 남포시에서 진행됐습니다. 전쟁 노병 공화국 영웅 리동국 동지와 김경호 동지, 길성란 동지, 편찬규 동지, 강성옥 동지, 신문철 동지들이 해당 모임 장소에 도착하자 청소년 학생들이 꽃다발을 안겨주며 열렬히 환영했습니다. 모임들에서 로병 동지들은 조국해방전쟁의 승리는 백전백승의 강철의 용장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주체적 군사 사상과 영원한 전략 전술의 승리, 우리 인민군 군인들과 인민들의 영웅적인 조국소 정신의 승리로서 세계 전쟁사에 특기할 사변으로 빛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조국에 대한 열렬한 사랑과 원수에 대한 치솟는 증오심을 안고 승리를 위하여 청춘도 상명도 아낌없이 바쳐 싸우며 침략자들에게 무리 죽음을 안긴 인민군 용사들의 영웅적 위운에 대해서 그들은 감명 깊게 이야기했습니다. 전쟁 노병들은 살아나는 새 세대들이 경의하는 아버지 김정은 원수님의 용도를 충성으로 받도록 영웅조선의 승리 전통을 굳건히 이어나갈 것을 당부하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기를 계승자들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연단에 나선 토론자들은 1950년대 조국 방위자들의 고귀한 덕과 정신은 후손들의 마음속에 영원히 새겨져 충성과 애국의 박동을 더해주고 있다고 하면서 위대한 당중앙의 용도 따라 우리식 사회주의의 전면적 발전을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서 전승국의 불멸의 명성과 용예를 더 높이 떨쳐갈 결의를 표명했습니다. 모임들에 이어 축하 공연과 전시가요 대열 합창 경연 등이 진행됐습니다.
0: 성도원 친선 야영 2026에 참가한 야영생들의 친선회반 모임이 성도원 국제선윤단 야영소의

0: 신선 선인회관에서 25일에 진행되었습니다. 정연동맹 중앙위원회 관계부문 일꾼들, 우리나라와 러시아, 중국의 학생 선연 야영단들의 야영생들이 참가했습니다. 모임에서 야영생들은 조선 동해의 명승인 성도원과 원산 갈마 해안 관광지구에서 신선 야영의 하루하루를 기쁨과 즐거움 속에 보낸 잊을 수 없는 화폭들을 담은 동영상 편집물을 시청했습니다. 해수욕장과 야외 물놀이장, 거울집, 보트장, 수족관 등에서 시열과 낭만에 넘쳐있는 모습을 수록한 편지물을 보면서 그들은 친선의 정관 유대를 두터이 한 야영의 순간순간을 아름답고 소중한 추억으로 간직했습니다. 모임에서 러시아와 중국의 학생 선인 야영단 성원들은 야영 기간에 받은 소감을 기록하면서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그 무엇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김정은 용도자께 고마움의 인사를 삼가드렸습니다. 이어 진행된 유난 공연에서 여러 나라의 학생 선현 야영단 성원들은 서로 어울려 노래를 부르고 춤도 추면서 친선의 정을 두터이 했습니다. 야영 기간 학생 선현 야영단 성원들은 조선의 날, 러시아의 날, 중국의 날 모임과 다채로운 문화 행사들을 진행했습니다. 그 다음, 중국이 23일 서창위성 발사센터에서 천년 2호 용육 위성을 쏘아올렸습니다. 장정 3호 을 운반 로켓에 탑재돼서 발사된 위성은 예정된 궤도에 순조롭게 진입했습니다. 이상 보도를 마칩니다. 담당의 정혜련, 림영순이었습니다. 여기는 평양입니다.
1: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폭우 많은 비 경보입니다. 오늘까지 황해남북도의 일부 지역에서 폭우 많은 비 주의 경보입니다. 어제 0시부터 12시까지 안악에서 95.1mm, 연탄에서 75.1mm, 신계에서 72mm의 비가 내린 것을 비롯해서 황해남북도의 일부 지역에서 50mm 이상의 비교적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오늘까지 안악, 사리원, 연탄을 비롯한 황해남북도의 일부 지역에서 시간당 30 내지 60mm의 폭우를 동반한 50 내지 100mm의 비교적 많은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견됩니다. 그리고 폭우가 내리면서 한때 벼락이 치고 돌풍도 불 것으로 예견됩니다. 그러므로 해당 지역의 농업부문, 전력공업부문을 비롯한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는 폭우와 많은 비, 벼락, 돌풍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각 지방별 날씨를 보면 평양시는 오늘 대체로 흐려서 일부 지역에서 오전과 오후, 밤 한때 비와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내일은 새벽과 오전에 약간의 비가 내리고 오후에 비가 내린 후 흐리겠으며 밤에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은 24도씨로서 평년보다 1도씨 높았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29도씨,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24도씨, 내일 낮 최고 기온은 29도씨 정도 되겠습니다. 오늘 평성시는 대체로 흐려서 오전 한때 비가 내리고 오후와 밤 한때 비와 소나기가 내리겠으며 신의주, 해주, 청진, 라선, 강계, 원산, 개성시는 대체로 흐려서 오전과 오후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사리원, 해산시는 대체로 흐려서 오전과 오후 한때 비와 소나기가 내리겠으며 함흥시는 대체로 흐려서 오후와 밤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남포시는 대체로 흐려서 오전과 오후, 밤 한때 비와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평성 신의주 29도씨, 해주 사리원 31도씨, 강계 29도씨, 문산 28도씨, 함흥 29도씨, 청진 25도씨, 해산 28도씨, 남포 29도씨, 라선 23도씨, 개성 29도씨 정도로 예견됩니다. 내일 평성, 남포, 개성시는 대체로 흐려서 새벽과 오전 한때 비가 내리고 오후에 비가 내린 후 흐리겠으며 밤에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신의주시는 대체로 흐려서 새벽과 오전, 오후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해주, 사리본, 강계시는 대체로 흐려서 오전과 오후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문산시는 대체로 흐리겠으며 함흥, 해산시는 대체로 흐려서 오후 한때 약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송진시는 대체로 흐려서 오전과 오후 밤 한때 비가 내리겠으며 라선시는 대체로 흐려서 오전 한때 약간의 비가 내리고 오후와 밤에 때때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지방별 내일 아침 최저기온과 낮 최고기온은 다음과 같습니다. 평성 23도씨, 29도씨, 신의주 24도씨, 29도씨, 해주 25도씨, 30도씨, 사리운 24도씨, 30도씨, 강계 21도씨, 30도씨, 문산 22도씨, 29도씨, 함흥 22도씨, 28도씨, 송진 22도씨, 26도씨, 해산 20도씨, 29도씨, 남포 23도씨, 30도씨, 라선 21도씨, 24도씨, 개성 24도씨, 29도씨 정도로 예견됩니다. 바람은 오늘 동해안 지역에서 남서풍이 불다가 북동풍이, 그 밖의 지역에서는 남서풍이 초당 1 내지 3m로 불겠습니다. 내일은 서해안 지역에서 남동풍이 불다가 남서풍이 초당 1 내지 3m로, 동해안 지역에서는 남동풍이 초당 1 내지 3m로, 그 밖의 지역에서는 남서풍이 초당 1 내지 3m로 불겠습니다. 다음은 바다 날씨입니다. 오늘 강원도, 함경남도 해상에서는 북동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함경북도 해상에서는 북동풍이 초당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조선소의 해상에서는 남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내일 조선동해 해상에서는 남동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조선소의 해상에서는 남서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모레 강원도, 함경남도 해상에서는 남서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다가 초당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함경북도 해상과 조선소의 해상에서는 남서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여기는 평양입니다.

0: 보도입니다. 가열한 전화의 나날 조국 조선의 영약돌 전하셨던 유명무명의 열사들에게 영생하는 삶을 안겨주시고 그들의 영적 위훈을 끝없이 빛내어주시는 경외하는 김정은동지의 숭고한 도덕 위례의 세계는 수도 평양의 풍치 아름다운 석박산 기슭에 자리 잡은 조국 해방전쟁 참전 열사묘에도 뜨겁게 어려 있습니다. 기자와 만난 조국 해방전쟁 참전 열사묘 관리소 책임 강사 권경순 동무는 조국 해방전쟁 참전 열사묘는 혁명 선배들을 내세워주시고 그들의 위훈을 만대에 빛내시려는 경외하는 초홍서 동지의 한없이 뜨거운 혁명적 동지애와 숭고한 도덕 의리심을 보여주는 불멸의 기념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1: 경애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저국해방전쟁 참전 열사묘를 가장 높은 수준에서 건설하도록 하셨으며 위대한

0: 서구개방전쟁에서 전사한 인민군 열사들을 안치한 묘의 묘소는 우리 땅이라는 참으로 뜻깊은 말씀을 하시었습니다. 우리 서구개방전쟁 참전 열사 묘에는 전사한 날짜 순서에 따라 열사들이 안치되어 있는데, 정성다에 세운 묘비들은 추모감이 나면서도 무게가 있고 특색 있게 형상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서구개방전쟁 참전 열사 묘의 자리 배치안과 묘비 형상, 그리고 묘비 글체 읽기까지 구체적인 지도를 주시고, 단 하나의 미흡한 점도 없도록 세심히 보살펴 주시면서 열사들에게 베푸신 경외하는 청비서 동지의 사랑과 뜨거운 운정이 깃들어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경외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서구개방전쟁 참전 열사묘가 완공된 이후에도 여러 차례나 열사묘를 찾으시오, 저곡보의 성전에 고귀한 생을 바친 인민군 열사들에게 숭고한 경의를 드리시고, 당과 수령, 저곡과 인민을 결사수호한 열사들의 불굴의 투쟁 정신과 영적 위훈이 저곡 청사와 더불어 길이 빛나도록 해주셨습니다. 위대한 서구개방전쟁 순위 62돌을 맞으며 서구개방전쟁 참전 열사묘가 준공된 때로부터 지난 12여 년간 많은 공화국 용들의 유해가 새로 안치되었습니다. 정말이지 서구개방전쟁 참전자들을 위대한 전승의 역사를 창조한 귀중한 스승, 훌륭한 혁명가로 그 무엇에도 비길 수 없는 혁명의 보배로 내세워주는 우리 당의 품속에서 전하의 용전사들의 삶은 더욱더 빛나고 있습니다.
1: 위대한 조국방위전과 거창한 사회주의 건설 대전에서 불멸의 위훈을 세우고 후대들에게 훌륭한 사상정신적 재보를 넘겨주는 전쟁로병 동지들을 혁명선비로 모시고 있는 것은 새 세대들의 커다란 자랑으로 힘으로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전 사회적으로 노병 동지들을 비롯한 혁명선비들을 존경하고 내세우며 우대하는 기풍이 확고한 국풍으로 되고 있는 속에 사회주의 화원의 아름다운 향기를 더해주는 고상한 정신도덕적 풍모의 소유자들이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2: 평양관광대학 부문청년동의위원장 류경진입니다. 우리 부문청년동의위원회 안의 청년들은 학습과 과학 탐구활동을 벌이는 속에서도 전쟁노병 동지들을 위해 자기들의 뜨거운 지성을 다 바쳐가고 있습니다. 특히 국가적인 명절이나 기념일을 계기로 동대문구역 문신 일동에서 살고 있는 전쟁노병 동지들을 찾아 생활에서 사소한 불편이라도 있을세라 친손자, 친손녀의 심정으로 그들의 건강과 생활을 돌봐주고 있습니다. 동맹원들은 전쟁노병 동지들의 가정을 방문하면서 그들의 이야기를 자주 듣는 가정에 당과 수령의 명령과 지시를 어떻게 결사로 받들어야 하는가를 가슴 깊이 새겨안고 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모든 청년들이 전쟁노병들을 우대하고 돌봐주는 사업이 전쟁노병들의 고귀한 투쟁 정신과 애국공적을 가슴 깊이 새겨안는 공정으로 되게 하며 전쟁노병들의 고결한 정신세계를 따라 배우는 대로 적극 지향시켜 나가겠습니다.
3: 당중앙위원회 제9기 제2차 전원회의 결정을 높이 받들고 덕촌지구 탄광연합협소의 일꾼들과 탄모들이 중산투쟁에 한 사람같이 떨쳐나섰습니다. 연합협소에서는 천성청년 탄광 소원초를 채탄 중대의 투쟁 기풍을 적극 따라 배우기 위한 사업을 방법론 있게 내미는 한편, 자재와 설비, 보조품 보장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족시적으로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탄부들을 위하는 당의 사랑과 운동에 석탄 증산성과로 보답할 요리 안고 남양탄광의 탄부들이 생산에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들은 한교대 도화기, 한발파 도화기를 비롯한 대중운동을 활발히 벌이면서 교대간 협동을 강화하여 매일 높은 실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남탄광의 탄부들은 석탄산의 높이자 애국심의 높이라는 것을 자각하고 매장량이 풍부하고 채굴 조건이 유리한 곳에 용량과 수단을 집중해서 더 많은 석탄을 캐내고 있습니다. 월봉탄광을 비롯한 여러 탄광의 탄부들도 채탄 능률을 높일 수 있는 가치 있는 기술 혁신안들을 장안 도입하고 합리적인 발파 방법을 받아들여 일별 계획을 넘치고 수행하고 있습니다.
1: 사회주의 전야를 옥토로 전변시킬 일념 안고 각지 농업부문 일꾼들과 근로자들이 다음의 농사 차비를 위한 풀배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지력을 높이는 데서 풀거름 생산이 가지는 의의와 중요성을 깊이 자각한 농업위원회와 각급 농업지도기관 일꾼들은 농작물 비배관리와 재해성 이상기후에 대처하기 위한 사업을 실속 있게 하는 한편 풀배기 계획을 면밀히 세우고 완강하게 내밀고 있습니다. 자강도의 일꾼들과 농업 근로자들이 기세를 올리며 매일 10만여 톤의 풀을 배드리고 있습니다. 장강군, 거풍군, 자성군에서 풀원촌이 풍부한 지역의 유리한 조건을 이용해서 풀 속에 들어있는 비료 성분과 물기 함량을 잘 따져가면서 풀씨가 앉기 전에 풀거름 원천을 조금이라도 더 확보하고

0: 확보하기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함경남도의 농촌들에서 용량과 수단을 합리적으로 배치하여 풀베기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덕성군과 여덕군, 허천군, 장진군에서 풀이 많은 곳에 노력을 집중하면서 포전머리와 최뚝, 산기슬과 강하천 주변, 물길 제방 등의 풀까지 말끔히 베어드리고 있습니다. 황해남도의 일꾼들은 현지를 밟아보면서 실태를 구체적으로 여해 장악한 데 기초해서 적기를 놓칠세라 날짜별로 계획을 정확히 세우고 무조건 수행하도록 요구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요난군, 재령군, 안악군, 신촌군의 농업 근로자들은 풀이 자란 상태와 배아할 시기를 잘 타산하는 한편 퇴적장의 위치를 바로 정하고 풀거름의 질을 높이는 데서 나서는 과학기술적 요구를 철저히 지켜가고 있습니다. 황해북도와 평안남도 등지에서도 배에 놓은 풀을 신속히 실어드리는 것과 함께 공정별 작업 조직을 주도 세밀하게 해서 풀베기 성과를 부단히 확대하고 있습니다.
1: 화학공업 부문의 일꾼들과 노동계급이 최대로 긴장각성해서 위기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에 한 사람같이 똘추 나서고 있습니다. 화학공업성의 일꾼들은 보다 높은 책임감과 중압감을 안고 분발해서 신속하고 예견성 있는 대응 조치들을 각방으로 취하고 있습니다. 자연재해 비상통보 체계를 24시간 정상 가동하면서 자연재해 경보와 위기 대응 방안을 수시로 알려주는 한편 돌발적인 상황에 적시다게 대응할 수 있는 준비를 완료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요소들을 빠짐없이 장악하고 통보하며 대책하기 위한 강한 규율을 확립하고 있습니다. 남흥청년화학연합협소와 흥남비료연합협소에서 재해 방지를 위한 사업들을 세부적으로 따져가며 재해 발생 시 행동 질서와 재해 유용에 따르는 위기 대응법들을 종업원 대중석에 깊이 인식시키고 있습니다. 물류와 연료 저장고들에 물이 새어돌지 않게 추가적인 대책을 강구하면서 전력 계통과 냉각 계통들의 상태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불량 개소들을 제때에 찾아 퇴치하고 있습니다. 28피날론 연합협소에서는 배수체에 대한 점검 보수와 예비 부속품 확보 등큰 물과 센 바람, 벼락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크림을 놓고 있습니다. 순천화학융합기업소와 봉화화학공장, 신의주화학섬유공장을 비롯한 여러공장 기업소들에서도 재해성 이상기후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들을 세우면서 생산 정상화의 동업을 높이 올리고 있습니다.
0: 그다음 팔레스티나 민족해방운동 파타흐 대변인이 22일 미국과 이스라엘이 가자지대 종화 합의의 이행을 가로막고 있다고 규탄했습니다. 그는 미국 주도의 평화위원회를 강점 리사회로 낙인하고 평화위원회란 전혀 없는 곳이나 다름이 없으며 미국에는 정화를 공고히 하려는 진정한 의지가 없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군이 길을 닫고 참호들을 굴소라면서 가자지대의 중심으로 들어가고 있다고 폭로하고 이것은 이스라엘이 정화 합의의 이행을 추진하지 않고 가자지대에 대한 군사적 주둔을 유지하려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까발켰습니다. 현재 이스라엘군이 건설하고 있는 차단망으로 하여 이스라엘 관할 지역이 가자 지대의 약 65%로 확대되었다고 합니다. 이상 보도를 마칩니다. 담당의 정혜련, 림영순이었습니다. 여기는 평야입니다.
2: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폭우 많은 비 경보입니다. 오늘까지 황해남북도의 일부 지역에서 폭우 많은 비 주의 경보입니다. 어제 0시부터 18시까지 안악에서 95.1mm, 연탄에서 75.1mm, 신계에서 72mm의 비가 내린 것을 비롯해서 황해남북도의 일부 지역에서 50mm 이상의 비교적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오늘까지 안악, 사리원, 연탄을 비롯한 황해남북도의 일부 지역에서 시간당 30 내지 60mm의 폭우를 동반한 50 내지 100mm의 비교적 많은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견됩니다. 그리고 폭우가 내리면서 한때 벼락이 치고 돌풍도 불 것으로 예견됩니다. 그러므로 해당 지역의 농업부문, 전력공업부문을 비롯한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는 폭우와 많은 비, 벼락, 돌풍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각 지방별 날씨를 보면 평양시는

0: 물을 대체로 흐려서 일부 지역에서 오전과 오후 밤 한때 비와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내일은 새벽과 오전에 약간의 비가 내리고 오후에 비가 내린 후 흐리겠으며 밤에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은 24도씨로서 평년보다 1도씨 높았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29도씨,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24도씨, 내일 낮 최고 기온은 29도씨 정도 되겠습니다. 오늘 평성시는 대체로 흐려서 오전 한때 비가 내리고 오후와 밤 한때 비와 소나기가 내리겠으며 신의주, 해주, 청진, 라선, 강계, 원산, 개성시는 대체로 흐려서 오전과 오후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사리원, 해산시는 대체로 흐려서 오전과 오후 한때 비와 소나기가 내리겠으며 함흥시는 대체로 흐려서 오후와 밤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남포시는 대체로 흐려서 오전과 오후 밤 한때 비와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평성 신의주 29도씨, 해주 사리원 31도씨, 강계 29도씨, 문산 28도씨, 함흥 29도씨, 청진 25도씨, 해산 28도씨, 남포 29도씨, 라선 23도씨, 개성 29도씨 정도로 예견됩니다. 내일 평성, 남포, 개성시는 대체로 흐려서 새벽과 오전 한때 비가 내리고 오후에 비가 내린 후 흐리겠으며 밤에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신의주시는 대체로 흐려서 새벽과 오전, 오후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해주, 사리원, 강계시는 대체로 흐려서 오전과 오후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문산시는 대체로 흐리겠으며 함흥, 해산시는 대체로 흐려서 오후 한때 약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송진시는 대체로 흐려서 오전과 오후 밤 한때 비가 내리겠으며 라선시는 대체로 흐려서 오전 한때 약간의 비가 내리고 오후와 밤에 때때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지방별 내일 아침 최저 기온과 낮 최고 기온은 다음과 같습니다. 평성 23도씨, 29도씨, 신의주 24도씨, 29도씨, 해주 25도씨, 30도씨, 사리원 24도씨, 30도씨, 강계 21도씨, 30도씨, 문산 22도씨, 29도씨, 함흥 22도씨, 28도씨, 송진 22도씨, 26도씨, 해산 20도씨, 29도씨, 남포 23도씨, 30도씨, 라선 21도씨, 24도씨, 개성 24도씨, 29도씨 정도로 예견됩니다. 바람은 오늘 동해안 지역에서 남서풍이 불다가 북동풍이, 그 밖의 지역에서는 남서풍이 초당 1 내지 3m로 불겠습니다. 내일은 서해안 지역에서 남동풍이 불다가 남서풍이 초당 1 내지 3m로, 동해안 지역에서는 남동풍이 초당 1 내지 3m로, 그 밖의 지역에서는 남서풍이 초당 1 내지 3m로 불겠습니다. 다음은 바다 날씨입니다. 오늘 강원도, 함경남도 해상에서는 북동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함경북도 해상에서는 북동풍이 초당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조선서해 해상에서는 남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내일 조선동해 해상에서는 남동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조선서해 해상에서는 남서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모레 강원도, 함경남도 해상에서는 남서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다가 초당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함경북도 해상과 조선 서해 해상에서는 남서풍이 초당 4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여기는 평양입니다.
1: 7월 29일부터 8월 2일까지 예견되는 바다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7월 29일 강원도 함경남도 해상에서는 남서풍이 초당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함경북도 해상에서는 남서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조선 서해 해상에서는 남서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30일 강원도 함경남도 해상에서는 서풍이 초당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함경북도 해상에서는 북동풍이 불다가 남동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조선 서해 해상에서는 남서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31일 강원도 함경남도 해상에서는 서풍이 초당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함경북도 해상에서는 북동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다가 초당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조선 서해 해상에서는 남서풍이 초당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8월 1일 조선 동해 해상에서는 북동풍이 불다가 남동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조선 서해 해상에서는 남서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2일 조선 동해 해상에서는 남동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조선 서해 해상에서는 남서풍이 초당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조선중앙방송입니다. 주체위협이 이끄시는 절세의 위인 경외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혁명 무력은 변화되는 그 어떤 정세나 위협에도 대처할 만단의 준비를 갖추고 있으며 용적인 전투정신과 거상한 정치도덕적 풍모로 자기의 위력을 더욱 불패의 것으로 다지면서 국가방위와 사회주의 건설의 전처선들에 억척같이 서 있습니다. 불패의 군력을 다져주시오. 위대한 혁명용도의 처식이 격려하는 총비서 동지께서 일꾼들에게 하신 간곡한 말씀이 세월의 언덕을 넘어 오늘도 우리 민의 가슴을 세차게 울려줍니다. 우리는 지난날 군력이 약해서 나라를 통째로 잃고 식민지 노예의 비참한 운명을 강요당하지 않으면 안 됐던 피눈물 나는 역사의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군력이 약하면 자기의 자주권과 생존권도 지킬 수 없고 나중에는 제국주의자들의 롱락물로 희생물로 되는 것이 오늘의 엄연한 현실이며 따라서 군사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을 일관하게 틀어지고 나가야 한다고 절절히 말씀하신 격려하는 정비서 동지. 자자구구 새길수록 한나라 한민족의 흥망성쇠가 어디에 달려있으며 나라와 민족의 자주적 존엄과 부흥본영이 어떻게 지켜지고 담보되는 것인가를 깊이 새겨주는 뜻깊은 가르치심이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얼마나 위대한 혁명용도의 날과 달들이 이 땅의 장엄이 흘렀습니까?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11차 전원 회의에서 인민군대에서는 정치사상 강권화를 군건설의 제1의 전략적 과업으로 확고히 틀어지고 우리 군대를 사상의 힘과 위력으로 백승하는 혁명 강군으로 모든 장병들을 정신력의 최강자

0: 된 애국 군인으로 옥색의 졸대 대하여 전령하시었습니다. 모든 장병들을 정신력의 최강자 잠든 애국 군인. 이 고귀한 가르치심에는 우리 흉령 무력을 명실공히 주체 흉령 여부를 군력으로 굳건히 담보하는 제일 졸사대로 우리 당의 옥척의 취지점으로 비상이 강화해 나가시려는 절세위인의 순관 뜻이 세차게 맥박치고 있습니다. 지난 10여 년간 경리하는 총비소동지에 효명한 용도가 있었기에 우리 흉령 무력은 초남무족의 흉령 강군으로 그 위용을 떨치었으며 우리의 자비족 국방력은 더욱 철통같이 장성 강화됐다고 하면서 사회과학원 연구사 덕구촐람 선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1: 인민의 안녕과 후손만대의 번영을 위하여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최강의 군사력을 키운 것이야말로 우리 당의 업적 중의 업적입니다. 군력이자 국력이며 군력을 백방으로 강화하는 길에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이 있다는 옥촉불변의 신념을 지니신 경의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우리식 국방발전의 완벽한 지름길을 진두에서 개척하시고 강력히 인도해 주시며 우리 국가의 존엄을 온 세상에 빛내주시기 위해 크나큰 심혈과 로고를 바치시었습니다. 천재적 예지와 비범특출한 용도력으로 우리 인민과 후대들이 영원히 전쟁을 모르고 맑고 푸른 하늘 아래서 자자손손 복락을 누릴 수 있는 최강의 국력을 마련해 주시고 자존과 번영의 새 시대 위대한 우리 국가 제일주 시대를 펼쳐주신 경리하는 총비서 동지시였습니다. 용광의 군기들을 폴폴 휘날리며 나아가는 최종의 전투대오들의 늠름한 모습과 주체조선의 무진막강한 힘의 실체인 웅건장대한 절대병기들의 모습은 절세위인을 높이 모시어 초나 제일 강군으로 장성강화된 우리 혁명무력이 새로운 발전 면모와 그 어느 나라도 가질 수 없는 우리 국가 특유의 제일 국력을 세계 앞에 똑똑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0: 국력 강화의 대성을 다발적으로 연발적으로 터쳐 승리 겸용을 불러오신 경리하는 총비서 동지의 령도의 자욱을 우리는 삼가 더듬어 봅니다. 국가 핵무력 완성을 위한 가장 정확한 전략과 방도를 제시하시고 위험천만한 시험 발사장들을 찾아 쉼없이 이어가신 멀고 험한 길들과 풍랑 사나운 백길들, 바람세찬 하늘길들에는 국방력 강화를 위하여 온녹과 심혈을 깡그리 바쳐오신 위대한 용장의 혼신의 만단 사연이 묵묵히 아로 새겨져 있습니다. 조국의 안녕과 인민의 행복을 지켜주시려 중중척척 막아서는 시련의 천만 고비들을 불굴의 의지로 강행 돌파하여 오신 경리하는 총비서 동지의 눈물겨운 애국 혼신과 불함없는 공격정신에 대해서 우리 조국은 남들이 수십 년을 두고도 이루지 못할 군사적 기적들을 일으켰습니다. 경리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조선노동당 제부차대회에서 하신 제8기 당중앙위원회 사업총합보고에서 제일 중대하고 전략적인 의의를 가지는 것은 공화국의 핵보유국 지위를 되돌릴 수 없게 용구적으로 다진 것이라고 하시면서 국가 핵무력 정책이 전 재민의 총의를 반영한 공화국 법으로 채택된 것은 지구상에 핵무기가 존재하고 미 제국주의와 그 추종 무리들의 반공화국 책동이 끝장나지 않는 한 우리의 핵무력 강화 로정은 계속될 것이라는 초강경 노선을 선포하고 우리의 핵을 놓고 누구도 어떤 경우에도 흥정할 수 없게 불태의 손을 그어놓은 우리 역사적 사변이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계속 강해져야 한다고 자기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힘을 키워나가는 데서 만족과 그 끝이란 있을 수 없다는 신념과 의지를 지니시고 화순길을 끊임없이 걷고 계시는 경리하는 총비서동지이십니다. 지난 3월에 만도 구축함 최윤호를 방문하시오 함선 고분대의 전투정치 훈련 실태와 취역을 앞두고 진행 중인 함해 작전수행 능력 평가 시험 공정을 요의하시고 조선인민군 조격수의 날에 주마여 진행된 사격 경기를 관람하신 경리하는 총비서동지 중요 군수공장을 현지 지도하시면서 군수 생산 실태를 요의하시고 훌륭한 권총이 개발 생산된 데 대한 만족을 고두 표시하시며 공장의 일꾼들과 기술자들 노동계급에게 사의를 표하신 경리하는 총비서동지이십니다.

0: 조선혁명박물관 강사 김은혜, 리종임 동무들은 그 어떤 침략 세력도 단내에 때려 부실 수 있는 최종의 혁명 강군으로 더욱 강화 발전되고 있는 공화국 무력의 무진 막강한 모습은 이 땅의 혁명 무력 강화에 위대한 새 시대를 장엄히 펼쳐주신 경량은 김정은 동지의 령도의 현명성을 또렷이 실증해주고 있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1: 우리 군대의 제일가는 위력과 우세는 다름 아닌 정치 사상 속 중심 도덕 적 우월성이라는 철석의 신념을 지니신 경량은 청피사상 측께서는 혁명 무력 령도의 전기간 모든 군인들을 당의 혁명 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제일 생명으로 간직한 참단 혁명 전사로 키우기 위하여 불면불의 심렬과 로고를 바치셨습니다. 전군 김일성, 김정일 주야를 군건설의 총적 임무로 내세우시고 전군의 당의 유일적 령군 체계를 철저히 세울 때 대한 사상, 어중급 7년대 칭호쟁취운동의 불길 높이 인민군대를 혁명이 믿음직한 촉구대, 옥척의 지지점으로 만들 때 대한 사상을 비롯하여 그이께서 제시하신 군건설 사상 리론들은 우리 군대를 강화 발전시키는 데서 투로지고 나가야 할 강령적 지침으로 되고 있습니다. 인민군대를 100번 싸우면 100번 다 이기고 결심하면 점령 못할 요새가 없는 제일 강한 군대로 키우시기 위해 경리하는 청비서 동지께서 세교가신 군 령도의 작은 끝이 없었습니다. 경리하는 청비서 동지께서 인민군 구분대들을 찾고 찾으시며 군인들에게 청진 병사의 사명과 본분, 삶의 보람과 위운에 대해 새겨주신 사실, 명사수, 명포수 운동의 불길을 지펴주시고 훈련에서 형식주의, 고정격식화, 못다기를 없애들어 가신 감동 깊은 사실들은 우리 군대가 어떻게 최종의 혁명 강군으로 자라날 수 있었는가를 똑똑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2: 올해의 3월에만도 경애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조선인민군 서부지구 장거리 포병 구분대의 화력타격 훈련과 법용 땅구병 구분대들의 협동공격 전술 연습을 현지에서 봐주신 것을 비롯해서 포연설인 훈련장들이 계시면서 일당댁에 만능의 싸움꾼들을 육성하는 데서 나서는 강령적 지침과 함께 군대위 각급이 당의 훈련 혁명 방침을 틀어지고 실전 환경에서의 실용적 실동 훈련을 강도 높이 사직 전개할 때 대하여 밝혀주셨습니다. 조선노동당 제9차 대기념 일금식에서 하신 뜻깊은 연설에서 경애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우리 군대위 강철의 부대들과 전군의 장병들이 휘추가는 개척로를 밟으며 온 나라 전체 인민이 용감히 진군할 것이며 원대한 박패를 향한 조선의 시간은 멈춤없이 흐를 것이라고 음용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위대한 우리 국가의 전엄과 능성번영을 위하여 사회주의 위협의 불패성을 위하여 당제 구차대가 이뤄준 새 시대의 투쟁에로 힘차게 나가자고 열렬히 호소하셨습니다. 종룡 휘세위 천출비인이신 경애하는 청비서 동지를 높이 모셨기에 우리 혁명 무력은 공화국을 옥척으로 또받는 불패의 무력으로 끊임없이 장성강화 될 것입니다.
0: 불패의 분력 위에 인민의 존엄과 명예가 있다는 그침없는 신조를 지니시고 적대 세력들의 횡포한 도전과 압력에도 불안이 없이 국권수호, 자존수호, 국익수호를 위한 준비한 결단들을 단호히 내리시며 완강히 교린해 나가시는 희세의 전철 명장 경량은 김정은 동지를 높이 모시어 우리 혁명 무력의 역사, 강대한 소국의 역사는 줄기차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불패의 군력을 다져주시오. 지금까지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3: 위대한 오보이를 우러러 부르는 인민의 노래.

호구, 많은 비경보입니다. 오늘까지 황해남북도의 일부 지역에서 폭우, 많은 비 주의 경보입니다. 어제 0시부터 18시까지 안악에서 95.1mm, 연탄에서 75.1mm, 신계에서 72mm의 비가 내린 것을 비롯하여 황해남북도의 일부 지역에서 50mm 이상의 비교적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오늘까지 안악, 사리원, 연탄을 비롯한 황해남북도의 일부 지역에서 시간당 30 내지 60mm의 폭우를 동반한 50 내지 100mm의 비교적 많은 비가 더 내릴

0: 것으로 예견됩니다. 그리고 폭우가 내리면서 한때 벼락이 치고 돌풍도 불 것으로 예견됩니다. 그러므로 해당 지역의 농업부문, 전력공업부문을 비롯한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는 폭우와 많은 비, 벼락, 돌풍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1: 전하의 나날이 울려 퍼진 승리의 노래. 이 시간에는 1951년에 창작된 가요 전어 속의 나의 노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2014년이 창작된 가요 승리는 배를 기어를 들으시겠습니다. 가요는 위대한 수령님의 명도 따라 한 세대의 두 제국주의 강족을 때려부신 우리 인민의 남다른 긍지와 함께 위대한 당의 명도가 있는 한 승리는 영원히 우리에게 있다는 사상을 격조 높이 구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7월 26일 일요일에 노동신문 민주조선을 개건해드리겠습니다. 노동신문은 일면에 경이하는 총비소동지의 고귀한 가로치심, 위대한 전승의 역사는 억만금으로도 살 수 없는 제1재산이다를 해설한 글을 싣고, 경이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전승절에 점하여 전국의 전쟁노병들에게 선물을 보내신 소식과, 경이하는 김정은 동지께 김일성 김정일 기금 리사회 리사 회원들이 꽃바구니를 보내온 소식, 만수대 운동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의 동상에 재중동포 조직, 단체들, 외국의 인사, 재중동포들이 꽃바구니를 보내온 소식, 그리고 조국해방 전쟁 승리 70세들 경축 행사에 초대된 전쟁 노병들과 전시 공로자들이 평양에 도착한 소식을 사진들과 함께 편집했습니다. 신문은 이면에 승리의 전통을 대로리어 빛내어갈 전만인민의 불변의 의지, 이런 제목으로 조국해방전쟁 승리 기념관이 새로 개관된 때로부터 지난 10여 년간 382만 명의 일꾼들과 근로자들, 인민군 장병들과 청소년 학생들이 참관한 소식과 유평, 창궐, 고산진, 향하 혁명사적지를 각지의 수많은 일꾼들과 근로자들, 인민군 장병들과 청소년 학생들이 연일 참관한 소식을 사진들과 함께 싣고, 전승절에 즈음하여 전쟁노병들과 청소년 학생들과의 상봉 모임이 평안남북도, 황해남북도, 함경북도, 남포시에서 진행된 소식과 각급 직맹 조직들에서 전승 세대의 영웅 정신을 따라 배우기 위한 교양 사업을 적극화하고 있는 소식, 그리고 정치 용어 3대 혁명 노선을 해설한 글을 주었습니다. 신문은 3면에 자연재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투쟁에서 자기 위치를 똑바로 지키자, 이런 제목의 글을 사진들과 함께 싣고, 3대 혁명 불금기 단위 당 조직들에서 일꾼들과 종업원들이 새로운 옥외는 계획 수행의 첫해인 올해 농사를 농업 근로자들과 함께 책임졌다는 주인다운 자각을 안고 농촌을 물심양면으로 적극 도와주도록 하고 있는 소식과, 대한중기계련합기업소에서 화력발전소들에 필요한 설비 부속품 생산을 부단히 확대하고 있는 소식을 비롯해서 당결정관철의 전구들이 증산열기로 세차게 끌어번지고 있는 소식을 사진들과 함께 전했습니다.